0: 지키고 이제 잡은 배짱이를 굴에 넣고 알만 낳으면 땅굴방 완성인가요?
1: 빙고! 네, 거의 완성이죠.
2: 거의 완성. 거의
0: 완성?
1: 마지막 배짱이 먹이 땅굴방의 저장. 어? 첫파리 또 와 있었네.
3: 어, 뭐야? 진짜 지휘를 붙일 건가?
2: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뭐지?
1: 알도 낳고 먹이도 많이 저장. 이제 다른 동물들이 우리 알을 해치지 못하게 입구 구멍만 꽁꽁이 막으면 아기를 위한 땅굴방 완벽하게 완성!
0: 우와, 입구까지 철저하게 막고 진짜 완벽은 하시네요.
1: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의심은 착착착착 접어두시고 전문가인 저 홍다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0: 네, 땅굴집 짓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이제 방해 안 할게요. 공사 잘 부탁드려요.
1: 네, 그럼 전 다시 작업하러 갈게요.
2: 잠깐만요.
1: 왜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2: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비디오에서 파리요. 입구에서 계속 따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파리님이요? 파리님 아까 이 장면이요?
2: 여기? 여기다.
3: 아닌데 파리님 되게 착하시던데.
0: 이상할 거 없는데?
2: 홍다리 사장님이 배짱이 끌고 들어가고 파리가 따라와서 제가 다시 천천히 볼게요. 구멍에 알을 넣었어.
0: 이럴 수가. 아, 또 나왔어.
2: 툭툭툭 세 개나 나왔어.
1: 으악, 또? 아, 그것도 모르고 난 입구를 막았어. 그럼 내 땅굴방 안에 파리야 세 개도 같이 있다는 거잖아.
2: 설마 저게 기생파리야?
0: 기생파리?
2: 다른 애벌레 사는데 막 알라는 그런 파리가 있다던데.
1: 뭐든지 완벽한 내가 기생파리한테 따가다니.
0: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1: 파리 안에서 파리 애벌레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먹을 배짱이도 다 먹고 우리 아기까지 잡아먹고 땅굴방엔 파리 애벌레만 남게 될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파리 애벌레들이 깨기 전에 어서 가서 파리 알들을 없애야 돼.
2: 홍다리 사장님, 아기를 꼭 지키세요.
1: 아가!
0: 정말?
4: 무슨 일이야? 홍다리 사장님은? 공사 안 해?
0: 아, 맞다! 공사! 구멍도 파다 말고! 아니, 엄청 완벽한 척 안전이 제일이니 건축 철학이 어쩌니 하더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2: 기생파리가 작정하고 몰래 닿는데 당할 수밖에 없지. 무사히 할 텐데.
0: 병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 간호사 좀 치우자. 금방 오시겠지 뭐.
4: 무슨 일인데?
0: 아, 몰라. 오면 직접 물어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0: 와, 섬 식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3: 곧 잡히겠지.
2: 어? 야, 자, 하, 하, 크다.
4: 축하해, 제이.
3: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2: 끼룩. 어? 끼룩. 끼룩.
5: 갈매기잖아.
3: 안녕. 배고파.
2: 끼룩.
3: 자. 잘 가.
5: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3: 괜찮아.
5: 좀 아깝다.
3: 또 잡으면 돼.
4: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5: 길을 잃었나?
3: 저쪽으로 가보자.
4: 왜?
3: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5: 여기도 안 잡히는데.
2: 잡았다!
4: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5: 그러게.
3: 갈매기 덕분이야.
5: 정말?
4: 신기하다.
3: 이제 우리 집 갈래?
2: 좋아.
3: 자. 섬 구경시켜줄까?
5: 응.
4: 그래.
3: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4: 가보자. 응. 와, 코코넛이네.
5: 와, 정말
3: 맛있겠다.
2: 내가 따볼게.
4: 응. 자.
2: 아휴, 어쩔 수 없지.
4: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5: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4: 안 되겠어.
3: 그럼 내가 해볼게.
4: 그걸로 따려고?

0: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1: 고마워.
0: 잘 가.
2: 와.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2: 그랬구나.
0: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2: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1: 뭐?
0: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1: 왜? 눕히잖아.
0: 가만히 있어.
1: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1: 그렇구나.
2: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2: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1: 뭐?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0: 바람이다!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눕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1: 고마워. 잘 가.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2: 와, 멋지다. 어? 제이, 벌들도 친구야?
0: 응.
2: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2: 빨리 먹고 싶다.
1: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2: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0: 얘들아!
2: 호비, 제이! 괜찮아.
0: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1: 멋지다.
2: 힘들게 온 보람 있네.
0: 그치?
1: 시원해.
0: 정말.
3: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2: 와, 맛있겠다.
0: 이제 먹을까?
2: 아까 그 갈매기잖아.
0: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1: 좋아.
4: 맛있어.
1: 잘 먹었다.
2: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0: 집으로 들어가자.
1: 안녕. 비가 많이 오네.
0: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1: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배가 없어.
2: 정말.
0: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2: 어떡하지?
1: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0: 그걸 타고 언제 가?
1: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0: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1: 우리 배가!
0: 고래가 찾아줬나 봐.
3: 정말?
0: 응, 고래도 친구거든.
1: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0: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미안한가 봐.
1: 괜찮아.
0: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2: 어?
0: 우와!
1: 고마워.
0: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3: 호비와 해리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달콤한 첫수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2: 어서오세요,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1: 시장님!
2: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 빌더입니다!
3: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4: 난 토마토 스튜.
5: 난 파마산 토마토.
6: 난 토마토 샐러드.
3: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7: 난 토마토 너무 싫어.
8: 말도 안 돼.
1: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3: 뭐? 그건 미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5: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7: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1: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1: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3: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5: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7: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2: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3: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7: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1: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8: 응, 준비됐어.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7: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다리다 출동.
1: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3: 자, 출발!
10: 알았어,
3: 알겠지?
10: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보와 두더지는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6: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기가빌더.
7: 예.
2: 이제 넌 잡혔어, 포보.
0: 아니, 못 잡았거든. 방어탄 발사!

0: 사람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1: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0: 우리 토마토 내놔.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0: 정말 고마워, 루루.
1: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2: 다행히 기가마토는 무사.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1: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2: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하얀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2: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2: 진짜 입에 딱 맞는데?
0: 어떤 게?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0: 무슨 소리지?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근데 오늘은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코딩을 통해서요. 근데 저는 코딩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AI와 함께라면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신비한 바이브 코딩의 세계를 알려주실 박진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에게 바이브 코딩을 알려줄 박진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먼저 바이브가 뭘까요?
0: 바이브, 저는 약간 춤, 동작, 네? 나의 바이브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데요.
1: 네, 맞아요. 느낌, 직관, 느낌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딩하지 않아도 말로만 AI한테 이런 분위기의 웹사이트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AI에게 잘 명령할 줄만 알면 원하는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0: 와, 그럼 코딩을 배우는 방식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우리 뭐 해볼 건가요?
1: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챗GPT랑 같이 블록숲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볼게요. 자, 우선 친구들 챗GPT를 켜볼게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입력했어요. 블록숲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 블록으로 된 초록색 숲이 배경이고 곳곳에 귀여운 나무들이 있으면 좋겠어. 주인공은 모자를 쓴 귀여운 탐험가야. 방향키를 누르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0: 쪽으로 움직여. 화면 위에는 게임 제목이 보이고 점수판도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 밝고 귀여운 동화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줘. 마치 내가 친구한테 이 게임을 설명한다 라는 생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1: 이야.
0: 어때요?
1: 뭔가 지금 막 만들어지네요.
0: 네, 빼곡하게 코드가 쓰여지는 게 보이죠?
1: 네네.
0: 네.
1: 아, 코딩을 지금 막 해주고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우와, 신기하다.
0: 우리는 그냥 자연어로 입력만 했을 뿐인데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원래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일종의 언어 같은 거라서 새로운 언어, 영어를 공부하듯이 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코딩이 어렵다고 했던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어린이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1: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네. 그러면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어때요? 와.
1: 아, 귀엽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0: 네.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블록스 네. 보물찾기라는 제목이 보이고, 네. 앞에 점수판도 보이죠?
1: 네.
0: 그리고 어때요? 귀여운 탐험가 캐릭터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죠.
1: 아, 정말 하찮네요. 아, 정말. 아, 귀엽다는 뜻입니다, 정말.
0: 네.
1: 아, 근데 약간 종이처럼 만들어서 보셨어요? 방향 바꿀 때 막 뒤집어요.
0: 네. AI가 저절로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귀엽죠?
1: 귀여워, 네.
0: 네. 여기 지금 쭈룩쭈룩 써있는 이 코드들,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블록스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친구예요.
1: 아, 그쵸.
0: 여기 스타일이라고 보이는 CSS라는 친구는 우리가 초록색 숲이 배경이야.
1: 네.
0: 그 다음에 귀여운 탐험가를 만들어줘. 했을 때 색깔, 모양, 그런 걸 예, 표현하는.
1: 말 그대로 디자인을 좀 관장해주는 친구죠.
0: 맞아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크립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탐험가가 움직이는 이런 예, 움직임을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 친구가 모여서 우리가 만든 이 게임을 지금 구성한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우리가 이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알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었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 없이 AI로 작업물에 대해서 설명만 잘하면 코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대로 이 게임 완성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유지보수를 해볼 건가요?
0: 지금 우리가 먼저 게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1: 네.
0: 게임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이 게임을 보석 줍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요.
1: 아, 좀 업그레이드를 좀
0: 네.
1: 해보는 차례군요. 좋습니다.
0: 맞아요. 네.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모두 다 고쳐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뭐를 추가해줘 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아, 딱 내가 원함을 딱 집어서 설명을 하면 거기만 싹 바꿔준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좋아, 이제 보석을 추가해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화면 곳곳에 계속 나타나면 좋겠어. 그리고 탐험가가 이 보석에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야.
1: 이야.
0: 네. 기존 숲 배경과 탐험가 움직임은 그대로 두고. 네. 보석 생성, 충돌, 점수 증가만 자연스럽게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 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었네요, 지금.
0: 네, 맞습니다. 와, 어때요? 보석이 생겼죠.
1: 아니 근데 보석 개수가 계속 고정돼 있네요.
0: 아,
1: 두더지 네. 잡기처럼.
0: 네.
1: 먹으면 하나씩 새로 생기네. 이제는 조금 해봄직한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0: 네.
1: 저 보석을 좀 줍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여볼 마음이 생겼어요.
0: 네.
1: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해보면 좋겠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초록색 슬라임 괴물을 한번 추가해보고 싶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별사탕 풍선을 쏘면 네, 그 슬라임 괴물이 사라지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슬라임이랑 캐릭터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0: 네, 게임 오버라고 뜨고 게임이 중단됩니다.
1: 아, 바로 끝나는 거군요.
0: 네.
1: 아, 그래서 슬라임을 공격해서 없앨 수 있게끔 별사탕으로.
0: 네.
1: 이제 점점 진짜
0: 재밌겠죠?
1: 게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좋습니다.
0: 이번에는 두 가지를 추가해줘. 첫 번째, 오른쪽에서 귀여운 초록색 슬라임이 계속 나오게 해. 슬라임이 탐험가에게 닿으면 화면 가운데에서 게임 오버라고 떠야 돼. 그리고 게임이 멈추는 거야.
1: 네.
0: 두 번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탐험가가 별사탕을 발사할 수 있게 해줘. 별사탕이 슬라임에 닿으면 슬라임이 사라지고 점수가 1점 올라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1: 네, 이제 좀 쫄깃해지는데, 게임.
0: 네. 나왔어요. 자, 볼까요?
1: 아, 슬라임 너무 귀여워. 어떡해.
0: 별사탕 풍선이,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1: 아.
0: 네.
1: 슬라임을 잡아도 점수가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보석을 먹어도.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보석 5개를 다 모으면 화면에 큼직하게 성공이라고 나오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보석 다섯 개를 다 모으면 화면 가운데에 미션 성공이라고 큼직하게 떴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공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0: 좋습니다.
1: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 나왔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보석을 먹고, 네. 또 보석을 먹고.
0: 네.
1: 지금 두 개 먹었죠? 오, 어때요?
0: 네. 진짜 딱 다섯 개 모으니까 네. 미션 성공이죠.
1: 맞아요. 알아서 보석 점수와 슬라임 처치 점수를 구분해서 미션 성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0: 똑똑합니다. 똑똑해.
1: 네,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게임의 캐릭터, 그리고 배경 같은 걸 만들었어요.
0: 네네.
1: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석을 추가했죠.
0: 맞습니다.
1: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 했죠?
0: 슬라임을 추가했죠.
1: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했잖아요.
0: 네네.
1: 친구들도 바이브 코딩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걸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요청을 주면 AI의 결과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슬라임 속도가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게임은 그대로 두고 슬라임을 분홍색으로 바꿔주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오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0: 빨라졌어.
1: 더 귀엽지 않아요?
0: 이제 완전 긴장한 거 같은데. 이거 좀 짜증인데. 지금 정말 쫄깃한 게임이 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범 씨가 한번 직접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0: 좋습니다.
1: 네.
0: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해볼게요.
1: 네.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못 나온다. 아! 아니, 생각보다.
1: 네.
0: 생각보다 너무 슬라임에 집중하니까 이게 쉽지 않네.
1: 네.
0: 그렇지만 우리는 보석 먹는 게임이니까 보석을 빠르게 먹으면 이긴다는 거. 아.
1: 네. 미션 성공. 네, 잘하셨어요.
0: 와, 근데 바이브 코딩 배우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었는데
1: 네.
0: 직접 제가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몸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네. 더 매력적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바이브 코딩 네 가지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그리고 두 번째, 코딩하지 말고 결과를 말하기. 그리고 세 번째, 하나씩 만들기.
0: 한 단계 한 단계.
1: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하기.
0: 수정도 하나씩 만드는
1: 맞습니다.
0: 것도 한 단계씩.
1: 맞아요.
0: 아, 이게 또 중요한 거군요.
1: 네.
0: 친구들이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이 해봤던 게임에서 봤던 요소를 직접 추가해도 좋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친구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같이 업그레이드라는 경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

0: 보물선을 찾아라.
1: 허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2: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0: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야, 이 꼬자질쟁이! 일어나! 여기서! 이게 뭐지?
2: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0: 우와, 이게 뭐야?
1: 퍼플님?
0: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곳이 바로 우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2: 오케이.
0: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던.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Yeah.

0: 얘들아, 내가 좀 늦었지?
1: 퍼플었다.
2: 빨리 가자.
0: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1: 겁쟁이.
0: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1: 빨리 따라와.
0: 얘들아, 같이 가.
2: 저쪽인 것 같아.
1: 가보자.
0: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2: 보물을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3: 무서운데 돌아가자.
4: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물싸다!

0: 그리고 눈이 없어.
1: 우리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0: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2: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2: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0: 집에 가고 싶어.
2: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1: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2: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내 안이 미로 같다.
2: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2: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3: 가만, 저건 뭐지?
0: 애들이야, 가보자.
1: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1: 어서 변신하자.
0: 응, 버블버블.

0: 완료! 블루비야!
1: 저건 초롱하기 블루비야. 초롱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0: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봐.
1: 어?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난 괜찮아.
2: 뭘 보네? 상자?
1: 혹시 저게...

0: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나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오늘의 이야기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한 병에 설마 과학이 있을까?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마요네즈. 새콤하고 고소한 마요네즈가 뿌려지면 커다란 샐러드 한 그릇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구운 오징어를 먹을 때도 마요네즈는 찰떡궁합. 이렇게 친숙한 마요네즈도 막상 들여다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법. 마요네즈, 지금 보니 느낌이 무척 독특하다. 묽은 듯 흘러내리면서도 탱글탱글 걸쭉한 느낌. 이 느낌, 기계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하얀 물감을 짤 때의 느낌과도 비슷하다.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까? 재료부터 알아보자. 설마 이 세 개가 다일까? 달걀 노른자를 잘 저어주면서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준다. 호박죽인 듯 호박죽 아닌 식용유가 섞인 노른자. 여기에 식초를 넣고 계속 저어주다가 더 빨리 믹서에 넣고 돌려주니 색이 확 밝아지고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는 마요네즈가 되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진 마요네즈. 잘 흘러내리는 노른자, 식용유, 식초를 섞어 만든 마요네즈는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마요네즈 특유의 시큼한 향을 내는 식초부터 시작해보자. 컵에 담긴 식초에 식용유를 부어보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돼 있다. 마요네즈 만들 때처럼 열심히 저어보면 섞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분리되고 말았다. 식초와 식용유는 영영 섞일 수 없는 운명? 물과 기름처럼 화학적 성질이 달라 서로 섞이지 못한 것. 여기 마요네즈의 마지막 재료인 달걀 노른자를 넣고 섞어주면 시간이 지나도 층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다. 작은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잔뜩 퍼져 있는 표면. 달걀 노른자의 어떤 성분이 식초와 식용유를 섞이게 만든 걸까? 마요네즈의 중요한 재료,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다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동그란 머리는 물과 친하고 반대쪽은 기름과 친한 레시틴. 식초에 빠진 노른자 속 레시틴은 물과 친한 머리 부분이 식초 쪽을 향할 것이다. 고르게 저어주었을 때 달걀의 레시틴은 잘게 쪼개진 기름방울들을 감싸는 모양으로 배열된다. 노른자가 둘을 섞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맛 좋은 마요네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달걀 때문에 마요네즈가 위험해진 적도 있었는데 살모넬라균 때문이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데워 먹으면 안전했지만

언제나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연이었던 마요네즈. 오늘은 마요네즈가 주인공이다.

이를 어쩐다. 마요네즈에는 익히지 않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는데 이대로 마요네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방법이 달걀 노른자를 약한 온도에서 미리 익힌 다음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 열에 약한 살모넬라균이 죽는 온도는 약 59도. 노른자가 익어 단백질이 변하는 온도는 약 62도. 그래서 그 사이 온도에서 살균한 달걀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마요네즈 구경도 못 해볼 뻔했다.

잘 섞인 마요네즈 한 병. 3일 동안 꽁꽁 얼려보자. 3일이 지난 후 마요네즈를 서서히 녹여보면 점점 분리된다. 잘게 나뉘어 있던 식용유 입자가 다시 뭉치며 쉽게 분리되는 것. 마요네즈가 섞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과학의 힘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요네즈의 단짝 친구 케첩. 병 모양은 비슷하지만 뚜껑은 약간 다른데. 마요네즈 뚜껑을 열면 숨겨져 있던 별을 만날 수 있다. 케첩이 나오는 구멍은 그냥 동그란 모양. 마요네즈와 케첩이 나오는 구멍의 모양은 왜 다를까?

케첩과 마요네즈의 차이. 지금 확인해보자. 마요네즈에 비해 잘 흘러내리는 케첩. 둘은 이렇게 점도의 차이가 있어 병에 있는 구멍 모양도 다르다. 마요네즈는 점성이 강해서 별 모양 구멍을 통해 짠 모양이 유지될 수 있다. 마요네즈의 고소한 과학. 이제 여러분이 짜내볼 차례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쪼글 쪼글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손가락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누나 같이 가! 이야!

0: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손손손손.
0: 똑똑.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헐저저저! 헐! 명탕전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1: 명탐정 세포! 어서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핫! 손가락이!
2: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쪼글쪼글하다, 쪼글쪼글한.
0: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1: 아휴.
3: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쪼글쪼글한 거냐고요? 왜?
4: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네.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2: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3: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4: 난 안 쪼글쪼글한데.
1: 명탐정세포.
0: 네?
1: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0: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3: 그렇죠.
0: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2: 추추추! 나는요,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방울! 추추추! 배추님을 뵙습니다!
2: 오! 짠 소금물방울! 나를 푹!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 2, 앞 현상이지요.
2: 시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1: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0: 삼투압 현상.
1: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0: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1: 물? 준 적? 없지.
0: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2: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3: 메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4: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5: 어?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6: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5: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4: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5: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속으로 들어가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7: 그래. 범인은 찾았소?
8: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4: 저 범인 아니에요!
5: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8: 어허! 그건 아니 돼요!
5: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7: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5: 네! 이얍!
4: 이얍!
1: 사라졌다!
4: 여기는?
9: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10: 엄지손가락!
9: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10: 피부세포들이야!
5: 아, 근데 넌 크고
4: 넌 작고
5: 넌 크고
4: 넌 작고
5: 들쑥날쑥하네!
9: 밖에서 보면
10: 쪼글쪼글할 거야!
4: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1: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0: 나란히 서서
9: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5: 짚고 잡고
9: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12: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9: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8: 물방울! 아우 차가워!
12: 아우 미끌미끌!
8: 축축해!
12: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0: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8: 아우 저리 타!
12: 얼른 가!
8: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12: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0: 피부세포들 안녕!
13: 비상!
8: 갑자기 피부세포! 피부세포! 다들 조심!
9: 너 왜 내려가 있어?
12: 핏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4: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5: 피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8: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14: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5: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명령하신 건가?
15: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7: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5: 알았습니다!
4: 범인은 바로
16: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0: 내가 그랬어.
1: 효감장군이 아니 왜?
0: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어.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2: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3: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1: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0: 걱정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니.
1: 정말이요?
4: 다행입니다.
2: 근데 교감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0: 그건... 그건! 다음 시간에

0: 마법 향기 수집기.
1: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2: 루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마음의 편지요.
1: 맞아요. 마음의 편지에 친구들 중 무려 6명이 같은 이야기를 써줬답니다.
3: 정말요?
0: 설마?
1: 각자 하나씩 가지고 쓸 수 있는 마법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그 소원을 담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에 향기가 아주 많지만 금방 지나쳐 사라져 버리죠. 오래도록 갖고 싶죠?

0: 그런데 어떻게 써요?
1: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저는

0: 코가 없어 향기를 맡지 못하는데 어떤 향인가요?
1: 화장 꽃향기예요.
0: 오, 보세요. 창밖 화단에 꽃향기가 그대로 담긴 거군요. 자, 다들 마법 향기 수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향기가 가득한 마법 유치원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 모두 출동!
1: 네!
2: 토니, 어떤 향을 담고 싶어?
3: 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2: 뭔가 언제나 맡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향기를 찾고 싶은데.
4: 어?
2: 봉이야, 왜 갑자기 화단에 물을 줘?
3: 마법 향기 수집기로 향기 구슬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2: 어?
4: 따이.
2: 토니, 나 나만의 행복을 주는 향기를 찾아낼 거야.
3: 좋아.

0: 여기서 뭐 했더니? 휴,
1: 그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있지.
0: 도서관에서?
1: 어? 혹시 너도?
0: 아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가 전부 모였어.
2: 과연 무슨 향기가 퍼져나올까?
3: 기대돼.
0: 그럼 다 같이.
4: 야, 너 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3: 치즈 넣었다, 피.
1: 대체 어떤 치즈를 넣은 거야? 치즈 중에 발냄새가 나는 치즈도 있다둥.
4: 나처럼 맛있는 피자 냄새를 넣었어야지. 전부 빼버릴 거야.
0: 친구들의 구슬을 함부로 빼는 건 나쁜 짓이라고.
4: 여기서 나는 이 꼬린내가 더 나쁘거든.
0: 하지마, 군다.
4: 싫은데. 거봐, 이게 어떻게 향기야? 생선끼린내.
2: 내 구슬. 왜 앞이 생선 냄새예요?
4: 이게 다 없어져. 맛있는 피자 냄새만 나게 할 거야.
0: 장미향 비누 냄새가 최고거든.
4: 우리 것도 넣을 거야. 됐거든요.
0: 어? 이건 비 온 뒤에 흙 냄새, 봉이의 구슬이잖아.
2: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만들었던 향기 구슬을 다시 만들어주나 봐.
0: 어? 진짜?
3: 치즈 냄새 좋다, 핀!
4: 그럼 난 피자 냄새로 가득 채울게다!
3: 나도, 나도!
0: 얘들아, 잠깐! 나중에 큰일 날지 몰라! 어?
4: 피자 양 머리냐?
0: 이 받아라! 내 별 만나 양 구슬!
4: 그럼 과자 냄새, 피자 냄새로 덮어주마!
5: 내 풀 냄새 구슬이 어때서?
0: 비누 향이 훨씬 좋거든!
3: 치즈가 최고다, 핀!
6: 물고기 향도 좋은데.
1: 얘들아! 냄새가 너무 강해.
7: 아니, 향기 구슬들이 대체 왜?
8: 로블리! 친구들이 이상해졌어요!
7: 응? 뭐라고요? 비상! 비상! 모두 보건실로 이동!
8: 하지만 어떡해요?
7: 이렇게요.
2: 아, 어지러워. 응? 모두 자고 있잖아.
0: 그렇다면.

0: 없애버리면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내 향기만 넘쳐나겠지.
1: 이럴 줄 알았지.
0: 아니 나는 내 수집기 어디 갔어? 아이고 내 향기 수집기 내놔. 거기서
1: 우리가 자는 틈을 타서 향기 수집기를 훔쳐가시겠다 이거지? 미안하지만 향기 수집기는 내가 다 가져갈게.
0: 거기서 하지 못해. 내 거야.
1: 이게 뭐야? 거기서.
0: 왜 이렇게 시끄러워?
1: 뭐야? 공이까지 거기서.
0: 내가 잡았어.
1: 향기 수집기가 망가졌어.
0: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아,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1: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 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0: 끔찍해요.
1: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고참.

내야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 1초도 쉬지 않고 말썽.

드디어 완성.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기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생각.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굿모닝 체조 시작!
3: 굿모닝 굿모닝 해가 떴어요. 발을 쭉쭉 쭉쭉 하늘로 발을 쿵쿵 쿵쿵 뛰어요. 친구랑 인사해요. 웃으며 반갑게 신나는 하루 만들어봐요.
0: 네? 체조 하나 못 따라하는 햇병아리들이라니.
4: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0: 지금 장난처럼 보입니까?
4: 아, 아니요.
0: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집합. 이제부터 잘못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4: 벌칙 스티커라니? 그런 거 싫어요.
0: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녀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2: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4: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5: 평소처럼 놀자, 핑!
0: 복도에서 뛰어숨으러 발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6: 로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슈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0: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5: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로블리 미워!
0: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

0: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내놔!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다행히.
1: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0: 아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복도에서 뛰어다녔어. 발칙! 이게,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 2, 당장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1: 로블리2는 대체 뭐예요?
0: 로블리2는?
1: 로블리! 뒤쪽에!
0: 길에서 다리를 달면 안 됐던 건데!
1: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쯔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쭈삐쭈삐쭈삐쭈! 쯔니! 도니! 변신! 자가조라 마법을 써! 좋았어! 쭈삐쭈삐쭈삐쭈! 제대로 한 거 맞아? 거지의 마법이 나가버렸어!
2: 지금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이제 순간이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합니다!
1: 모두 도망쳐!

0: 힘을 쓰세요.
1: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주니! 이제 그만해!
2: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 주니, 어서 이걸 받아! 준이, 작아져라 마법, 빨리!
3: 하지만 또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1: 준이,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3: 친구들...
1: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2: 더 이상

0: 성공했군요.
1: 아, 다행이에요.
0: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1: 안녕하세요, 로블리.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0: 네, 굿모닝. 네? 아니,

0: 아이,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2: 감사해요.
0: 네.
2: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2: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2: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

0: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I'm Joy.
1: I'm Melody.
2: And I'm Energy.
0: We are the
3: Super Duper Wizards.
0: 근데 Energy, 오늘 모자 어디 갔어? 왜 안 쓰고 왔어?
2: I don't know. I lost it. I don't know where it is.
0: 모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2: 어, 진짜 몰라. 모자, 내 소중한 모자. I want my hat back.
0: 아, 걱정 마. 우리가 찾는 거 도와줄게.
2: Oh, really?
0: Yeah.
1: 맞아.
2: Really?
1: Yes.
2: Oh, 역시 내 친구들이야. You're my best friend.
1: 당연하지. 아, 참. 그 전에 우리 알파벳 송부터 불러야지.
0: Oh, sounds good.
2: 친구들, let's sing together the

0: But guys, 내 모자는요?
1: 아,
0: My hat!
1: 아, 참! 이제 에너지 모자 찾아보자!
2: Yeah. Okay.
0: Thank you!
1: 모자, 모자!
3: 에너지 모자!
1: 빨리 도와줘요!
3: Help them!
4: 괜찮아, 괜찮다. 알아서 하겠지.
1: Solar Energy 고집은 빼세요!
4: 할 수 없어. 아, 아하!
5: 알겠다, 알겠다. 자.
3: 모자야.
0: 오! Look!
1: Wow! Oh my goodness!
0: It's a dice!
1: 어? 주사위? 그런데 갑자기 주사위가 왜 생겼지?
0: 그러게 신기하다.
1: 오!
0: Wow! 아하! It's an alphabet dice!
1: Oh, you're right!
6: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Oh! 주사위를 던지라고? Yeah, so excited!
7: I want to try!
1: No, I want to try!
0: My turn! I found it! 내가 찾았지!
1: 잠깐, 얘들아.
0: 왜?
1: 우리 가위, 바위, 보루 정하자!
0: 어, 알았어, 알았어. Rock, paper, scissors.
1: 좋아.
2: Okay.
0: Ready?
2: Rock, paper, scissors.
0: 이겼잖아, 저희가.
1: Okay.
0: 축하, 축하.
1: Thank you.
0: 잘 던져봐.
8: Throw the dice. Throw the dice.
1: Okay.
8: Throw the dice.
1: 오, it's A.

0: secret of A.
1: 아, so energy. 도대체 알파벳 주사위는 왜 준 거예요?
2: 어, 왜요? 재밌잖아요. It's fun. 아, fun, fun.
1: 아니, 재밌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 아, 그러면 이제 에너지 모자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A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Don't worry.
1: A의 비밀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찾아봐요.
3: 와우! Wow! I think this is the new Alpha World.
4: 방금 소리 들었어? 아까 달아난 A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3: 그럼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4: 어? 또 사라져버렸어.
5: 어? It's a bag.
4: 어, 맞아, 가방이네.
3: 에에 bag. 에에 bag. 예! Catch me if you can.
4: 어? 저거 지도 아니야?
5: Yeah, that's right. It's a map. A map. A map.

0: me if you can.
1: Look at that!
2: 어? 저기 에너지 모자다!
0: A hat.
1: Hey, it's my hat!
2: 우와, 에너지!
0: 드디어 모자를 찾았네.
3: 어? 그럼 A가 에너지 모자를 찾아주러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나 봐.
1: That's right! Yeah!
3: 어? 어디서 바람이 불지?
1: 어? 선풍기다! 선풍기!
3: 아! A fan!

0: 장난꾸러기 A가 우리 위저드들을 날려버렸네요.
1: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A의 비밀도 알아내고 에너지의 모자도 찾고 됐죠 뭐.
2: 에, 일석이조죠. 내가 그랬잖아요. 재밌을 거라고.
1: 아이고, 네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2: Thank you, thank you.
0: 자, 우리 친구들. A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A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할 수 있죠?
1: They're coming. Superworld로 돌아왔네.
3: 맞아. 아, 귀여운 A 덕분에 정말 재밌게 놀았어.
1: 맞아 맞아.
2: 친구들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보자.
4: 오키조키.
0: A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 잘 들어봐.
2: A, A, bag. A, A, bag.
0: A, A, map. A, A, map. A, A, hat. A, A, hat. A, A, fan. A, A, fan.
5: Good job!
2: We did it! We did it!
1: 맞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한번 신나게 노래나 부를까?
2: 그럴까?
3: Let's do it! Let's go!
2: Okay. Go! Go! Go! Everybody!
0: Yeah. 아,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들 오늘도 대단했네요.
2: 맞아요. 맞습니다. Correct!
1: 자, 그럼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죠.
0: 아하! 우리 슈퍼두퍼 대마법사들의 매직 픽처.
2: 그럼 시작합시다. Let's start.
0: A girl has a bag.
6: She is holding a map.
7: She is wearing a hat.
0: She has a fa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guys! Hey, guys, join Melody!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today?
1: Yeah!
2: 당연히 신나게 놀 준비가 되어 있지!
3: Me too! 나도, 나도!
2: 어?
0: 타다!
2: It's the guy! 맞아! 와, 신난다! 우리 지난번에 이 주사위 놀이 하면서 에너지, 모자도 찾고 A랑 재밌게 놀았잖아!
3: 맞아, 맞아!
0: 재밌었지?
2: 맞아!
0: 재밌었지, 친구들? That's why I brought it again today!
2: 와, 재밌게 놀려고 또 에너지가 가지고 온 거구나!
3: 역시 super super energy!
0: Oh, you guys are the best!
4: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0: Wait!
2: 와?
0: 이번에는 내가 던질래.
2: 에이! 주사위 가져왔다고 자기가 던지기가 어딨어?
3: 맞아. 던지는 거는 공평하게.
0: 오케이. 그렇게 하자.
2: 응? 자, 그럼 우리 가위, 바위, 보로 정하는 거야.
3: 오케이.
0: Rock, paper, scissors.
2: Yeah.
0: 오케이.
2: 시작.
5: Rock, paper, scissors.
2: 오!
0: 멜로디다, 멜로디!
3: 굉장히 귀엽네!
0: 축하!
2: 축하해!

0: 던져볼래? 던져볼래? 쪽쪽의 짱! 쪽쪽의 짱! 쪽쪽의 짱! 쪽! 뭐야!
1: 나이스 트로!
0: 땡큐!
2: Catch me if you can!

0: of E.
1: 와!
2: 방금 소리가 들렸어.
3: 나도 들었어.
4: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3: 마미, 마미.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3: Oh, look at that. 마미, 마미.
5: 어, 어떡해. 병아리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6: Oh, don't cry.
2: 그래, 울지 마.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5: 어? 암탉이다.
6: Yeah, it's a hen. E, E, hen. E, E, hen.
3: Mommy, mommy.
5: Oh, my baby.
1: Yay!
4: E, E, E. Catch me if you can.
6: Catch it! Come on, go.
5: Oh!
6: Hurry, hurry.
5: Catch it.
6: Isn't that a bed?
2: 맞아, 맞아. 침대야.
0: Eh, eh, bed. Eh, eh, bed.
1: Yay!
6: We found it again!
4: Catch me if you can.
1: Huh?
3: What's that?
6: It's a puppy!
2: 아, 그래, 강아지야. 근데 퍼피에는 이가 없어.
3: 어, 그러네. 아하! Pet!
4: 에, 에, pet. 에, 에, pet.
2: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 pet이야. 누군가가 키우는 강아지인가 봐.
5: It's my pet.
2: 펜이다.
0: 에, 에, 펜. 에, 에, 펜.
2: 어?
6: 어?
2: 어?
6: 어?
2: 어?
6: 어? 어? 어?
2: 어? 어? 어? 어? 오 마이 굿니스. 어?
7: 아, 펜이 장난이 너무 심했네요.
8: 아, 재밌잖아요. I like that pen. That was so funny.
7: 오, 재밌긴요. 잉크를 뿌리는 건 너무했죠.
9: 맞아요, 맞아요. 아, 친구들, 알파벳 E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4: 에, 에, 에. 에, 에, 에.
9: 아, 가미, 가미.
7: 펜에서 갑자기 잉크를 뿌리는 바람에 놀랐네. 나 옷 혹시 안 묻었어?
10: 어, 보자, 보자.
7: 어?
2: 없어, 없어.
7: 어, 괜찮아.
2: 다행이야.
6: We had fun today, though.
7: 맞아, 맞아. 병아리 엄마도 찾아주고.
2: 맞아, 맞아.
6: 진짜 재밌었지롱. 자, 이제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한번 보자.
1: 오키조키.
9: 이가 다른 알파벳.

0: 어떻게 소리 나는지 잘 들어봐.
1: 에, 에, 헨. 에, 에, 헨.
0: 에, 에, 벤. 에, 에, 벤. 에, 에, 헨. 에, 에, 헨. 에, 에, 헨. 에, 에, 헨.
2: 아,
0: 맞아.
1: Come on, everybody, let's sing together. Come on, come on.
0: 우리 super duper 위저드들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느는 것 같지 않아요?
3: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2: And now today's magic picture.
0: Let's start. Where is a hen's house? There is a bed in the hen's house. There is a pet next to the bed.
2: There is a pen next to the pet.

0: That's right, kids. What's that sound?
1: Hen. Hen.
0: That's right. 암탉이 영어로 hen.
1: Hen. Hen.
2: Bed. Bed.
0: 침대는 영어로 That's right.
1: Bed. Bed.
3: Pet. Pet. 반려동물 영어로는 pet. 강아지, 고양이 pet.
1: Pet. Pet.
2: Pen. Pen.
0: 그래, 바로 글 쓰는 pen.
1: Pen. Pen.
0: Super.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미션 3. 드디어 볼만한 놈이 나타났군.
1: 네 번째 참가자 볼투냐. 전류가 해류처럼 흐르는 행성 네오트리움에서 온 번개의 화신. 감정이 폭발하면 주변이 정전되고 전류를 노래처럼 다루는 존재. 그 이름 볼투냐.

0: 선생님, 오늘의 파격 구성은 바로바로 짜잔짠!
1: 우주 최강의 몬스터는 미스터 블랙님이시다.
2: 방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가면 어떡해? 빨리 청소 못해?
1: 엄마, 잠깐만.

마지막 참가자 블루! 독성안개와 늪해 행성 미르마르에서 온 젤리괴물! 충격을 흡수하는 젤리피부! 느리지만 치명적인 독성의 소유자! 늪해 지배자에서 이제는 우주의 챔피언을 노린다! 독의 방출, 현체증! 그리고 모두를 삼켜버리는 다 먹어치우기! 블루!

0: 미션 4! 마지막 참가자 블루! 독성안개와 늪해 행성 미르마르에서 온 젤리 괴물! 충격을 흡수하는 젤리 피부, 느리지만 치명적인 독성의 소유자 블루! 최종 스테이지에 오른 세 분입니다.
1: 보기만 해도 든든하구만. 털복숭이 외계인데 너희 끝이다. 지구 특산물을 맛보러 가자.

0: 갑니까? 몬스터즈 어셈블! 왜 이렇게 조용해? 휴가! 두 달씩이나? 이건 아니잖아!
1: 망했습니다! 모두!
2: 타타, 쿠마, 같이 휴가 나오니까 너희도 좋지?

사람 약용입니다. 호는 3, 이모년 6월 태어났지요. 지금은 묘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갑자 6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 때 무엇부터 떠오를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에 죄가 하도 많아 마음속에 원망과 후회가 가득 쌓였지만 마침내 중요치 않은 잔무들을 죄다 제거하고 회갑의 일생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집 뒤 언덕에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함께 묻을 묘지명을 쓰고 있어요. 이 늙은이의 한 가지 유쾌한 일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안개 속의 꽃처럼 눈이 흐리니 눈치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강호의 풍광과 정산의 빛으로도 내 시야를 채우기에 충분하지요. 과골 삼천, 중병의 고난을 이기며 복숭아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자리에 앉아 지필에 몰두했어도 평생 동안 느꼈던 글에 대한 거리낌을 이제야 깨끗이 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에 이르러 어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늙은이의 다음 유쾌한 일은 귀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종종 의기를 다해 서로를 허락하지만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아서 흔들려 고정되지 않지요. 세상 만사 좋은 소리가 없고 모두가 다 시비, 다툼뿐이니 헛칭찬은 사람을 하늘에까지 추어올리고 헛무고는 구렁텅이로 떨어뜨립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묘지명에 소상히 적었습니다만 재난에 빠지자 옛날에 사귀던 이들이 마치 도둑을 대하듯 피하더군요.

여러 대신이 때때로 나를 불러 귀뜸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모가 말하기를 곧 풀려날 것이니

식사를 많이 들고 자중하라 했지요. 그런데 서용부만이 불가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문서더미에서 천주교의 설을 찾아내어 어거지로 우리 가문의 문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물망 같은 옥사 안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죽을 고비가 네 번이었지요. 옛날에 사귀던 이들은 나를 길 가는 사람처럼 여기며 외면하였지요. 두 형, 약전과 약종이 함께 체포되어 한 사람은 죽고 나와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윽고 나는 전라도 강진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요. 무려 1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를 재등용해 승지에 임명하려는 논의도 있었고 세자의 탕을 올릴 적에도 부름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원망치는 않습니다. 아마 묘지명의 맺음에 이리 적는 게 옳겠지요.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고 힘써 하늘을 섬긴다면 마침내 경사가 있으리라. 아, 묘지명의 이 일도 함께 적어두겠습니다. 그때 나의 옥사를 논할 때 홍이운이 말하길, 천 사람을 죽이더라도 용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느니만 못한데 공은 어찌 힘껏 간쟁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장설이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소? 남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요체입니다. 군자는 단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기를 구할 뿐이에요. 남에게 기대면 반드시 비굴해지고 비굴해지면 욕을 보니까요. 하물며 이해관계가 얽힌 마음은 더욱 그러합디다. 사람의 마음은 물이 흐르는 것 같고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붙잡을 수 없어요. 60년 살아보니 비로소 깨닫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짚고 때때로 강가에 다시 기대섭니다. 아롱꿈 깨어나니 한바탕 환영. 저 나룻배는 틀림없이 이 늙은이를 실을만 하고 갈매기와 남은 세월 함께합니다. 들에 가서는 뺨 씻는 비에 공손히 젖고 배에 타서는 머리 때리는 바람 흔쾌히 받을 뿐이지요. 이처럼 유쾌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늙은이의 또 유쾌한 일은 치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움직여 흔들릴 적에는 가시로 찌른 듯 매우 시고 아팠지만 이제는 걱정거리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늘 소리처럼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니 게으르고 졸렬하고 무심하다 해도 성내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바탕 꿈일 뿐이니 처음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0: 아저씨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3: 곧 잡히겠지.
2: 크다.
4: 축하해, 제이.
3: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2: 갈매기잖아.
3: 안녕. 배고파? 자, 잘 가.
2: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3: 괜찮아.
2: 좀 아깝다.
3: 또 잡으면 돼.
4: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2: 길을 잃었나?
3: 저쪽으로 가보자.
4: 왜?
3: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2: 여기도 안 잡히는데.
3: 잡았다.
4: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2: 그러게.
3: 갈매기 덕분이야.
2: 정말?
4: 신기하다.
3: 이제 우리 집 갈래?
2: 좋아.
3: 자. 섬 구경시켜줄까?
2: 응.
4: 그래.
3: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4: 가보자. 와, 코코넛이네.
2: 와, 정말
3: 맛있겠다. 내가 따볼게.
4: 응. 자.
3: 아휴, 어쩔 수 없지.
4: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0: 알겠어.
1: 그럼 내가 해볼게.
0: 그걸로 따려고?

0: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1: 고마워.
0: 잘 가. 와.
2: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2: 그랬구나.
3: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2: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2: 왜? 눕히잖아.
0: 뽀삐, 가만히 있어.
2: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2: 그렇구나.
3: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3: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2: 뭐?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으아!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2: 고마워.
0: 잘 가.
2: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3: 와, 멋지다. 제이, 벌들도 친구야?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3: 빨리 먹고 싶다.
2: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3: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0: 얘들아!
3: 보비, 제이! 괜찮아.
0: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2: 멋지다.
3: 힘들게 온 보람 있네.
0: 그치?
2: 시원해.
3: 정말.
4: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와, 맛있겠다.
0: 이제 먹을까?
3: 아까 그 갈매기잖아.

0: 좋아. 맛있어.
1: 잘 먹었다.
2: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우와. 집으로 들어가자.
1: 안녕.
3: 비가 많이 오네.
2: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3: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배가 없어.
1: 정말.
0: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1: 어떡하지?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언제 가?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우리 배가!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응, 고래도 친구거든.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해가.
1: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0: 우와. 고마워.
1: 고래야,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2: 호비와 해니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3: 크롱.
4: 크롱, 괜찮아?
3: 크롱, 크롱. 크롱.
5: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3: 크롱.
5: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3: 크롱, 크롱.
6: 버튼도 눌러봐.
3: 크롱.
7: 최고야.
3: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3: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3: 크랑. 크랑크랑.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3: 크랑.
4: 크랑,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돌이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시야. 크롱.
2: 다음 날이 됐어요.
3: 깼어.
1: 크롱.
3: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4: 다 나은 거야?
1: 크롱.
4: 다행이다.
0: 걱정했어.
4: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5: 좋아.
4: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1: 크롱.
4: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2: 크롱, 뭘 그린 거예요?
6: 재밌었다.
3: 안녕.
6: 무슨 일이야?
3: 크롱, 힘내.
1: 크롱.
6: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7: 애들은 천재야.
6: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1: 크랑.
6: 괜찮을 거야.
3: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6: 왜 저러지?
3: 몰라.
2: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1: 크랑.
4: 자, 여기 있어.
1: 크랑.
4: 그 색깔밖에 없는데.
1: 크랑.
4: 뭘 만들려고?
1: 크랑.
4: 잘 가.
2: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4: 잘 자, 크롱. 잠꼬대인가? 무슨 소리지? 크롱.
1: 크롱. 크롱.
4: 뭐 하고 있었어?
1: 크롱.
4: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1: 응가 크랑. 응가 크랑.
4: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6: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8: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9: 난 털씨.
10: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6: 뭐 하려는 거지?
10: 얘들아!
6: 크롱아!
4: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6: 그게 뭐야?
10: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4: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8: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4: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5: 그래!
1: 그럼

0: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맞아요.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그럼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아우,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크롱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크롱! 어, 저기.
3: 크롱! 괜찮아?
4: 마티, 크롱아.
0: 정말 엉망이 됐네.
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2: 저건. 크롱, 여기 찾았어.
4: 크롱!
2: 이거야.
4: 크롱, 크롱.
0: 누구 선물인데?
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이건.
2: 우와.
0: 귀엽다. 정말.
4: 크롱, 크롱.
5: 크롱이 만든 거야?
4: 크롱, 크롱.
0: 나랑 똑같이 생겼네.
4: 근데 색이 다른데?
0: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4: 크롱, 크롱.
3: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4: 고마워, 크롱.
5: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4: 크롱, 크롱, 크롱.
5: 어, 여기 있다고?
6: 어?
4: 어? 크롱, 크롱.
5: 이게 왜 이러지? 했지.
4: 크롱, 크롱.
5: 하트 크롱.
0: 걱정 마, 크롱.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1: 맞아!
4: 크롱. 크롱.
0: 크롱, 이것도 찾았어.
4: 크롱.
0: 크롱, 노래하게.
4: 크롱, 크롱.
5: 크랑크랑 크랑크랑 보여

0: 멋지다.
1: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1: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1: 그래.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3: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3: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은 안 읽어가지고.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3: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3: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4: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3: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4: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3: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4: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습한

0: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은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횡단보도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호를 놓칠 때가 있죠. 어? 신호 바뀌었다. 잠깐 멈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뛰어가면 안 돼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차가 멈춘 걸 확인한 후에 건너야 안전하답니다. 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1: 호둥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0: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1: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2: 비오는 날 교통안전? 어?
0: 아, 비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비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2: 비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제법인걸?
0: 아하!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고 살피고 뛰지 않고 걷기! 호둥아, 알려줘서 고마워. 공통점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아볼까요?
1: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걷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3: 뭐?
1: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서고! 좌우를 잘 살펴보고! 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3: 걷고!
1: 아하!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0: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1: 여러분, 횡단보도 안전수칙 이제 제대로 기억했죠?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장난, NO! 안전하게 건너고 비 오는 날엔 알록달록 밝은 옷 입고 투명 우산 써서 시야 확보하기.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봐요. 모두 안녕!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겨요. 근데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미 식민화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 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한이 또 중요해요. 대한 민.

중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 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모여들었던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임시정부가요,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뭐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선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요. 조선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 하자! 어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그게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쇼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문 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지네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 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인 될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고.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해요. 일본 도쿄 현지로 폭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31살이었어요, 여러분. 31살이요. 네.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과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 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썼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구는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 의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학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 의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기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 의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 의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대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0: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2: 궁전이 정말 멋지다.
1: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3: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여섯 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4: 가서 확인해보자.

0: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1: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2: 좋아.
1: 저게 뭐야?
3: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4: 막아.
3: 너희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자, 자.
4: 괴물이다. 못해, 못해.
3: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1: 골든보이.
3: 어?
1: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1: 어? 어?
5: 어? 잡았다.
3: 너무 작고 약한데?
6: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3: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5: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1: 아!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5: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3: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5: 아! 이제 어떡하지?
1: 저리 가! 이 주먹들아!
6: 어? 호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어.
3: 하!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5: 안 돼! 왕가의 보물이!
6: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3: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5: 이런...
1: 빨리 따라잡아야 해!
5: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1: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5: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6: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1: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7: 이런. 서둘러야 해.
1: 괜찮아? 안 다쳤어?
5: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6: 무슨 일이지?
7: 세상에, 이건...
2: 함정이야!
5: 도망쳐! 어서!
6: 출구를 찾아야 해!
1: 피할 곳이 안 보여!
7: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5: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1: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8: 작아서 다행이다.
7: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6: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5: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1: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7: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5: 그치만 나 여기 너무 무서워.
7: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5: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0: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1: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2: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2: 좋았어. 어서 가자.
3: 그래.
4: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어? 어? 와, 이게 뭐지?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어,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0: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4: 도와줘.
2: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4: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0: 골든보이?
4: 어,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1: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4: 보시다시피. 아,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0: 이제 와서?
4: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2: 네 말을 어떻게 믿어?
4: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5: 아,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4: 그럼 얼른 날 꺼내줘.
2: 어떡하지?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0: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4: 어서 서두르라고.
0: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1: 와. 얘들아, 당장!
2: 슈퍼윙스!
0: 골드보이! 모래 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4: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골든 주막!
1: 널 믿는 게 아니었어!
4: 믿으라고 한 적 없거든!
1: 슈퍼윙스!
4: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0: 안 돼!
4: 너희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2: 이거 놔!
4: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0: 우린 걱정하지 마!
4: 가자고!
0: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2: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4: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어?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2: 저건...
4: 황금 딱정 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2: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4: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0: 왕자님!
6: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0: 이제 어떡하지?
1: 잘하고 있어!
0: 누가 어떻게 좀 해봐!
2: 구중루프 액션! 어쩌지? 벽이 너무 멀어서 구중루프가 안 가!
0: 거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1: 나도 잘 모르겠어!
0: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1: 안 돼!
3: 포기! 섀도우 스피릿!
0: 이제 안전해!
4: 호기, 역시 넌 최고야!
2: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1: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4: 좋았어!
5: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2: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1: 가보자! 골든보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6: 슈퍼윙스! 왔구나!
7: 이 딱정 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1: 잠깐! 멈춰!
7: 골든 주먹! 나한테 가져와! 됐어!

0: 어떻게 된 거지? 어?
1: 속성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성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성이잖아,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2: 왕자님이 위험해.
1: 안 돼. 이제 어떡하지?
2: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1: 다들 조심해.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1: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0: 어서 나 좀 도와줘!
1: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1: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2: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3: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줬나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해물을 빌어.
4: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5: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3: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4: 맞아. 굳이 울었고 액션. 포기, 버키.
3: 알았어.
6: 슈퍼윙스가 위험해!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2: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6: 멈춰!
3: 이게 뭐지?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2: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5: 우와, 진짜 멋있다.
4: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3: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7: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하,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0: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2: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3: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그게 뭔데?
0: 짜잔!

0: 계세요,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

0: 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1: 정말 잘 됐다.
2: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야.
0: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0: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2: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선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2: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0: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있어요?
1: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0: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1: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2: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1: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2: 그런 말 안 했어요.
1: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2: 아니 아니에요.
1: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하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1: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0: 그래서요?
1: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3: 여보.
1: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2: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1: 아빠 곰이 말했어. 아이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 싸워요.
1: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2: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1: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얍!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쿵푸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2: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1: 엄마 곰이 말했어.
2: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1: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2: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1: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또 해줘요.
1: 그만.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6: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0: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2: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4: 그럼 난 뭐냐?

0: 된 것 같기도 하고.
1: 그건 또 모냥?
0: 슈퍼 울트라 모냥을 만들어주는 신약이야. 이걸 먹으면 지구 최강이 되는 거지.
2: 슈퍼 울트라 모냥이 된다고?
3: 또 시작이다.
2: 그럼 자기가 먹어보든가.
0: 니넨 떠들지 마. 어허.
1: 지난번 것도 별로였는데
0: 이번엔 정말이야. 한번 믿어봐.
1: 믿으라고? 못 믿겠다. 응?
0: 괜찮다니까.
1: 싫어. 야! 뭐냐?
0: 믿어보라니까. 그래, 이거야. 모든 걸 부숴버리는 초강력 펀치. 울트라 하이쪼.

0: 시시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더 엄청난 게 있어.
1: 엄청난 거? 그게 뭐냐?
0: 텔레파시.
1: 텔레파시?
0: 눈에 힘주고 상대를 노려보면 상대가 쓰러진다고.
1: 눈에 힘주고 노려보라고? 어디? 좋았어!
2: 뭐 하는 거예요?
1: 말 시키지 마라!
3: 뭐 하는 거야?
2: 하라는 대로 다 하네.
1: 안 쓰러지잖아!
0: 힘을 더 줘야지!

0: 쓰러졌다. 이거냐?
1: 윤호야, 성벽에 다녀올까?
2: 그래, 나도 포근히 데려갈게.
1: 미아야, 뭐해? 아니야. 며칠째 문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3: 너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야?
4: 잘했어. 이번엔 오른팔.
1: 오른팔? 이건가?
4: 다리 말고 팔을 들어야지.
1: 오른팔?
4: 이게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있잖아.
1: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찾았다.
4: 그렇지, 잘했어.
0: 왜 이러는 거냐?
4: 칭찬은 냥이도 춤추게 해요. 심심이 똑똑해요.
1: 아이발,
5: 우쭐해 하는 것 보소.
1: 정신 차려.
4: 다음은 다리 움직이기야. 오른발. 그렇지. 다음은 왼발. 잘했어. 이제 좀 걸어볼까?
1: 뭐, 그 정도야.
4: 그렇지. 잘하고 있어.
1: 가자.
5: 제발 용서하래.
6: 오늘도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어.
1: 선계로 돌아간 거 아니야?
5: 아니,
6: 그러려면 북한산 동굴로 가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
5: 잡아서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7: 빨리 불을 빨리

0: 어디 있는데 보이지 않냐? 뭐 하는 거냐?
1: 로봇 점검하고 고치는 중이야.
0: 그거 뭐 하러 고치냐?
2: 툭하면 고장나나고.
1: 조종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로봇은 멀쩡해.
3: 그럼 다 내가 잘못했단 거네.
2: 그럼 자기가 해보든가. 심심이도 잘못했지.
3: 뭐라도.
0: 그나저나 세상은 언제 정복하냐고.
1: 빨리 끝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0: 기다리라고?
2: 도모. 응? 나오세요.
0: 그냥 우리끼리 나가자고?
4: 고쳐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요.
3: 맨날 큰 소리만 치고.
2: 출발하시죠.
0: 좋아, 가자.

0: 마법 반응이야.
1: 나타났어. 응? 찾았다. 너흰 여기서 기다려.
2: 도모님 화이팅!
1: 니들이요? 안녕.
3: 뭐냐?
4: 며칠 안 보여서 어디 도망간 줄 알았는데.
1: 이 좋은 데 두고.

0: 왜 도망가냥? 그런데 해치는?
1: 오늘 못 봤는데.
2: 안 보여서 섭섭해?
0: 안 보여서 좋네. 릴리리요!
1: 가자!
0: 알레리요!
1: 꼰대리요!
0: 릴리리요!

0: 일일이야! 얼레리야! 짜자자! 짜자자자자!
1: 삐리빼빼!
2: 됐다! 로봇 도착했어! 어디 간 거야? 차를 가져갔구만. 찾았다. 함부로 나가다니. 뭐냐? 너 거기서 뭐해?
0: 빨리 시끄러워.
2: 빨랑 안 돌아와.
0: 금방 끝내고 갈게요. 알았다고.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3: 안 되겠다. 얼레리요!
1: 얼레리요!
0: 야! 야, 자자자! 바쁘니까 빨리 끝내주마!
2: 얼레리요!
0: 이메카! 이르리리요!
2: 안 되겠어! 아라리요!
0: 갑자기 난 뭐냐?
3: 이번엔 안 놓친다! 아라리요!

0: 헐레리요!
1: 헐레리요!
0: 상대를 노려보며 키를 모으라고!
2: 좋아! 다시 해볼게! 니는 이리야!
0: 어? 저건 또 뭐야?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0: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너는 누구니? 태풍이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1: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표지판도 쓰러져버렸네.
2: 얘들아, 여기 누군가 있어.
1: 뭐?
0: 가보자.
2: 정신을 잃은 것 같아.
0: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2: 괜찮을까?
3: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1: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4: 글쎄. 정신이 드나 봐.
1: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0: 우린 브룸스타운 구조대원이야.
3: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0: 난 폴리라고 해.
3: 난 진이야.
2: 난 로이야.
5: 반가워. 난 엠버야.
6: 난 헨리.
3: 여기 로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응?

0: 해변에서?
1: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0: 정말?
2: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0: 기억나지 않은 게 아쉽지만.
3: 기억이 안 난다고?
0: 전혀.
3: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0: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2: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0: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2: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0: 응?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4: 천만에.
5: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0: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1: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0: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그런데 루이, 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1: 거긴 왜?
0: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1: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0: 모래라, 모래, 모래.
1: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0: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1: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0: 좋아, 그럼 가보자.
5: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6: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0: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1: 고마워.
7: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1: 그래?
8: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9: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8: 네?
9: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0: 정말? 이렇게 말이지?
8: 미안!
9: 날아갈 뻔했네!
1: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0: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1: 중요한 사실?
0: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1: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2: 루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1: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0: 좋아, 같이 가보자.
1: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0: 알았어, 다녀와.

0: 시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1: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2: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무슨 일이야, 지금?
4: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3: 뭐라고?
4: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

0: 따라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1: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응!

0: 클리,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화재가 났으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주세요.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1: 응.
2: 로이! 디디!
0: 드론이!
1: 드론이?
2: 로이! 디디!
1: 얘들아!
0: 어? 디디?
1: 여기야! 디디! 무사했구나!
3: 응, 난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3: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0: 그랬구나.
1: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3: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4: 뭐?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3: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어?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0: 응!
1: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2: 로이!
1: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5: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3: 난 괜찮아!
2: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5: 폴리, 앰버!
1: 로이, 다친 데는 없어?
5: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1: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1: 응!
0: 로이!
5: 얘들아.
0: 로이!
1: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5: 고마워.
3: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5: 디디, 너?
3: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5: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4: 맞아.
5: 어쨌든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3: 전만해.
6: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3: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난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4: 반가워 드론이.
0: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4: 맞아.
1: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7: 드론이, 돌아가서도 브룸스 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3: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4: 정말해.
5: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3: 응.

0: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녕.
1: 잘가 드로니.
0: 안녕.
2: 안녕.
3: 포크의 선물.
4: 얘들아, 오후엔 공놀이 나갈까?
5: 좋아.
6: 왜 그래, 포크?
4: 아, 이 화단 돼지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야.
6: 바람 언덕에 이사 오신 분 말이야. 돼지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래.
7: 할머니 댁 정원은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어.

0: 넌 누구니? 알겠다. 멋진 삽과 예쁜 눈에 노란 모자를 쓴 것 보니 네가 바로 포크구나.
1: 어?
0: 구조대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난 데이지 할머니란다. 내 정원을 구경하러 온 거지?
1: 응.
0: 자, 들어오렴. 너도 꽃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단다. 그건 회향목이라는 나무야. 혹시 나무에도 관심이 있니?
1: 응.
0: 그래? 그럼 내일 회향목 가꾸는 법을 배워볼래?
1: 응, 응.
2: 얘들아, 내일 빌더시의 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3: 응, 알고 있어.
2: 종달새 언덕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잖아.
4: 맞아.
5: 빌더시께서는 꽤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6: 그 근처는 큰 돌도 많고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니까.
4: 그럼 내일은 공사 현장에 들러서 빌더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어? 좋은 생각이야.
7: 안녕하세요, 빌더씨.
4: 안녕, 얘들아.
8: 안녕. 홀리 헤로이, 어서 오려.
5: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8: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4: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8: 그래, 고맙다.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3: 네. 네. 야호! 끝났다.
0: 버크 다 봤단다.
1: 어?
0: 나무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거지?
1: 응.
0: 자, 그럼 이 나무로 시작해 보자. 보크는 이 회향목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싶을까?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 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향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1: 응, 응.
0: 고맙다.
9: 빌더씨, 이걸 어쩌죠? 이래가지고는 길을 만들 수 없겠어요.
8: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4: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3: 응!

0: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1: 네, 다녀오세요.
2: 그럼 우린 가볼게.
1: 잘 가, 얘들아.
3: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1: 버킬! 가자! 왜 그래?
2: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1: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구나.
2: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1: 정말 멋진 생각이다.
0: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2: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0: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4: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4: 나무 보호소?
3: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4: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5: 네.
3: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그래, 부탁하마.
0: 자, 이제 나무를 눕히고 옮기기만 하면 돼.
2: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눕히지?
1: 내가 한번 밀어볼게.
2: 그만, 그만해.
0: 그러다 나무가 다치겠어.
1: 알았어.
2: 이제 어쩌지?
1: 글쎄.
6: 나무가 쓰러진다!
1: 무릎이야! 버크!
4: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3: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4: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일을 어쩐다.
5: 그러게요.
3: 덤프, 무슨 일이야?
7: 진,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5: 뭐?
7: 빨리 좀 와줘.
2: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차!
1: 여기야, 여기!
0: 호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앰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올리자. 로이와 헨리는 토크를 꺼내줘.
2: 알았어. 폴리, 준비됐어.
0: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2: 이제 됐어.
1: 크레인을 내릴게.
2: 올려줘, 로이.
1: 좋아.

0: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포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1: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0: 맞아요.
2: 빌더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1: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0: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3: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1: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4: 네.
3: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0: 뭐?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1: 죄송해요, 빌더씨.
0: 원 녀석들.
2: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3: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and a queen this year, Halloween costume trends seem to be going in one particular direction across the country, really. We're talking about K-pop demon hunters.
1: What are you going to be for Halloween?
2: We'll be some K-pop demon hunters.
3: Time moment. 얘들아, 어딨니, 근데? 저 1등이에요? 짜라라! 오늘은 조이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때요? 각자 분장을 좀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어떤 분장을 하고 왔을지. 오, 기대가 되는데요?
4: 나는 태비고의 기쁨을 주는 조이!
3: 성인이!
4: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5: 누나! 아, 참. 아, 뭐야!
3: 홍윤아! 이쪽이야!
5: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됐는데, 누나 진짜 대단하다. 나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누나.
3: 뭐야, 이거.
5: 참아야겠다. 미안해.
3: 이 호두 쪼가리는 무엇이죠?
5: 아, 저 오늘 아침에 신경 써서 그 진우님의 가르마를 좀 해봤어요. 형 누나들 이렇게 재롱 떨 때 애들 뭐 하냐고, 지금.
3: 어깨를 위, 아래. 위, 아래.
6: 형이랑 좋았어요.
5: 잘했어요.
3: 재롱아! 뭔가 다르다.
6: 야, 잘 썼다.
5: 너까지 이러고.
3: 아, 어디서 샀어? 이거 가시랑?
6: 네.
3: 어디서 샀어?
6: 어디 갔다 오냐고?
3: 어디서 샀어?
6: 아, 하늘에서 샀죠.
3: 하늘에서 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데.
6: 공중에서 산 거 아니야?
3: 너도 어둠으로 돌아가!
6: 아이고. 메인으로.
3: 너도 진우야, 그럼?
6: 아, 그럼요.
3: 진우야?
7: 나 내 거야.

0: 없어. 너 저거에 뭐.
1: 근데 나윤이는 무슨 문장을 했을까?
2: 근데 나윤이는 미라 캐릭터를 좀 닮았지.
1: 미라야. 아, 그러니까 미라. 그거 보면은 완전
3: 그
1: 미라.
3: 그 이집트 미라 말하시는 거.
1: 아니야.
2: 캐디야요? 다들 안 보고 와가지고.
4: 나 왔다.
1: 어, 나윤이 온다.
2: 뭐야, 어디야?
4: 나 왔다고.
2: 김나연.
4: 아니, 나 늙었어. 아, 내가 이거를 쓰고 오려고 했거든. 나 맞춰봐. 나 맞춰봐.
2: 너 미라네. 아, 얼굴이 미라네. 아니야.
1: 여기 이거 이거.
4: 이제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5: 아, 우리 나윤이도 또 캐릭터하고 둘이 매칭이 진짜 잘 돼요.
6: 정인 언니 너무 잘 꾸며왔어요. 언니 이 딱 착장까지 어떻게 야무지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역시 똑순이야. 홍일빠 보죠.
4: 누구죠?
7: 마체인가? 그 까마귀인가? 이제 오래 했다고 이제 뭐 아무거나 입는 건가?
5: 뭐 그날은 제가 꼴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 네 캐대원의 준비에 미진했습니다. 네.
2: 우리 오늘 캐대원 투어를 합시다 여러분.
1: 그렇죠. 와!
2: 오늘 캐대원 투어!
1: 캐대원 성지순례. 각자 맞아. 어떻게 봤어 이 영화?
2: 그 상도동 셀럽으로서 그 시사에 엔사
4: 셀럽 다 죽었다.
2: 네 넷플릭스 엔사로부터 시사회 초대받아가지고 전 가서 배리어프리 시사회를 했어. 음성으로 지금 어떤 상황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는지 음성 화면 해설도 진짜 잘 돼있고 자막도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 소리가 배경음이 뭐가 뜨고 있는지도 자막 처리가 진짜 잘 돼있어. 다 어땠어?
4: 그 문신 같은 거 그거 뭐 그게 뭐?
1: 나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 비밀처럼 나를 깡꽁꽁 숨고 그 다음에 집순이로
2: 나는
1: 지냈잖아요.
2: 그 얘기가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 이 줄거리에.
1: 아, 그치,
2: 그 핵심 그치. 내용이라서 뭔가 장애 청년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오늘 성지순례가 난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4: 우리
2: 생각이 들었어.
4: 막둥이는 어땠어?
2: 그러니까. 어떻게 봤어, 캐대헌?
7: 에?
2: 캐대헌 어떻게 봤어?
7: 캐리어?
2: 캐대헌.
7: 캐대헌?
2: 어떻게 봤어?
7: 아, 어떻게 봤냐고? 어. 캐대헌? 아, 일단은 여자 나오는.
2: 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출발해야 돼.
4: 하나, 둘, 셋!
2: 아, 여기 벌써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 울산 사람 이 공기 느껴지세요?
3: 아,
2: 저.
3: 아, 좋다. 안녕하세요.
8: 아,
3: 네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우와, 제일 많다.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2: 내가 그래서 준비했지. 바로 여기 봐. 이건데. 아주 간질간질한 장면을 가지고 와봤어.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겠죠?
3: 아, 이건 알지.
2: 아, 이거 확실하게 누나 가까이 와서 봐봐.
1: 아, 이거 확실하게 뭐야? 안 보여요.
2: 아, 확실하게 봐.
1: 확실하게 하늘이에요.
2: 아,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4: 아, 여기 남산 타워 있어, 언니.
2: 자, 지금 그리고... 작업 처리되고 있죠? 정이 나오는 거 다 이건 안 보여요.
1: 이거 뭐야?
2: 어두운 것만 보이는 원래.
1: 아, 이게 남산 타워야? 어.
2: 울산 총각은 와보셨어요? 남산?
7: 아, 사실은.
3: 맞아.
7: 가본 적이 없어.
2: 진짜 한 번도 없어?
7: 예.
2: 네. 외국 분들을 모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쌍한 청년들이 아, 있습니다.
7: 근데 자꾸 왜 자꾸 청년이라고 해.
2: 청년이라고 그래서 못 청년이다. 청년이라고 그래서 못 청년이다.
7: 알겠습니다. 제가.
2: 청년이라고.
7: 주변 사람이 자꾸 어디서 왔냐 하면.
4: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재밌네, 재웅이가. 아니, 귀가 안 들리니까 재밌어.
2: 저 분명 청년이라고 해서 한 번도 청년이라고 안 들리고. 그런 말 안 합니다.
1: 뭐 어떻게 올라갈 것 같아?
4: 영화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 꼭대기까지.
3: 아, 진짜?
4: 왔다, 왔다, 왔다.
5: 갈게요.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살짝 올라와요.
5: 네, 안녕하세요.
10: 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2: 간다, 간다, 간다.
10: 누나, 지금 느낌이 어때?
1: 느낌이 어떠냐고? 아, 지금 너무 아득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10: 아, 그러면 약간 진동이라던 느낌.
1: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
2: 근데 누나,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옷까지 없어.
1: 우리도 안 보여.
2: 우리도 안
4: 보여. 하이에 그냥.
10: 뭐, 우리. 오, 도착했어요.
1: 엘리베이터 필요하신 분들 왼쪽이래.
4: 왼쪽. 우리 왼쪽 갈까, 그러면?
2: 같이 가자.
7: 좋은데?
2: 가자.
7: 가자.
2: 너 같이 가.
7: 같이 가.
1: 대박. 장애인 전용.
4: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다.
10: 너무 좋다. 좋다. 엘리베이터. 느낌 난다. 자, 우리 갈게요. 바이.
2: 엘리베이터만 보이면 인사다.
4: 몇 층이야? 우리 몇 층 가야
10: 몇 층이지?
4: 내가 걸었던데 요런 데 같은데?
1: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2: 김난차다! 김난차다!
1: 야, 나 형이
4: 가자! 정인 언니
2: 가자!

0: 종이 누나가 있어요.
1: 아, 있어요? 어디?
2: 뻥이야.
3: 와, 근데 진짜 많다.
0: 근데 너무 계속 찾기가 힘들어.
1: 그래.
0: 근데 너무 좋다.
1: 아, 추억이다.
3: 자, 추억. 국민 여러분, 진짜. 여기서 몇 분이나 결혼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감독님 악마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본문 열렸어. 아,
1: 이거 진짜 효과 같아.
0: 나 남산 갔는데 타워도 안 보여. 안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내가 알던 남산 맞나? 내가 산신령이 된 느낌으로.
4: 뿌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남산 타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 눈입니다.

0: 아니 근데 영어 괜찮지 우리?
1: 아이스 위치 Can you speak Korean?
2: No?
3: No?
4: 안녕하세요.
1: Where are you?
0: 잘하는데? 잘하는데?
5: You are Korean.
1: Oh, where are you from?
4: France.
5: France.
1: France.
5: France.
1: Yeah. Ah, bonjour.
6: I like the dress, like, it's really good. It's from Demon Hunter, yeah.
1: Oh!
4: Yeah, you know.
6: Yeah, yeah, she's a movie. It was a few months ago, yeah.
5: What's your favorite character,
1: character?
5: The show?
6: I forgot the name of the character.
4: Jinu.
5: Yeah, Jinu.
6: Can you?
1: Where?
5: It's good.
4: 아 근데 내 얼굴이 작은데 딱 들어가네.
5: 아 그러네. That's so good.
4: Yeah. 머리가 작아.
1: 그것 좀 물어봐봐.
5: Korean's name is God.
1: God.
5: Can you dancing that song?
6: I forget to dance.
5: I forgot. Okay.
1: I forgot.
5: 불러줄까?
6: 하나 둘 셋.
1: My little star, my star.
0: Everyone's dream.
1: 잘한다.
5: 안녕하세요.
7: Where are you from?
8: Fort Wayne, Indiana.
5: Indiana.
7: Yeah.
5: Okay.
7: Yep. And I came from Detroit, Michigan.
5: Missouri.
7: Yep.
5: Okay. Thank you.
1: Oh,
5: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셨네.
9: What's your favorite thing in Korea?
7: I went up to Naksan Park.
5: Naksan?
7: Yeah.
5: Wow.
7: On Wednesday.
5: So wrong. Naksan.
7: Yeah.
5: Okay.
7: And that was awesome. Got to get some really good views of Seoul.
5: 그 낙산 갔는데 낙산이 너무 좋으셔. 낙산 말고 낙산 갔는데.
7: Yeah. Yeah. So that was great.
5: 낙산 강원 right? 강원.
1: You know?
7: In Taiwan?
5: Sorry. 강원. Okay.
10: 제가 진짜 서울을 너무 못 다닌 게 서울에도 낙산이. 게다가 태면에 나온 그 낙산이 아니 그분이랑 인터뷰를 끝내고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낙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죠. 네 그런 게 또 정말 리얼한 인터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7: I've had a great time. I think Korea has been very charming. Just very different from culture I'm used to, and I enjoy getting to experience it.
5: Okay.
1: Karen and Dan.
7: Thank you.
1: Oh, nice to meet you.
7: Nice to meet you.
1: Oh, thank you so much.
7: Okay, all right.
5: Okay.
4: 어,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1: 어, 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5: 어, 이거 뭐야? 우와.
0: 이거 약간
5: 아, 이거 뭐야?
0: 그거 알아? 오늘의 운세
1: 같은. 오, 좋아.
5: 어, 너무 재밌다.
1: 해보자, 해보자.
5: 아, 해볼까?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넣어야 되네? 우리 돈. 아니. 우리 돈은 맨날.
1: 얘들아도.
5: 아니, 저.
4: 아, 그래요.
1: 에이, 어, 그래요. 각자 해, 각자. 코인 줘봐.
5: 아니, 나연이 거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0: 아, 해줘.
1: 야, 재웅아, 이거 넣어봐. 이거 좀 넣어봐.
4: 내가 할게.
5: 이거 얼른 넣는 거야?
1: 이게 손이.
5: 아, 별걸로 다 웃기게 되네.
1: 감이 안 와.
0: 아, 진짜 웃겨봐, 껴봐.
4: 아, 이거를 돌려야지.
5: 아, 오케이.
4: 역시, 만내 생활은 아직 안 끝났어.
11: 딱딱한 막내가 잘 들어왔다.
10: 이런 표현은 우리한테 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지만 참 쓸모가 많은 친구다. 요렇게 해줘.
5: 아, 나 지금 소원 빌어야지. 내년에 이랬으면 좋겠다.
0: 12월에 재수는 꽤나 좋은 편인데 금을 얻어서 반은 잃게 되니 어찌 된 일인가?
5: 야, 그래도 반은 뭔데?
12: 기울인이 열림으로 크고 작은 마가 점차 물러가고
5: 좋네.
12: 좋은 일이 생기게 되리라.
5: 나를 돕는 자가 있으니 천만을 얻었도다.
12: 재물 모으는 일이 무척이나 많아지니 서쪽 사람에게 이 있으니 그들과 동상하면 길하리라.
5: 야, 서쪽 사람!
1: 우리 서쪽 사람!
12: 누가 봐도 서쪽
1: 사람! 야, 우리잖아!
5: 야,
4: 대단하다.
5: 야. 아니, 제 동쪽에서 가지고
12: 이제 생각도 못한 결실이 준정하네라.
5: 예. 못한 결실! 아니, 이렇게.
1: 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4: 우사 생겨.
1: 우사 나오니까.
5: 아, 그니까요. 야, 이게 무슨 운세야? 야. 아, 이게 무슨 운세야?
4: 아니야, 아니야. 운은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고.
5: 12월에 좋으려고 지금 우산 잠깐.
4: 아니야, 햄버거는 내가 만드는 거.
1: 얘들아.
5: 햄버거?
1: K-POP 대선언더스에도 그
4: 운명은 개인적으로 바꾸는 거다.
1: 희망은 자기가 느껴야 된다. 남이 대신 느껴줄 수 없다.
5: 들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벗겨진 우산에서
1: 희망을
5: 무슨 느낍니까?
1: 희망을 찾아 빨리.
2: 약간 그 외국인 우산.
5: 몸 개그야? 아, 이상한 거 노리네.
4: 됐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5: 선수로 가자.
4: 근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안개가 끼는 거 정말 흔하진 않잖아요. 이게 값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없는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5: 이번에는 이 사진 속의 모습을 보면 돼. 응. 이 사진 속에 여기로 왔어. 아. 어디야?
1: 어머, 도피다.
5: 도피는 도망가는 거고 도피예요.
2: 도피가.
4: 아니, 거기가 여기야?
1: 우와, 루미를 아, 데려다 준대잖아.
4: 그 남산 타운 어디 있어?
5: 얘네 이거 민회하던 장소잖아.
1: 아, 그리고 나도 궁금하긴 했어.
5: 그러니까.
1: 부천에 어디인지.
2: 언니.

0: 건가요?
1: 대결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2: 대결해야죠.
3: 그럴 마음이 아니, 없는데.
0: 아니, 원래. 아니,
3: 중국 승부의 화신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거.
0: 원래 이런 거는 대결을 해서.
2: 대결해가지고.
0: 이긴 사람 뭐 할 거야? 딱밤 때리기?
2: 딱밤 가자, 딱밤. 누나는 눈이 안 보여.
3: 안 보이는데.
2: 사실 나윤이 혼자 게임이야.
0: 그래, 이거는. 나 혼자 게임이야. 오! 대박!
4: 와.
5: 사람도 많고.
4: 야, 그래서 차라리 못 나가니 이거.
3: 오, 아, 진짜로.
5: 그런 거 좀. 옆으로 가야 돼.
3: 아, 네. 네.
5: 아, 어떻게든 이길러.
3: 얼마 쫓아다니면 나오지 않을까?
0: 그러면 지는 거지. 아,
3: 여기 내려가면 집 많은데 어디가?
2: 아, 우리 좀 다른
0: 거 아니야. 알아서 해, 알아서.
3: 아, 그래? 아, 저 승부에 다들 그쪽에 돼가지고. 이거 비슷하다, 나.
5: 형, 잘 생각해야 돼. 잘못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돼.
3: 아, 그래, 다시 올라가.
5: 형을 끌고 가야 돼.
3: 그냥 버리고 가. 내가 하면서.
6: 야, 여기가 힌트가 될 만한 돌이 이거잖아. 근데 여기, 얘네 봐봐. 붉은 벽돌. 이런 거잖아. 그치? 보이지, 이 눈이.
5: 근데. 어, 내려놔, 맞네. 여기는 전봇대.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똑같이 그렸어.
3: 아, 전봇대. 좋은 힌트다. 야, 전봇대 찾자. 전봇대. 전봇대 있어? 없어?
2: 아니면 전봇대가 없을 수도 있어, 나은아.
0: 그치, 아, 이거 내가 전봇대를
2: 전봇대를 찾지 말고.
0: 아무리 시야가 지금 안개 아껴서 안 보여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높이는 너무 낮아.
3: 여기가 한옥이 제일 많이 보여서 원래 저기선 사진을 많이 찍는 데야.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좌우 살피는 데.
5: 여기 아니라.
3: 안 보여?
5: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없잖아.
3: 그럼 올라가보자.

0: 혹시 뭐 저희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캡
1: 라운드를 찾고 싶은데요.
0: 여기를 찾고 싶거든요.
2: 아, 여기 골목에 있어요.
1: 아, 어디?
2: 위험한 집에 있는 분 계시네.
3: 선생님, 거기까지만 이제.
0: 그런가 봐. 언니가 그런 데가 많네. 바로 이곳.
4: 야, 설마 찾았어요? 나 지금 형 비 맞고 있어요. 여기요?
1: 어?
4: 여기?
3: 아니, 봐봐.
1: 아, 해봐봐.
4: 미치겠어요. 전부 어때, K.
0: 이거 K 아니야. 이쪽으로 가란 표시야.
4: 아, 그러네.
0: 호인이 오빠 데리고 와.
1: 데리고 와.
0: 데리고 와.
4: 버리고 우리 촬영 하면 안 될까요?
0: 너, 그럼 너가 다 맞을 거야?
4: 멤버도 바꿔.
0: 아, 그럼 너가 다 맞을 거야?
4: 아니야.
0: 맞빠?
4: 갔다 올게요.
0: 갔다 와.
4: 네.
1: 맞빠면 어떻게 해?
0: 맞빠.
5: 꽤나 전략적이었다. 생각을 해서 전봇대들을 쫓다가 북촌에 있는 전봇대들 개수 다 확인했습니다 해서. 아, 잘 보이네요, 되게. 네.
6: 완전 그림이네.
4: 아,
6: 네. 아, 진짜 자리가 좋네요, 그러면.
1: 진짜 잘 보이네.
3: 오그라디 안 쳐.
6: 아, 저는 오그라디 안 쳐.
0: 언니, 내 내려서 만져봐.
4: 네.
1: 엄청 아파?
0: 여기 볼이 있잖아.
4: 아빠, 얼른.
0: 가자.
4: 얼른 하고.
0: 아파, 갑시다. 오빠. 하나, 둘, 셋.
6: 어우와.
0: 어, 소리 쎘는데? 괜찮아?
6: 진짜 아팠어요. 아팠어요.
4: 소리가 너무 큰가요? 야, 네. 아, 좀 어때요? 손마음으로. 아, 나는 너한테 안 맞길 잘했다. 저는 정희 누나 맞았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다. 선택권이.
0: 똑같은데.
4: 아, 잠깐만, 지금 안 보는 사람한테 더.
6: 왜 여기 박정희냐? 나도 박정희네.
1: 아니, 누나는 근데 손톱이 튼튼해요.
4: 누나, 제... 눈 때리면 안 돼. 눈 때리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1: 간다. 자, 깔끔하게. 하나, 둘, 셋. 아, 아파.
6: 아, 진짜, 나도 아, 이거 해야지.
4: 아프다, 아프다.
1: 근데 제가 살살 때린 거 알죠? 재용이? 알지? 또 이제 국가대표를 제가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0: 어디 갔어?
3: 홍윤아!
0: 오빠 형, 어디 간겨?
4: 형 어디 갔지?
3: 어디 갔어?
1: 이거 한약 냄새지 지금 이거?
4: 어, 건강 냄새.
1: 어, 건강 냄새.
0: 근데 여기는 나도 처음 와본 것 같아.
1: 이거 캐대한 본 사람들이 여기 약간 필수 코스처럼 들르더라고.

0: 오빠. 그러니까 오빠 2층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 생각에는 언니 나 잡아. 내 생각에는 혼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1: 아 2층도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0: 뭐 약간 의원 이렇게.
2: 아 근데 뭔가 또 여기도
0: 없는데? 어 여기 거기네 캐리온 한의원.
2: 아 진짜?
3: 어 맞아 맞아.
0: 아 저 의사 근데 저 낯익다. 뒷목 좀 낯익지 않아?
2: 아 누가 있어?
0: 아씨. 아 오빠 아빠 나와 뭐해? 아 빨리 나와.
3: 그래 맞는가?
0: 아 뭐야 신동이야.
3: 아 맞는가?
4: 아 오케이 내가 오늘 옷 때문에 하도 욕을 먹었는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한번 제대로 어 니들 뭐 그거 입고 지금 뭐 유세하냐 약간 하는 그럴 정도로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정말.
2: 뭐야 옷 또 입었어 지금?
5: 어디 뭐 불편하셔 오셨을까?
2: 말투가 왜 그러세요?
3: 말투가 뭐 어디서?
5: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두통이 어? 있으신 것 같은데
0: 어디 제주도에서 오셨을까?
2: 맥 좀 어떠신가요?
0: 아 뭐야
3: 아 근데 내리는 것
0: 아 오빠가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어설프죠? 약간 뭔가 아 착붙이다 이런 느낌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6: 어색하긴 했어요 연기력이 조금 아쉬웠다
4: 완전 성공했죠
3: 또 준비가 되어 있다.
5: 그래서 누나 여기에 캐리형 캐릭터들을 묘사해놔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어.
2: 어 이거 그거 아니야?
5: 네.
0: 루미야 루미.
5: 팬 서비스로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0: 찰칵.
2: 이번엔 조이가 아니라 루미죠.
5: 제 또 신진우 원장님이 이렇게 또.
0: 오빠 얼굴 좀 뒤로 가야 돼. 너무 커.
2: 어디?
5: 와, 야, 너.
0: 크다고 언니 옆에.
5: 아, 누나가 얼굴 좀 더 내버리면 큰일 나.
6: 하나, 둘.

0: 둘, 셋. 한국 한의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게 다 있네. 아하. 아 저거 약 다려 먹는 거 한의원 가면은.
1: 그래 우리 허준에서 많이 봤잖아.
0: 그러니까. 탕약기 탕약기 탕약기.
1: 아 약간 그 쳐내가지고 막.
0: 맞아 맞아
1: 거?
0: 맞아.
1: 맞아.
0: 악자 같은 거 저거 지금도 쓰는 거잖아.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서울 한방진흥센터에 있는 직원.
0: 아 진짜.
2: 네 직원 일하고 있는
1: 지금.
2: 네 이곳은 서울 한방진흥센터라고 하고요.
0: 네, 네.
2: 여기는 2017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0: 캐대현이 그때 벌써 될 걸 아시고 2017년에.
1: 그러니까
0: 8년 전에.
2: 그렇죠. 10년 전쯤 미리.
0: 벌써
2: 그렇죠.
0: 아, 알았다.
2: 예상을 했죠 저희가. 한방 한의학 이런 한약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네. 체험도 저희가 하게 되고.
1: 캐대현 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왔었나요?
2: 저희는 사실 캐대원에 저희가 나온지는 사실 처음에 몰랐거든요.
1: 아,
0: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게 하다가
2: 갑자기 7월 달부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길래 뭐지? 왜 오지?
0: 그때가 방영일이었어요.
2: 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길래 저기 물어봤어요.
1: 전 누구 같나요?
0: 저희 한번 다 한번 봐주시죠.
2: 저승사자 걔네들.
4: 걔네들. 저승사자
2: 보이즈 걔네들 네 명. 머리가 틀리는데.
0: 어? 머리가 틀렸대.
2: 머리.
0: 머릿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 그쵸, 스타일. 아, 네. 머리 스타일.
1: 보신 거 맞죠?
2: 그쵸, 그쵸.
5: 여긴 뭐 같나요?
1: 여긴 뭐 같나요?
5: 여기 그냥 동네.
0: 아니, 아니요. 저 그.
5: 동네 얼굴... 백수 같지 않나요?
2: 매니저?
0: 아니,
2: 매니저.
0: 아니요.
5: 매니저.
0: 매니저.
5: 매니저.
1: 아, 밥이. 밥이었어, 너.
4: 아니,
1: 너
4: 시험만 기르면 까먹겠네.
0: 밥이었어요?
1: 아, 너 밥이요?
5: 혹시 저는 그러면.
1: 여기는.
2: 그, 이렇게 까칠한.
0: 그... 오, 네네. 그 까칠이가 많이 맞아요. 그 까칠이 맞아요.
5: 나를 알았다.
0: 야, 분명히.
4: 역시 메인이랑 좀 다른가 봐요.
2: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옛날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0: 네.
2: 우리나라 한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0: 오, 궁금해요.
2: 네, 바로 이곳입니다.
0: 오, 약전 한약방.
1: 아니,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0: 대박. 맞죠?
4: 이게 다 진짜인가요?
2: 진짜. 아, 진짜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모형을 해 놓은 것들이고요. 옛날에 20세기 초반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약방 밖에다가 약재를 전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0: 오히려 가만히 있어.
2: 그렇죠.
0: 그 자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가면 안 돼.
2: 네. 바로.
0: 오! 오!
1: 뭐야?
0: 이게 뭐야? 아니, 진짜.
2: 이게 그 저희가 이거 하는 건 이제 그.
1: 왜 남자로 나와?
2: 약 끓이던.
1: 그래서 내가.
4: 지금이 형 옛날에 똑같은
2: 그,
4: 거.
2: 저희가 한테 저희 회계 담당하는 사람.
0: 아~
1: 바닥?
5: 야, 나무, 나무.
0: 왜 방바닥도 못 쓸어? 다리가 이러면 무슨 일이지?
1: 나무꾼.
4: 아니면 사하양?
1: 오. 여자가 나왔어. 그래, 아니, 오빠.
2: 의인이요.
1: 아니, 내가
0: 저 얘기해. 예쁜 거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거든요. 아니.
2: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약재를 만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1: 오!
2: 네,
1: 대박!
2: 보시면. 아마 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한약재, 감초.
0: 감기 걸릴 때 감초.
2: 그쵸.
0: 네.
2: 약방의 감초라고.
0: 맞아.
2: 달달하고.
1: 천궁.
4: 아까 얘기.
0: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1: 버섯, 능이 버섯.
4: 그러면 이거는
1: 당귀.
4: 아니 목향.
5: 이거 향
1: 목향이야?
5: 채했을 때.
1: 이거 진짜.
5: 채했을 때 이거 많이.
0: 이게 향이 나?
5: 너무 취약했어.
0: 너 너무 재밌었는데?
1: 아, 나윤이 끝나고 하는 건가?
5: 모르겠어.
1: 그치?
0: 이거 얼굴이야.

0: 샤샤 포즈 좀 잡아볼까? 오케이.
1: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 스타일이 남다른 친구인데요. 사진 찍는 포즈도 예사롭지 않고요.
0: 그렇지, 다르게 또 잡아줘. 오케이.
1: 러블리한 매력으로 똘똘 뭉친 샤샤샤 샤샤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샤샤샤. 까꿍. 단 한 번의 등장도 시선을 사로잡게 만드는 모델 본능.
2: 샤샤,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3: 먹인 지금 바로 집사 마음의 저장. 사진 찍어줘야지.

0: 엄마 좀 봐봐.
1: 샤샤네 집에 또 한 마리의 모델 붙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생 루루입니다. 어우, 러블리한 샤샤랑은 다르게 루루는 시크한 매력이 있는데요.
0: 옳지. 루비야, 엄마 봐봐. 다른 포즈 더 해볼까? 루루.
1: 지금 약간 시크한 컨셉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루루, 너 냉미남이었구나.
0: 예. 거기 싫어? 하나 또?
1: 루루의 또 다른 반전 매력. 시크한 모습 뒤에 가려졌던 야성미가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2: 고민형. 냥냥 펀치 맛이 어떠냐? 으쌰, 으쌰, 으쌰.
1: 또 어딘가를 예의주시하는 루루.
2: 이게 어디? 아빠 치워라.
1: 역시 누나한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사진 찍을 땐 프로처럼 멋쟁이 고양이 남매 샤샤와 루루였답니다. 다음 친구도 역시 비판 스타일이 돋보이는 패셔니스타인데요. 팔색조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강아지 몰리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의 소품들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땐 바람개비 모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칠 땐 하트 뿅뿅 선글라스. 가끔 이렇게 팝스타 느낌도 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찍힌 풍경들도 하나같이 다 예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몰리는 제주도에 사는 제주 강아지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화려한 패션에 제주 풍경까지 비주얼 맛집이 따로 없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할 장소는 바다입니다. 몰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 패션이거든요.
3: 빨리 불러요.
1: 수영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수영복 체크 먼저 하고요.
0: 내려와 이제. 내려와. 내려와.
2: 나 수영 완전 잘하지. 근데 이상하다. 왜 앞으로 안 가지?
1: 누가 봐도 물놀이 즐기고 온 강아지의 모습이죠? 선글라스까지 찰떡이다 진짜.
0: 네, 수영할게요.
1: 자, 이번엔 진짜 바다로 왔습니다.
0: 올라가자.
1: 구명조끼와 튜브까지 완벽하게 세팅 후 멋들어진 수영 실력을 뽐내는 중인데요.
0: 와, 물이 진짜 잘 난다.
1: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시원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몰리. 물놀이 패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수영 실력도 대단한데요.
0: 엄마 어딨어? 아이, 귀여워.
1: 감탄이 쏟아지는 몰리의 인생샷. 앞으로도 많이 찍어주세요.
4: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분홍색이지? 던진다. 갔어. 살색 공 갖고 와. 대신에.
1: 방금 던진 분홍색 공 말고 살구색 공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4: 이건 보라색이잖아. 이것도 던져줘? 던져줄게. 갖고 와. 살색깔.
1: 분홍색에 보라색에. 살색 꽤 어려운 미션인데요.
4: 살색이다. 잘 생각하고 갖고 와라.
1: 오! 살구색 공! 말만 듣고 색을 구분해서 갖고 온 거라는 거죠? 와, 똑똑한데? 똑똑한 천재견 소금이에겐 이런 귀엽고 깜찍한 개인기들은 식은 죽 먹긴 합니다.
4: 옳지. 잘했어.
1: 하나에 꽂히면 금방 집중하는 소금이. TV 보기도 취미 중 하나고요. TV보다 작은 휴대폰 영상도 푹 빠져서 자주 감상하곤 한답니다. 그렇다고 소금이를 조용한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에 꽂히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이거든요.
4: 소금아, 그 영수증 소금이 거야? 이거 망고 안 먹고 싶어?
1: 뜬금없이 영수증에 꽂혔지만 앉아. 망고는 포기 못하지.
4: 앉아. 영수증 안 뺏을게. 영수증.
1: 하지만 영수증도 포기 못해. 자기 주장이 확실한 만큼 고집도 한 고집하는 것 같죠.
4: 항상 안 갈 수 없잖아.
5: 가지셨어.
4: 같이 갈 거야? 이쪽은?
1: 산책 중에 갑자기 멈춰선 소금이. 무슨 일일까요?
4: 계속 그러고 있어. 엄마 간다. 여기까지 오면 유모차 태워줄게, 소금아.
1: 아, 유모차가 타고 싶었던 거구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4: 태워줘.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1: 그렇게 유모차에 탑승한 소금이. 전방 주시 중요하죠.
4: 속 있잖아, 또.
1: 덜컹거릴까봐 바로 자세를 낮추는 소금이. 천재 아니야?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개성 만점 천재견 소금이었습니다. 보호자 함께 산책 중인 보더콜리 강아지 맥스. 당황했는데요. 침착하게 물어서 가져다 줍니다. 줄 좀 놓지 맙시다. 맥스는 산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여름 장마철에도 산책 사랑은 여전하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에는 이렇게 비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2: 잘 놀다가 가슈.
1: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나요? 그럴리가요. 오히려 비가 와서 더 신난 보호자와 맥스. 물 만난 물고기가 아니라 물 만난 강아지가 따로 없네요.
3: 이야, 알지?
0: 알지?
1: 내친 김에 원반 던지기까지 가자. 와, 근데 빗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세진 것 같은데요. 더 굵어진 빗줄기에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맥스. 멋있다, 맥스. 자, 이번엔 더 멀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점프! 와우! 맥스도 엄청 신난 것 같죠? 근데 사실 제일 신난 건 보호자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짧고 굵게 한바탕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맥스. 그런데 아까 봤던 오리 가족과 또 마주쳤네요.
2: 조심해서 돌아가쇼.
1: 슬쩍 다가가 보는데 부담스러운지 그대로 턴.
3: 뭐 오리가 싫어서 간다.
1: 어쩌다 마주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했던 산책 시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랄게요.
5: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지구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자연을 지닌 장소 중에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엔 위기의 오지를 찾아 수중과 육지와 해안을 둘러봅니다. 자,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출발하시죠. 이곳은 피지 서부에 자리한 약 2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야사와 열도. 섬들이 작은 편이라 거의 대부분 포장도로가 없고 탈 것도 필요하지 않죠. 이 열도에서 드라와카 섬을 찾으려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드라와카는 여러모로 신비로운 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생물 중 하나가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섬을 제쳐놓고 이곳 드라와카 섬의 해안의 모습을 드러낼 때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하는데요. 생물학자인 롭 맥팔렌이 오지인 이 섬의 자리를 잡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1: 여기가 연구소입니다. 해양과학센터죠.
0: 멋져요. 굉장한데요. 이런 외딴 섬에 연구소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1: 쉽지는 않았어요.
0: 여기에 이런 연구소를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요.
1: 첫 번째는 환경보호활동과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따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피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죠.
0: 애정이 있어야 보호할 수 있고 애정을 가지려면 알아야 하거든요. 여기서 바다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어요. 드라와카 섬의 또 다른 별명은 베어풋 만타 섬. 만타 가오리가 자주 출몰해서 붙은 이름이죠. 여기에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만타 가오리거든요.
1: 만타 가오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종이죠. 그런데 문제는 녀석들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섬 부근에 모이는 동안만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모여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정도죠.
0: 롭은 여기서 수집한 자료를 오로지 만타 가오리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가장 큰 연구 단체 중 하나인 만타 가오리 기금과 공유합니다. 해마다 약 6개월간 섬에 머물며 매일 바다에 나가도 만타 가오리를 만날 수 있는 건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뿐이죠. 오늘은

0: 배를 몰고 해협 한복판으로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마침 만타 가오리가 이 부근으로 이동하는 시기라는 말에 기대를 걸었죠. 정확하게 뭘 조사하는 거죠?
1: 개체 수가 얼마나 될까?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 여기서 6개월을 머문다고 쳐도 다른 땐 어디서 지낼까? 어떤 습성을 보일까?
0: 만타 가오리가 굳이 여길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무엇보다 먹인 플랑크톤이 풍부해요. 플랑크톤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하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영양이 풍부해진 동물성 플랑크톤을 만타가오리가 먹이로 삼고 있어요.
0: 지형을 보니까 해협이 깔때기 모양이네요. 지형적 특성 때문에 플랑크톤이 좁은 해협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만타가오리는 그냥 와서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겠군요.
1: 네.
0: 만타가오리식 드라이브스루 식당이네요.
1: 네, 정확한 비유네요.
0: 해협은 물살이 아주 강했습니다. 스노클을 쓰고 물에 뛰어들자 몸이 휩쓸리는 느낌이었죠. 일단 바다에 들어가 보니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플랑크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침전물과 조류도 제법 많아서 만타가오리가 선호하는 조건과는 맞지가 않았죠. 안타깝지만 바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린 만타가오리가 많이 모여든 날엔 어떤 연구에 집중하는지 롭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1: 녀석들이 무리로 모여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관찰해요. 그리고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개체군 동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부근에서 행해지는 다른 프로젝트와 협업을 하면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고 녀석들의 습성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위쪽에선 엇비슷해 보이지만 만타가오리는 배에 우리로 치면 지문과도 같은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만 있으면 이 해협을 찾아오는 개체를 각각 추적하는 게 가능하죠. 물에서 한참을 기다렸건만 만타가오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었죠. 며칠씩 검색을 하고 물이 들고 나는 때를 기다리고 조류를 살피고 플랑크톤의 양을 점검했는데도 결국 만타가오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죠.
1: 그래도 자료는 얻었는걸요. 지난 며칠간 바다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뒀거든요. 만타가오리는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바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괜찮아요.
0: 우리 눈이 없었지만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거니까 나쁘지 않네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곧이어 하와이 외딴 섬에서 벌어지는 복원 작업을 추적해봅니다.
2: 잔해가 많아요. 폭격이 심했었나 봐요.
0: 그리고 버지니아주로 가서 과거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을 공략하는 드론의 활약을 살펴봅니다. 산랑이는 야자수와 아름다운 해변. 하와이를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데요. 하와이를 구성하는 주요 섬은 모두 8개. 그중 우리가 찾은 섬은 다른 섬들과는 달리 비극이 깃든 곳이죠.
2: 20mm 포탄이 여기도 있네요. 잔해가 많아요. 폭격이 심했었나 봐요.
0: 카호올라웨는 일반적인 하와이 섬과는 다릅니다. 이 섬의 일부는 아직도 과거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죠.
2: 이건 로케포의 잔해입니다. 대부분 1940년대와 50년대 전투의 흔적이죠. 59경 기관총 총탄도 있고 20mm 포탄도 있어요.
0: 진주만 공습 이후 미 해군이 카호올라웨 섬을 접수, 1990년대까지 군사훈련 및 폭격훈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3: 한때는 태평양에서 가장 많은 폭격에 시달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일간 매일 폭격을 당한 적도 있을 겁니다. 화학무기와 핵무기만 빼고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되죠.
0: 카호올라웨 섬은 그전에 이미 목장으로 쓰였고 한때는 약 5만 마리의 염소가 수많은 토종식물을 소진하는 고초를 겪었죠. 결국 오랜 시간에 걸친 훼손 끝에 섬의 많은 부분이 황무지로 변해버렸는데요. 2003년 미 해군이 섬을 하와이주에 반납했을 때 이곳은 세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1구역은 표면에 잠재적인 불발탄만을 제거한 땅,

0: 성남의 보전협회의 임무는 섬의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엔 우리 섬뿐 아니라 주변 3.2km 바다까지 포함됩니다. 우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각 마을로 돌아가 우리 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요. 그러면 여길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1: 우린 카호올라웨 섬에서 운 좋게도 마우이 섬에서 온 지역 문화단체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흘간의 여정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죠. 이들은 사흘을 꼬박 자원봉사 활동에 투자, 한 포기 한 포기 식물을 심으며 자연을 복원하는 데 일조합니다.
2: 2006, 2007년에 묘목을 심었던 곳에 다시 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일부 식물이 죽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려면 다시 심어야죠.
1: 폴 히가시노 역시 보전협회 회원으로 여러 단계의 복원 작업을 책임지고 있죠.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카호올라웨의 면적은 2만 8천 에이커 이상.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2: 우리의 목표는 토종 식물을 많이 심어 퍼뜨려서 침식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는 겁니다. 2006, 2007년만 해도 여긴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10년, 12년쯤 지나니까 60에서 70%는 다시 식물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1: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뭐든 하기 위해선 오랜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3: 워낙 외딴 곳이라 뭘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어렵고요. 가끔은 날씨까지 안 도와줘요.
0: 포장 도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요.
4: 여기선 뭘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철물점에 뛰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돼요.
1: 카호올라웨 보전협회 측은 복원 작업을 위해 낡은 군 건물을 스태프와 자원봉사자가 머물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개조했죠. 낡은 트럭과 ATV는 비포장 도로를 오가는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여기서 지내는 건 힘겹죠.
2: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 애쓰는 이곳이 가진 문제점이 힘든 게 아니라 여기 자체가 힘들어요. 눈앞에 닥친 사소한 일들이 더 어려워요.
1: 곧이어 흙을 파내는 게 허락되지 않은 구역에 어떻게 식물을 심어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전쟁이 남긴 상처가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카호올라웨 섬.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0: 우리가 원하는 건 다양한 식물군을 원래 이 섬에 무성했던 상태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 거라는 건 압니다.
1: 카호올라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땅속에 박혀있는 불발탄 등의 위험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땅이 아직도 약 86%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나 흙을 파선 안 된다고 해서 헐벗은 땅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죠. 협회 측에선 국립 끝에 돌을 모아 둥그렇게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날린 흙이 가운데 모이게 될 터, 거기에 약간의 흙과 거름을 더해주고 빗물 호스를 설치한 다음 식물을 심자는 계획인데요.
2: 이렇게 심어놓은 식물 중에 대략 85에서 90%는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식물이 자라면 그 식물이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은 여기저기 퍼지게 돼 있어요. 바람을 타고 식물이 퍼지는 거죠.
1: 앞으로 도랑이나 배수로 등 침식으로 흙이 모인 곳에 씨앗을 심는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2: 흙을 팔 수 없는 구역에선 이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1: 워낙 외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매일매일 식물을 심을 수는 없지만 자연은 늘 알아서 자리를 잡죠.
4: 당장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천천히 달라질 거예요.
2: 저는 1980년 무렵부터 꾸준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우리가 함께 돌을 쌓고 한 폭이라도 심어놓지 않으면 황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1: 쉽지는 않겠지만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이 섬은 엄연히 하와이 문화의 일부이고 복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2: 카호올라웨 섬의 땅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파괴와 훼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 땅을 복원하는 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알던 그 하와이를 복원하는 거예요.
0: 이제 우리 손으로 땅의 자연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이곳으로 와.

0: 와서 흙에 식물을 심으면서 땅을 도와줘야 해요. 직접 와서 보면 땅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1: 복원까지는 여러 세대를 넘겨야 할 겁니다. 저는 18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겨우 시작한 기분이에요.
2: 그냥 계속해야 해요. 이 섬은 이미 너무 많이 훼손됐고 그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그걸 잘 기억하고 평소 일상에서부터 자연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부터 지키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켜야 해요.
3: 곧이어 채서 피크만으로 가서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외딴 지역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채서 피크만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길 중 하나입니다.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동부 해안의 거대한 생태계가 여기 들어앉아 있죠. 그런데 채서 피크만이 너무 커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지에서 벌어지는 연구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에선 드론 기술을 활용, 과거엔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을 뚫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리디아 비엘라인에게 드론은 곧 새로운 자료 수집을 의미하죠.
4: 이쪽 드론은 빨리 내보내서 뭔가를 점검해야 할 때 유용해요. 영상도 제법 괜찮은 편이긴 한데 솔직히 성능은 저쪽 드론이 더 나아요. 조종이 조금 더 쉽거든요. 센서는 원하는 대로 달면 돼요.
3: 리디아와 동나이공 교수는 채서 피크만의 조류 이상 발생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 조류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겨요. 어떤 환경에나 있죠. 문제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번식하거나 일종의 독소를 뿜어낼 때죠. 우리는 드론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조류 이상 발생 현상이 생기는지 감시하고 있어요.
3: 이상 발생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4: 너무 많은 양분이 채서 피크만으로 유입될 경우요.
3: 비료 같은 거 말이죠. 질소나
4: 네.
3: 인 등이요.
4: 네.
3: 조류도 식물이니까 네. 다른 식물처럼 비료를 좋아하죠. 물에 너무 많은 비료가 풀리면 이상 발생을 일으키는 거고요.
4: 네, 네. 그리고 또 채서 피크만의 온도에 변화가 있을 때도 해당돼요. 조류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고 비료도 좋아하죠. 조류 이상 발생 현상은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3: 이상 발생은 일시적일 때가 많아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선 접근이 어려운 곳도 빨리 도달해야 합니다.
4: 드론이 나오기 전엔 경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쯤인지 대략 추측해서 사진을 찍어오는 게 다였죠. 가까이에서 봐야 할 때는 배를 타고 나가서 샘플을 채취했고요.
3: 그 비용이란...
4: 네.
3: 그런데 드론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4: 좋아요.
3: 둘이 조정하는군요.
5: 네.
4: 네. 네.
3: 이쪽이 카메라,
4: 네.
3: 이쪽이 드론.
5: 네.
3: 과학은 위대하네요.
5: 그렇죠.
4: 드론의 장점은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근접 촬영도 가능하고 조류 덩어리가 어떤 형태를 이루는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도 빨리 알아낼 수가 있어요.
3: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어떤가요?
4: 확실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조류의 종류에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농도가 걱정인데요. 농도는 정말로 큰 문제예요.
3: 네.
4: 지금은 혹시 다른 종이 출현했는지 다른 지역에도 이상현상이 발생하는지 보고 있어요. 채서 피크만에선 모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3: 듣고 보니까 조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군요. 그런데 드론을 날리는 게 재밌기도 하네요.
4: 네.
5: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과학이 재밌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채서 피크만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자료를 모아주는 드론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봅니다. 곧이어 일명 유령의 숲으로 자리를 옮겨 독특한 관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타일러 메셔슈미트는 접근이 어려운 지점을 연구하고 있죠. 오늘은 저도 타일러와 동행, 채서 피크만의 바다로 나왔는데요. 바다에 나온 이유는요?
0: 해안의 숲을 관찰하려고요.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서 유령의 숲이라 불리죠.
3: 어쩐지 으스스하네요.
0: 이름은 좀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0: 그거 보면 그런 대로 또 괜찮아요.
1: 저게 죽은 나무죠?
0: 네, 맞아요.
1: 유령의 숲이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가 뿌리에 짠물이 유입되면서 속절없이 죽어버리는 나무로 가득한 숲을 말합니다. 이를 염수 침입이라고 하죠. 체서피크만에서 염수 침입이 일어나는 이유는 해수면 상승 때문입니다. 유령의 숲을 가까이에서 연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물이 들어찬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유령의 숲을 어떻게 추적하고 감시하는지 궁금해요.
0: 드론을 띄어서 숲 위로 보낸 다음에 각각의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요. 건강한지, 언제부터 시들며 갈색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언제 죽는지 등등요. 드론을 띄우면 숲이 환히 내려다 보이니까 나무를 한 그루씩 관찰할 수 있어요. 전엔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표시를 해야 했거든요. 몇 시간씩 걸리던 작업이 지금은 20분이면 돼요.
1: 와,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을 골라 나온 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죠.
0: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연구실로 가서 그 사진을 조각조각 모아 커다란 이미지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죽거나 시든 나무를 골라내 표시하고 예전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할 겁니다.
1: 드론이 등장하고부터 해안삼림의 상태를 추적하고 관찰하기가 한결 쉬워졌죠.
0: 드론을 이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더 많이 둘러볼 수 있어요. 전엔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관찰해야 했는데 지금은 나무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은 초록의 덩어리인데 드론으론 더 넓은 지역을 더 상세하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1: 해수면 상승으로 숲이 죽어가는 현상으로 인해 체서피크만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숲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0: 아마 습지가 줄어들 거예요. 숲이 없으니까요.
1: 습지가 줄면 해안의 생물도 압박을 받겠군요.
0: 습지는 사실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방조제보다 훨씬 나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드론의 도움 덕분에 이곳 생태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가고 있죠. 와, 그냥 잡으면 되는군요. 멋진데요.
0: 간단해요. 네. 드론의 묘미죠.
1: 만타 거울이가 지나가는 길목의 작은 섬.
2: 외딴 섬이지만 귀한 손님들이 와주니까 잘 보존해야 해요.
1: 바깥 세상과 단절된 황무지.
3: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있는 걸로 꾸려나가면 돼요.
1: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오지 깊숙이에 자리한 물길과 숲.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자연인데요. 모두의 헌신에 첨단 기술의 힘이 더해진다면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No!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출발점은 냉전이었습니다.
1: 경쟁의 목표는 명예가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의 주도권이었어요.
0: 결과물은 우주 탐사 분야의 놀라운 성과였죠. 인간을 최초로 달 표면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1960년대 소련과 미국은 우주개발 경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먼저 인간을 달에 보내느냐의 경쟁이었죠. 이 치열한 경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핵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 소련 역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초강대국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죠. 소련의 공산당 서기 후르쇼프는 소련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1: 후르쇼프는 소련 인민들한테 수십 년 전부터 말해온 그 일들을 과학기술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0: 소련이 중점 연구한 건 로켓 기술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은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믿지 않았죠.
1: 로켓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머리 위로 쏘는 겁니다.
0: 1957년 12월,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죠. 인공위성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동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스푸트니크 1호의 움직임은 지표면에서도 확인됐죠. 신호음을 냈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이 금세 포착했습니다. 소련한테 뒤졌다는 생각에 미국의 정치권과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죠. 미국의 과학기술이 최고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우주 경쟁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는 소련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나갔죠.
1: 가가린은 로켓을 타고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다는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죠.
0: 27살 우주비행사는 이렇게 인류의 우주탐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1: 로켓이 발진하는 순간 이제 출발이라고 가가린은 말했어요. 잔뜩 신이 나서 함성도 질렀죠.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면서 한 최초의 말로 그보다 더 적합한 건 아마 없었을 겁니다.
0: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쇼프는 우주탐사가 발휘하는 선전효과를 정확히 꿰뚫어봤죠. 이제 우주탐사는 국가적 자존심 정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소련한테 우주탐사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단이었죠. 그 당시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 대통령이던 케네디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야심만만한 계획을 발표하죠.
2: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0: 1962년 9월 12일, 찢는 듯이 무더웠던 텍사스주 휴스턴. 케네디는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에 제리 우드필은 감동을 받았죠.
3: 저도 라이스 대학에서 그 연설을 들었어요.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휴스턴에 운집해 대통령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죠.
4: Some would have us stay where we are a little longer, to rest, to wait. But this city of Houston, this state of Texas, this country of the United States was not built by those who waited and rested and wished to look behind them.
3: 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존 F. 케네디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놀랍도록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4: We shall send to the moon a giant rocket more than 300 feet tall, carrying all the equipment needed for propulsion, guidance, control, communications, food, and survival on an untried mission to an unknown celestial body
2: and then return it safely to Earth, re-entering the atmosphere at speeds of over 25,000 miles per hour, causing heat about half that on the temperature of the sun, almost as hot as it is here today, and do all this and do it right, and do it first. Before this decade is out, then we must be bold.
3: 그 모험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그 연설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케네디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2: Many years ago,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did he want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Well, space is there, and we're going to climb it. And the moon and the planets are there, and new hopes for knowledge and peace are there. And therefore, as we set sail, we ask God's blessing on the most hazardous and dangerous and greatest adventure on which man has ever embarked. Thank you.
0: 다음 이야기. 재미있는 미션에 나섰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위기에 빠집니다. 아폴로 계획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보죠. 달에 다녀오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주에서 한 우주선이 다른 우주선을 만나 나란히 비행해야 했죠. 랑데브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위해 실시한 게 제미니 계획이었습니다. 제미니 8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데이비드 스콧은 랑데브와 도킹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품고 출발했죠. 우주에서 시도하는 첫 도킹이었습니다. 두 우주선은 서로를 찾아냈고 서로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갔고 마침내 하나로 연결됐죠. 그러다 갑자기 두 우주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닐 암스트롱은 도킹을 풀겠다는 결단을 내렸죠. 자신의 우주선이 아니라 두 번째 우주선이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죠. 도킹을 풀자 흔들림은 더 심해졌고 회전까지 시작됩니다. 회전이 얼마나 심했던지 암스트롱과 스콧은 정신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우주선을 제어하지 못하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지구 궤도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사망할 위기였죠. 훗날 아폴로 11호의 선장이 되는 암스트롱은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해결했고 제한 시간에 딱 맞게 우주선은 회전을 멈췄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무사히 돌아와 바다에 내려앉았죠. 제임스 헨슨은 암스트롱의 전기 퍼스트맨을 지필했습니다.
1: 제미니 8호의 비행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암스트롱은 우울했어요. 나사 고위층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비상사태를 잘 제어하면서 암스트롱이 실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죠. 어쨌거나 살아 돌아왔고 결국엔 우주선도 안정시켰으니까요.
0: 미국과 소련 모두 우주 유영 훈련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소련 당국은 극비에 붙였지만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으로 돌아오던 알렉세이 레오노프의 우주복이 갑자기 팽창했죠. 미국 우주비행사 유진 선한 역시 제미니 9호에 탔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사는 지구상에서 우주 유영을 훈련할 방법을 찾아 나섰죠. 해답은 중성 부력 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력과 중력이 동일한 중성 부력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와 비슷한 상태를 경험했죠.

0: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1: 유진선아는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힘들어했어요. 우주복이 엄청나게 뻣뻣해서였죠. 스쿠버 다이빙을 오래 하신 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중에서 유영 훈련을 하는 걸 검토해 봅시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는 분이 많았죠. 하지만 훈련을 시작하자 우주 유영을 배우기 좋은 방법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0: 올드린이 제미니 12호를 타고 나가 우주 유영을 할 무렵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중성 부력 훈련이 1등 공신이었죠. 다음 이야기, 달 궤도를 처음으로 돈 아폴로 8호 때도 드라마는 펼쳐집니다.
2: 제일 중요한 점은 늘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우주비행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요.
0: 제미니 계획 단계에서 나사는 두 우주선의 랑데부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폴로였죠. 목표는 인간을 달 표면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은 남자들의 세상이었고 나사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우주탐사 분야에 뛰어든 여성은 있었습니다. 포피 노스컷을 만나보시죠.
2: 통제센터에서 비행지원 업무를 하는 여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 당시엔 텍사스에서 우주탐사 쪽 일을 하는 여자가 손에 꼽힐 정도였죠. 그때 여자의 직업은 셋이었어요. 간호사 아니면 교사 아니면 비서였죠. 전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교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사에 들어간 뒤로 생각이 달라졌죠. 엔지니어 일을 금세 배우고 해내게 된 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0: 세턴 5 로켓이 인간을 달로 보내줄 예정이었습니다. 첫 시험 발사는 순조로웠죠. 두 번째 로켓은 2단계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세턴 5를 설계한 폰 브라운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죠. 그래서 아폴로 8호에 우주비행사들을 태워 달로 보내기로 합니다. 포피가 맡은 일은 우주비행사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었죠.
2: 사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무를 밀고 나가는 게 시기상조로 보였어요. 발사 예정일이 코앞이던 때도 문제가 발견돼 고치기를 반복했죠.
3: The engines are on. 4, 3, 2, 1, 0.
0: 아폴로 8호가 이륙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만 빌 앤더스, 프랭크 보먼, 짐 러벨은 세턴 5 로켓의 위력에 대비가 돼 있지 않았죠. 빌 앤더스의 회고입니다.
4: 두 분 선배님이 애송이라고 저를 놀리실 때마다 전 말했어요. 세턴 5 로켓한텐 우리 모두가 애송이라고요. 무시무시한 사냥개한테 물린 쥐가 된 기분이었죠. 흔들림이 어찌나 심했던지 저희 세 명 모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어쨌든 발사는 성공했고 우주선은 달 궤도에 진입했죠. 우주선이 달의 뒷면으로 들어가면 통신이 끊어집니다.
2: 예정 시간이 지나도 우주선이 달 뒷면에서 나오지 않았죠. 물론 교신은 끊어진 상태였고요. 다들 시계만 보면서 가만히 기다렸죠. 정말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통신 두절 시간을 재는 교신 담당자만 쳐다봤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들은 게 그 통신 재개 때였죠. 제일 중요한 점은 늘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우주비행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요.
0: 황량한 달 주위를 돌던 우주비행사들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멀리 떠 있는 지구였죠. 그 순간 우주비행사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5: God, look at that picture over there. There's the Earth coming up. Wow, that's pretty. Hey, don't take that.

0: 처음엔 흑백 사진을 찍었습니다.
1: Oh,
0: 달과 지구의 대조는 누가 봐도 극명했습니다. 프랭크 보먼을 만나보죠.
2: 생명체가 전혀 살지 않는 황량한 달을 봤으니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실감했죠. 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0: 아폴로 8호 미션의 대성공은 아폴로 11호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이야기, 아폴로 11호는 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인간을 보내는 미션이었죠. 이번엔 마지막 단계가 고비로 등장합니다.
3: 물론 제일 위험한 단계는 착륙이었어요. 자동차만큼 큰 바위가 가득한 들판에 착륙해야 했으니까요.
0: 1962년 미 대통령 케네디는 의회에서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사람을 달 표면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죠. 하지만 1969년 7월 16일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발진합니다.
4: Ignition sequence starts. 3, 2, 1, 0. Liftoff. We have a liftoff. Liftoff on Apollo 11.
0: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4: 2 minutes, 10 seconds and counting.
5: 3, 4 miles now.
0: 아폴로 11호는 인간을 달 착륙선에 태워 달 표면에 내리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3: 물론 제일 위험한 단계는 착륙이었어요. 리허설이 불가능하니까요.
0: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착륙선을 타고 달로 내려갈 때 앨런 빈은 비행통제센터에 있었습니다.
6: 닐하고 버즈가 달에 착륙할 때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고 통신을 들으며 화면을 지켜봤죠. 달 표면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수평 비행으로 바꾸더군요.
3: 예정된 착륙 지점에 자동차만큼 큰 바위가 가득한 걸 봤으니까요. 암스트롱은 다른 곳에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6: 착륙선엔 연료가 많지 않았어요. 착륙선으로 수평 비행을 하면 고도 유지에도 계속 연료를 써야 하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계속 가면 작은 표시등이 켜져요. 연료 탱크의 센서가 1분 사용할 연료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곧 표시등이 켜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착륙은 안 됐고요. 통제센터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렸죠. 닐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누가 포기하겠어요. 착륙에 성공하고도 귀환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았죠. 닐은 계속 갔어요. 시간을 넘긴 걸 알면서도요.
3: 아폴로 11호 미션 중 제일 위험한 부분은 고도 60m에서 달 표면까지였죠.
7: Okay, engine stop. We copy it down, Eagle.
3: The Eagle has landed. 닐은 해냈습니다.
0: 전 세계가 착륙을 지켜봤죠.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고 우주 탐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말을 남깁니다.
7: A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0: 대부분은 이렇게 들었죠.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크나큰 도약입니다.
3: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을 디디며 자신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크나큰 도약입니다. 정관사 어는 들리지 않았죠.
0: 향후 실시된 음성 분석 결과는 어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3: 당시 녹음된 음성 중 제일 깨끗한 걸로 최근에 다시 분석을 했는데 나사의 설명대로였습니다.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어를 발음하려는 시도를 전문가들이 감지해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란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암스트롱도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였다고 확인해 주었고요. 그럼 암스트롱의 말을 받아들여야죠. 나사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0: 다음 이야기, 암스트롱

0: 폰과 올드린이 달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이륙 엔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저는 아버지가 달에 발이 묶이실까봐 엄청 겁이 났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0: 달 착륙선은 무사히 착륙했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서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까다로운 단계 이륙이었죠. 달 착륙선으로 돌아온 올드린은 가슴이 철렁하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다 아버지는 달 착륙선 바닥에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셨죠. 잠시 후엔 회로 차단기가 부서져 나온 것도 알게 되셨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엔진에 달린 회로 차단기였어요. 엔진의 회로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달 이륙 엔진을 켤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이 묶이는 거였죠.
0: 버즈 올드린은 사인펜을 가져와서 부서져 나온 회로 차단기 자리를 찔렀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이륙을 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했죠.
1: 제가 진짜 걱정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륙 엔진이 켜지지 않는 거였어요. 이유야 뻔하죠. 아버지가 달을 못 떠나실 테니까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0: 다행히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달 이륙 엔진은 완벽하게 점화됐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달 이륙도 순조로웠죠.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며 아폴로 계획을 시작한 존 F. 케네디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사적인 달 착륙이 성공하던 밤, 누군가는 그의 무덤에 꽃과 함께 이런 카드를 남겼죠. 대통령님, 이그로가 착륙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저희는 얼터너티브 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밴드 이름입니다.
1: 음원 심사 3번 도전하셨어요?
2: 네. 중학생 때 TV에서 실제로 김우키 만만수 무대를 봤는데 그때 정말로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껴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바로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때 봤던 그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고 지금 연예인 된 것 같고요.
3: 역대 헬로루키 중에 좋아하는 팀.
2: 저는 한로로고요. 여기에 나와서 한로로가 되든 김우키 만만

0: 수가 되든 둘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스타 뮤지션의 뮤지션.
1: 그치.
0: 하나 둘 셋.
2: 한노로.
3: 한노로 가서.
0: 한노로가 되고 싶습니다.
4: 얼굴 보면 힘들어요 정말.
0: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어주고요.
5: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감동. 어? 주유소 습격 사건 느낌인데 감동이 나왔네요. 뽀뽀. 뽀뽀처럼 친근하고 귀엽게 다가가는 음악. 귀여운 팀인가 봐요.
6: 정원형 생일 축하라는 노래예요. 저희 베이스 멤버 형 생일이어서 저희가 만든 노래입니다. 원영이 형 생일 축하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집에 가기 싫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 박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0: 듣고 있다가 막
1: 사랑해.
2: 사랑해. 할 수 있잖아. 사랑해.
3: 할 수 있잖아. 사랑해. 사랑해. 양치기 전에 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음악 완전 사랑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 락스타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돼. 떠야 해. 널 위해 좋은 차를 사고 널 옆에 앉혀야 해.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저희는 아직 다 사랑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꿈인 것 같아요.
4: 딱 봐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봐도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오이스터즈랑 같은 레이블이에요, 그쵸?
5: 맞습니다.
4: 오이스터즈가 참가한 거 봤어요? 헬로 루키?
5: 봤습니다.
4: 딱지색이야.
5: 말 무시하고
4: 정말 싫어.
6: 나한테 있어.
4: 오이스터즈 표정 풀어요. 근데 양식이 소른다는 너무 좋아요.
5: 아, 감사합니다.
4: 관객 호응료도 자신 있어요?
5: 아, 완전 자신 있죠. 좀 즐기시다가 지금입니다 하면은 같이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놀 준비 되세요.

0: 노래 엄청 좋네요.
1: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로.
2: 지난달에 PPB 노래의 힘으로 접수했지 않습니까? 알고가 좀 궁금해지는 도리 씨. 기대가 됩니다.
3: 싱어송라이터 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려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하니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0: 큰 거울이 없는 연습실 가서 앞에 관객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제스처도 찍어서 제가 또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고 약간
1: 살짝만 스포
0: 이런 게 있습니다.
1: 못 봤어요 다시.

0: 감사합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진짜 나라는 사람의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큰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해보니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놀이도감이라는 책이 그냥 떠올라.
1: 시간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더라. 동시에 제가 노래를 쓸 때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나는 그럼 어떤 특정 시간대에 잡혀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1월 연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진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게 내 이름 같다는 직감적인 게 와서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좀 가끔 음악 활동할 때 어떤 앨범을 내도 누군가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좀 투명인간 취급을 좀 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 뭔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가 그냥 갑자기 뭐 사람들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 지하에 있었어요. 서울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 술집 같은 데서 노래하고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도 누군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들어주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재능이 없나?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누가 등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디다 대고 좀 힘들다는 말을 못하다가 스스로를 좀 위로하려고 노래를 쓴 게 이제 제 첫 노래였어요.

0: 거의 제오나 부산 같은 경우는 공연 때 진짜로 안 불러서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원이 나오면 친구들한테 맨날 연락해서 댓글 좀 달아달라고.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했을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내 이름만 온전히 존재하는데 그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티켓팅을 하고 온 상황이 좀안 믿겼다고 해야 되나?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러준다거나 할 때의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서 이렇게 듣고 다들 와주셨는지.

0: 감사합니다.
1: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제 말보다 더 예쁩니다. 문더그린 들려드릴게요.

그냥 저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을 때의 제 마음 같은 것들을 함부로 하나씩 잠이 잡히게 기다리다 쓰러졌던 밤. 제가 1년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시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는데 뭔가 잠이 유기체 같은 거라면 작살 같은 걸로 잠을 찔러버리면 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코르퍼스 제로는 신체를 뜻하는 라틴어인데 제로가 붙어서 신체 없음, 뭐 슈가프리나 슈가제로처럼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그냥 내가 바랬던 거지 현실이 아니니까 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요.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꾸면. 만약에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내가 깨어날 몸이 없어지면 나는 그 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긴 시간 비행기 타고 만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이 되게 추워서 처음 느꼈던 여름의 차가운 밤이라는 그 기억으로 쓴 가사예요.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없을 추억?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꿈처럼 느껴지는 거죠.

0: 저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가사를 쓰는 편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사고 같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걸 빨리 잊고 싶어가지고 외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돌아볼 수 있을 때 노래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대는 나를 말고 사랑해나 되어주지
0: 죽지 않은 연인에게 가사 저 진짜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통으로 다 좋아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이별이라는 게 사람의 그림자도 쳐다볼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랑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마음 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더 망가지지 않게 하고, 망가져도 어떤 그 하한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힘들어도 하고 싶어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잠겨 있지 말라고. 좋은 음악이면 누군가는 분명히 들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0: 감사합니다.
1: 올해 초 트루스버스터라는 2집 앨범으로 아시아 투어를 스르륵 돌고 공감으로 안착한 놀이도감입니다. 놀이도감으로 왔으니까.
2: 오늘 이제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공연을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1: 저희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 내 일처럼 해왔던 실리카겔 일들이 좀 없어지니까 솔로 프로젝트란 걸 뭔가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유근호라는 싱어송라이터 형의 기타 세션으로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업은 포크하고 쿠스틱한 곡들이었거든요. 그런 음악들이 되게 좋다라고 그때 쾅 느꼈어서 실리카겔은 좀 더 록이나 사이키델릭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떠나서 그냥 나라는 인간의 뭔가 취향은 또 이쪽인 것 같네? 이게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그냥 진짜 나라는 사람의 어떤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어요. 처음으로 기타를 갖고 친구들 앞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썼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문득 그냥 기타라는 게좀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딱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문득 들어서 부모님한테 기타 사달라고 해요. 그때 처음 샀던 게 클래식 기타였어요. 그냥 뭐 두들기니까 소리는 나는데 이걸 난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감정으로 그 기타를 이제 만지작거렸던 그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실물을 연주하는 어떤 기분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나한테 맞추는 과정들, 교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랫동안 계속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 서로가 어떤 이해되는. 리도감에게 이곳은 공장이죠. 프로스버스터가 좀 오래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 그 곡은 원래는 인트로에 타타두두두두 구, 딱 구, 구. 이 드럼 파트만 그냥 프로젝트에 어디 있었거든요. 그걸 녹음한 것도 마이크를 샀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소리 어떤가 해서 쳐놨던 드럼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오, 이 마이크 이렇네 하면서 그냥 쟁여놨던 이제 드럼 그루브였는데 여기다가 뭘 얹어서 뭘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좀 쓰기 시작했던

이번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그 전보다 조금 더 여러 동료들이랑 좀 같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그냥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모든 걸. 근데 이번에는 지원이나 구민이 형, 일준이 형, 그리고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희준이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음반이기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순간이랑 이 곡에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놀이도감이란 어떤 집단적인 느낌을 고려한 이름이었던 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지 않나.

감사합니다. 제 시야 안에 있는 관객분들은 이렇게 쭉 보면서 쭉 연주를 했거든요. 굉장히 신명나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막 입은 따라 부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활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

Ooh.

Hey, your saddle is getting a little too tight, amigo.

No.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Count.

Father asked me to pick

0: Master Edward.
1: Please, excuse me a moment.

Let's get to work, boys.

0: Hey, boss.
1: Lord hates a liar.
0: All right, I'll tell you.

0: tasty, is it?
1: It's unusual. Is it quail?
0: Pigeon.

If you please. Merci.

You've lost it all. Your wife. Your son. And Phil.

0: 그래도 육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어? 어느 집 개가 이렇게 짖는 거죠? 이 친구인가 본데요?
1: 안녕.
0: 와, 너 진짜 귀엽다.
2: 저리 가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3: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짖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짖고.
0: 이렇게 짖는 게 일과래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가정집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뭘까요?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파리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공이 사는 동네로 출동한 제작진. 아이들이 계속 드나들던 이 건물의 비밀부터 파헤쳐봐야겠죠.
4: 정체가 뭐지? 강아지 모형도 있고.
0: 실례합니다. 어, 너무 조용한데요?
4: 와, 카페인가? 애견 카페인가? 근데 강아지 한 마리도 없네.
0: 저희 그 인형 말고 아무도 안 계세요?
2: 절 부르셨나요?
0: 이야, 어, 덩치부터 남다른데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아, 이 친구가 마당에 살까 열심히 지저분해.
5: 네네네, 맞아요. 파리.
4: 파리예요 이름이?
5: 네, 파리.
4: 오, 이국적인데. 프랑스 파리야? 파리 안녕.
0: Bonjour, 파리. 마당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
4: 파리는 어떻게 해서 키운 게 되신 거예요?
5: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파양끌 보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함께 지내려고 성격을 먼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천상 여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점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본 손님들이

0: 나 뭐 강아지들한테 달려드는 거.
1: 여기는 그러면 카페예요?
0: 아니요, 강아지 미용실이에요. 저희가 1층은 카페처럼 꾸며놓고 2층은 미용실입니다.
2: 파리는 2층 미용실에서 지낸답니다.
0: 가세요.
1: 우와, 짖는 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2: 와, 손님이 많네요.
0: 유 두 아이 조심하셔야 돼요. 고고버거.
3: 침입자다!
2: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조심하세요. 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좋았다. 이 아이 다 오늘 미용해야 될 아이들인가요?
0: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1: 몇 마리예요, 지금?
0: 지금 스무 아이고, 지금 뭐 선생님들 애기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23마리 정도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미용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라 조금 아픈 친구들도 있고 가슴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좀 보내줘야 돼요.
2: 아유. 우리 친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0: 우리 친구는 16살 됐습니다.
1: 16이요?
0: 네. 제가 미용할 때 아기를 맡기고 미용 맡기고 안 데려가셨어요. 그때 2살 때요.
1: 2살 때요? 네.
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보호자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었대요.
0: 봐요.
2: 어휴, 이 아이는 장난기가 넘치네요.
1: 야, 아직 없잖아. 이 뭐예요?
0: 얘는 물고기예요.
1: 왜 물고기예요?
0: 저희 횟집 가보시면 네. 고기를 딱 건져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 어머어머, 정말 파닥파닥 그냥 쉬질 않네요.
4: 야호, 신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2: 물고기는 7개월 전에 전 보호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미용실에서 살게 됐대요.
1: 새나게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 계기가 있어요?
0: 제일 불편한 아이가 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파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편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가 뭐 변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2: 손님이 왔을 때가 제일 문제인데요. 손님이 입장하는 순간 어머어머, 얘들아, 너는 환영 인사가 너무 격렬한 거 아니니? 파리야, 진정해.
0: 안 돼.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오는 손님들, 강아지한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안 돼, 파리. 선생님,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예. 네. 미안해요.
2: 이럴 땐 안전이 최우선. 파리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나 본데요.
0: 정 차려. 어? 자, 점프! 가! 구!
2: 파리의 목적지는 목욕실. 손님한테 못 가게 격리하는 거죠. 아유, 파리야, 화났어?
0: 이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랬었거든요. 손님들 오면 반겨주고 친구들이랑도 냄새 맡고 놀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흥분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저희 전에 있었던 선생님도 이제 강아지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데 뛰어가서 엉덩이를 물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 털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는데 되게 조심하죠. 이제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예민하게 굴어서 애기가 같이 더 예민해지는 건지 걱정이에요.
2: 엄마가 일하는 동안은 파리랑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는 정말 얌전하네요. 아유, 파리야, 너 엄마 기다리는 거야? 나도 밖에서 엄마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1: 파리가 좋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어때요?
0: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것 같은 괜히 내가 데리고 와서 일하는 엄마라 일터에 있는 아이들이라 그게 늘 미안하죠. 근데 또 감사하게 보호자님들이 저희 아이들 상황을 아셔서 또 많이 보통 같으면 아 막 싫어야 막 이럴 텐데 안타까워 해주셔서 그게 또 감사하고.
2: 하루에 찾아오는 미용 손님만 최소 10팀. 낯선 사람과 개들이 오면 아무리 조용히 들어와도 바로 눈치채는 파리. 아유, 손님이 오는 게 그렇게 싫어?
5: 왜 자꾸 오는 거야? 나가라니까!
2: 어휴, 이러다 문도 열겠어요. 파리야, 조용. 진정해.
6: 이모 알지? 파리씨? 이모. 파리, 이모.
7: 사람들이 와도 얘가 안정을 좀 찾고 편안하게 좀 있으면 좋겠죠. 응, 그리고 크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착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쁜 개는 없잖아요. 근데 좀 안정을 찾고 편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2: 엄마가 일할 때 다른 아이들은 홀에서 쉬고 있는데요.
0: 아롱.
2: 갑자기 아롱이를 찾는 엄마.
8: 엄마, 저 불렀어요.
0: 투투대, 투투. 기침하면. 비가 오면 유독 더 심해져요, 기침이. 아이고, 이렇게 이 나이 많은 아이들은 여름 갑자기 더워질 때, 갑자기 추워질 때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금 신경 쓰려고 해요.
2: 10살이 넘은 노령견 아이들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른대요.
0: 엄마가 밑에 있어서.
2: 아이고, 아유,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CCTV를 늘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횟수가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공간 층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같은 층에 뭐 여기다가 둬도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같은 층에 둬야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5: 근데 왜 나는 안 보러 와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2: 아유, 파리야 그만. 너 그러다 목 쉬겠다.
0: 파리, 목 안 아파? 가자, 들어가서 좀 자자.
2: 엄마 말은 잘 듣네.
0: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자. 파리코 자. 자고 있어. 이따 만나.
2: 파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조용한 방으로 보낸 건데요. 쉴 마음이 없어 보이는 파리.
5: 아, 쟤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일단 좀 앉아볼까?
2: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바로 반응하는 파리.
0: 있어. 빨리
5: 끝내 엄마, 빨리 와요. 빨리.
2: 그래, 파리야. 피곤하지? 이제 좀 쉬자. 아휴, 쉴 수가 없네.
9: 휴식이 없게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 예민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돼요. 좌절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2: 왜 좌절감을 크게 느낄까요?
9: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싶고 짜증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표출되고 있어요. 내가 파리의 생활을 산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얌전히 있을 수 있겠어요?
2: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격리 후 3시간 만에 밖으로 나오는 파리. 엄마랑 외출하나 봐요.
0: 쉬하러 가자. 가자.
2: 1층 마당은 파리의 놀이터.
0: 쉬.
5: 이거 쉬하는데 부끄럽게 왜 자꾸 쫓아와요.
2: 파리가 보면 안 되는데. 파리야, 안 돼.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반응하는 파리.
0: 파라! 파라! 안 그랬는데 미용실에서도 잘 지내고 했었는데 늘 다른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막 흥분을 할 때는 작은 아이들을 먼저 안고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제가 해결을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5: 이호 간식이다. 너무 맛있어요.
0: 맥반석 계란이.
2: 애교가 넘치네. 아유 귀여워라.
0: 파리가 10살이면 엄청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을 때 좋아하는 걸좀 챙겨주자라는 느낌으로. 파리 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고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화를 내고 잘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얘기 좀 해봐. 할 수 있어? 파이팅!
2: 다행히 파리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죠? 엄마와 마당 위 줄은 5분 남짓, 하루에 서너 번 정도래요. 아이고, 물고기도 많이 심심한가 봐요. 물고 뜯고 난리가 났네요. 아, 귀엽긴 한데. 아, 야, 너 너무 물어 뜯는 거 아니니? 안 아프세요?
10: 아파요. 참는 거예요.
1: 왜요? 왜
10: 참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뭐 해도 계속 이렇게 해서.
1: 아, 매번 이럴 때마다 물고기 이렇게.
10: 아, 네, 맞아요.
0: 안 돼.
10: 왜 그래 진짜.
2: 발만 보면 이렇게 달려든대요. 말려도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러다 혼날 것 같은데. 물고기, 너 눈치 좀 챙겨. 도망가면 놀자는 줄 알고 더 신나게 쫓아다니는데요. 아유, 얘 어쩜 좋죠?
10: 왜 그래, 난데.
2: 이갈이도 끝났다는데 종일 물고 뜯느라 바쁜 물고기. 왜 이럴까요?
3: 아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2: 24시간 놀잇감을 찾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달리기. 아유, 예뻐라.
0: 막 뭐 쓰레빠 물고 뛰는 것도 저희는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는 뭐 선생님들이나 저랑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을 쫓아다니니까 넘어지다가 또 다른 강아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저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게 해소가 안 돼서 또 나빠질까? 안 좋아질까? 저 밝은 아이가. 지짐도 없거든요. 4명, 5명이서 20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하나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조금 보내줘야 조금 아프고 힘든 아이들도 조금 더 케어가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2: 다른 직원들도 틈날 때마다 물고기랑 놀아주는데요. 아,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놀아줘도 되는 걸까요?
9: 대부분의 육체적인 놀이들은 흥분을 유발하죠. 그러면 그 안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흥분을 유발했다가도 흥분을 딱 낮추는 연습이나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지. 흥분을 유발한다고 놀이를 안 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과각성 상태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특정 자극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ADHD와 비슷한 우리가 HSHA라고 하거든요. 하이퍼센시티비티, 하이퍼액티비티. 그쪽 진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2: 아이들이 흥분할까 봐 조용히 들어오는 손님. 단골이신가 봐요.
6: 모찌야, 잘 있었어?
11: 아니야,
0: 난 모찌야. 야, 선배님. 고기야, 선배님. 언니 애기 살 뺀다 그러지 않았어요?
1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1: 예, 네, 행복한 몸무게.
0: 아, 행복한 몸무게? 네. 우리 어머님한테 입양 간 아이. 아.
1: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지냈던 아이예요?
0: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2: 미용실에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던 모찌. 지금의 보호자에게 5년 전에 입양됐대요. 미국까지 갔으니 다신 못 만날 줄 알았는데 2년 전 보호자가 귀국하면서 모찌도 같이 돌아왔답니다.
0: 정말 설렜거든요. 다시 한국 와서 아기를 만나는데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를 반가워하는

0: 하는 것보다 대면대면하고 저희를 잊어버리면 와, 얘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1: 원장님이 얘 보내실 때 엄청 우셨어요. 해외 유학이 처음이시고 하니까 엄청 울어갖고 덩달아 저희도 너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
0: 완전 반갑고요. 금액도 완전 반갑게 해드려요. 네. 다리도 똑같이.
1: 다리도 짧게 밀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다리 선 보이게 우리 뭐지 이쁜 다리가 드러나지 않게.
0: 좀 까다로우시네요. 네. 행복한 가격인데. 네.
2: 어머머, 어쩜 이렇게 얌전해? 모찌야, 기분 좋지?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좋고, 빨리 다 보내야겠다. 네, 더 들어요. 눈물, 저렇게 눈물이 떤 아이가 눈물도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냄새도 바뀌고 집이라는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집 우리가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내 가족이 새 가족이 한 아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2: 평생 가족을 만난 모찌처럼 이 아이들도 끝사랑을 만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들 새나기로 연락주세요.
3: 엄마, 이리 와서 좀 쉬어요.
2: 파리도 볼 겸 짬을 낸 엄마 보호자. 파리랑 누워있으면 피로가 사르르 풀리신대요. 파리야, 기분 좋지? 너도 좀 쉬어.
3: 이거 무슨 소리야?
2: 엄마랑 있을 땐 순둥이네. 영업이 끝나도 엄마랑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밥도 챙겨야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밥을 챙겨 먹이는데요. 밥 먹을 땐 규칙이 있답니다. 싸움을 막기 위해서 캔넬에 분리 후 밥을 준대요. 파리야, 맛있어? 많이 먹어.
0: 가요,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꼭 와야 돼요. 내일도 만나요. 가요. 다 갔어. 우리 시간이야.
2: 매일 저녁 엄마의 첫 일과는 노령견 아이들 케어.
0: 제가 가루약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요. 알약으로 이렇게 해서 쇽.
2: 엄마랑 15년을 함께 산 팔봉이도 장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0: 미용, 홍.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지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2: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대요.
0: 가자. 가자.
2: 종일 격리돼 있었던 파리가 유일하게 거리로 나오는 산책 시간.
0: 기분 좋아? 비가 오는데?
3: 엄마, 기분 최고예요.
0: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뭐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 강아지 온다. 잠깐 숨어 있어야 돼. 큰일 났어. 강아지가 와.
3: 어? 왜 도망가지?
0: 싸움 지잖아요. 오! 딴 생각해, 파리야.
2: 엄마는 다른 개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아까 그 가자, 친구 파리. 맞죠?
0: 괜찮아.
3: 잠깐만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0: 안 돼, 안 돼.
2: 혹시 사고가 날까봐 아무도 없는 밤에만 산책을 나오는 건데요. 파리야, 얼른 가자.
0: 늘 미안하죠. 자주 못해줘서.
2: 결국 10분 만에 산책 종료.
0: 얼굴이 정말 더럽네요.
2: 오늘은 3주에 한 번 목욕하는 날이래요.
0: 아프가 나온 거야. 목욕은 되게 좋은 거야. 스킨십이야. 발꼬락까지 만져주잖아.
2: 파리야, 목욕이 좋은 거니 엄마 손길이 좋은 거니? 어쩜 이렇게 얌전해?
0: 진짜 나쁜 개는 아니었어요, 우리 파리가. 제가 나쁘게 만.

0: 저한테 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새로운 사람도 맨날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재밌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1: 밤엔 1층이 조용해서 혼자 쉬기 좋대요.
2: 파리는 그럼 잠깐 쉬고 내려오는 건가요?
0: 아니요. 이제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파리 방. 정말 좋죠.
2: 이 넓은 공간을 파리 혼자서요?
0: 네. 낮에 너무 불편하게 있었으니까 밤에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낮에도 여기 있으면 정말 얌전히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달려들고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자. 고 자. 잘 자.
1: 파리야,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0: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네, 고생했네. 어, 와 참느냐고 오늘 고생했네, 그지? 물고기 이제 또 신났지. 빨리 자요. 자세요. 잘 자요.
2: 근데 집에는 안 가세요?
0: 가죠. 근데 오늘은 아기가 여기 작은 아기가 이렇게 병이 조금 있는데 에디슨이 있어서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봐야 되는 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곧 쫓겨날지도 몰라요.
2: 결혼하셨죠?
0: 네, 했죠.
2: 자제분들은?
0: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1: 아이들 간호하느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용실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요. 애들도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얘들아, 잘 자. 파리야, 너도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비가 내리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아니, 뭘 하시려고요? 물놀이인가요?
3: 비 오는 날 저희 휴문 날이었는데 목욕시킨다는 생각으로 애들 우르르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를 무서워하는 애가 있는데 쟤는 막 날아다녀가지고.
1: 어휴, 그렇게 좋아? 놀이동산이 따로 없네.
2: 물고기는 지 이름마냥.
3: 근데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2: 물 만났네, 물고기.
4: 아, 네. 아, 저 물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1: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감기 걸리기 전에 목욕하고 드라이까지 받는 물고기. 어우, 너무 점잖은데?
3: 자존심. 오씨, 오씨.
1: 이야, 머리에 힘준 보람이 오씨. 있네.
3: 오씨.
1: 아유, 파리야, 조용. 밖에 나오고 싶어?
2: 파리 어떤 모습들 보셨어요?
5: 예전엔 네.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6: 저한테 안 겼거든요.
2: 네. 그 몇 년이신가요?
5: 작년, 작년 대장년.
6: 그거 재작년? 작년?
0: 응, 재작년.
6: 처음 이렇게 막 안기고 비비고 저렇진 않았는데.
1: 2년 전부터 짜증이 늘었다는 파리. 수민이 안 보이면 좀 나을까 시야를 차단해 보는데요. 효과가 없는 것 같죠? 더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3: 그거 아니에요?
0: 보여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2: 이전에도 그렇게 가렸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0: 커튼을 다 찢었어요. 이렇게 매달려서 긁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긁으면서 유리까지 깨질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1: 파리야, 그만. 이러다 문도 뚫겠다 뚫겠어.
0: 안녕, 안녕. 팔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팔에 앉아. 팔에 앉아야지. 팔에 앉아. 앉아.
7: 뭐 줄까? 뭐 줄까? 사랑을 달라는 거죠.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를. 자기를 만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고. 아, 근데 또

0: 같게 나이는 자꾸 먹어봐갖고 고집은 더 세지고
1: 일은 해야 되고
0: 이 아이는 자꾸 고집도 세지고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고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쉬고 계세요? 가봐.
2: 네? 간다고요?
0: 기다리고 있어.
3: 파리야, 기다릴 수 있지? 파리는 혼자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아니면 갇혀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점점 짜증이 늘어가는 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같이도 있어보고 혼자 있는 게 편할까 봐 혼자도 둬봤는데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짓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짓고 이제 손님만 왔을 때보다는 강아지를 안고 오는 보호자님들을 보고 더 성질을 내는 것처럼 아, 또 쟤를 만지나 보다 또 쟤만 예쁘다 할 건가 보다 좀 이런 느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3: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굳은 날씨에도 파리를 만나러 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주인공인 파리는 어디서 설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5: 안녕하세요.
2: 설쌤! 저 여기 있어요!
6: 우리가 파리구나.
3: 아이들이 좀 많죠?
6: 좀 들어가보자. 안녕.
5: 안녕하세요.
3: 바로 파리 반응부터 확인하는 설쌤.
7: 파리 앉아.
8: 옳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4: 설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8: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불안도가 심하고 영역적인 면이나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이면 바로 반응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데 옳지.
3: 파리야, 너 너무 낯설다.
8: 어떻게 처음에 데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4: 커뮤니티에 남자 혼자 이제 원룸에서 사는데 너무 방치돼 있다. 뭐 하루도 이틀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다. 천상 여자다라고 해서.
8: 예, 수컷이잖아요.
4: 네, 근데 너무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8: 처음에 몇 살 때 데리고 왔어요?
4: 그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8: 얘는 원래의 성격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격 되게 좋고요. 기다리는 것도 되게 잘해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3: 2년 전부터 짜증이 많아졌다는 파리. 왜 이럴까요?
8: 첫 번째는 내가 보호자와 충분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할 거예요. 원래 개들은 다상성 수면을 해야 돼요. 자다 깨다 하면서 수면을 해야 돼요. 한 발을 쭉 자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더 예민해지냐면 애들이 많아지고 처음에 얘가 먼저 짖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손님 오면 짖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 감각이 낮아지면 불안은 높아집니다. 지금은 시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4: 네.
8: 그걸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쁠 거라고 생각할까요?
4: 나쁠 거라고
8: 생각해요. 네. 얘도 지금 마찬가지.
4: 맞는 거 완전 맞는 거. 네. 정말.
3: 밤마다 열리는 엄마의 단독 콘서트.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8: 노래 좋아하세요?
4: 네. 사람들 앞에서 못하니까요.
8: 네. 애들 앞에서
4: 네.
8: 우리 강아지 청중들을 두고 팩폭 하나 해도 돼요?
4: 아니요, 안 돼요.
8: 이 시간에 그냥 빠르게 놀아주세요.
4: 알겠습니다. 네.
8: 아니, 애들이 큰 소리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우선 애들은 좀 적응은 돼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시간에 파리랑 산책이나 뭔가 파리와 함께하는 시간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놀이나 교육
4: 네.
8: 저는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네.
3: 충분한 놀이 후에는 노래 도 불러주는 건 괜찮대요.

0: 산책은 하루 한 번, 15분 정도인데 괜찮을까요?
1: 산책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2: 무서워서.
3: 무서워서요? 이제 팩폭 한번 할까요?
2: 네.
3: 차는 어떻게 타고 다녀요? 사고 날까 무서워서.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 지금 10살이잖아요. 대형견들 12살 넘어가면은 인지장애 엄청 많아요. 인지장애나 이런 거 줄이려면 운동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오히려 제가 들어올 때 이 분란을 조장하는 쪼꼬맹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없을 때 파리의 반응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 까만 친구도. 네. 얘도 요주죠?
2: 네, 요주.
3: 옮겨보겠습니다. 최대한 얘네가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으로, 제일 안쪽 공간으로 우선 한번 가볼게요.
0: 와, 목소리가 크긴 크구나.
3: 제가 아예 나갔다 올라와 볼게요.
2: 네.
3: 그랬을 때 반응 한번 보죠. 파리랑 같이 있는.
0: 일부러 시끄럽게 등장하는 설쌤. 괜찮을까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 파리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3: 역시 파리는 다른 아이들의 흥분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근데 그래서 고립됐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기억을 할 텐데 손님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반화하게 돼요. 아, 이 사람들 오는 거 별로야. 그리고 그 흥분도를 더 유발하는 거는 요주의 강아지들. 걔네들이 먼저 짖기 때문에 자기도 흥분을 했는데 갇혀있고 접근 못하고 좌절감은 더 심해져요. 1층은 살짝 개조해서 파리의 공간은 1층으로 두고 거기서 쉬다가 손님 오시면 강아지를 올려놨다. 그러면 그 뒤로 뭐 간식 주고 놀 수 있는 공간. 대형견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람 분위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간식 먹고 노는 공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여기랑 왔다 갔다.
0: 1층 어디에 여기, 만들면 좋을까요?
3: 네. 이렇게 넓게 아니면 이 정도만 막아줘도 될 것 같아요.
2: 기둥까지?
3: 네. 이 정도만 우리 파리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고 강아지 보고 드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짓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0: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파리 반응을 봐야겠죠? 역시 바로 경계하는 파리. 괜찮으시죠?
3: 좀만 기다려볼게요. 파리! 파리! 파리! 파리! 그렇지. 그냥 하나씩만 밑에 땅에다 던져주세요.
0: 다행히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파리.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손님이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네요. 그럼 거리가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3: 바닥에 하나만 떨어뜨려 봐주시겠어요? 네.
0: 파리야, 잘했어.
3: 하나 더 있죠. 손으로 살짝 줘보세요.
0: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3: 줄이 당겨져 있을 때 애들이 더 오히려 긴장하거든요.
2: 네.
3: 줄 놔버리세요.
2: 이렇게요?
3: 네. 줄 놓 걱정되셔서 그렇죠?
2: 네.
3: 아니요, 괜찮아요. 줄 놓으세요. 네. 형, 간식 좀 주세요. 냄새 좀 맡고 하면 슬쩍 스킨십 한번 해보세요. 네.
0: 이렇게 금방 마음을 연다고요?
3: 자주 오시는 손님이세요?
2: 아니요, 저 처음 뵈요.
3: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파리랑 이렇게 좀 놀아주세요. 파리가 원래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동안 약간 사람과의 관계가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많이 듣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한 번만 마음이 딱 풀리면 이게 확 풀리는 아이거든요.
2: 진짜 제 프로그램 이름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강아지를 만드는 보호자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동안 너무 정말 다른 아이들만 신경을 썼구나. 보호자, 손님.
0: 낯선 개를 만났을 때 파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3: 파리!
4: 너 누구야? 당장 나가!
3: 진둥이는 좋아요. 진둥이는 좋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0: 옳지.
1: 진둥이랑 다르게 경계를 풀지 않는 파리.
2: 파리? 파리? 파리? 지금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한번 바꿔볼게요. 진둥이 잠깐만 나가볼까요?
0: 네.
1: 진둥아, 잘했어.
2: 머리 리드줄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건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머리를 컨트롤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대형견들한테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앞으로 뛰쳐나가면 고개가 돌아가요. 조금 더 안전하고 힘이 약한 분들이 힘센 친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표현했을 때.
3: 어? 네. 왜 또 왔어? 아우 고개가 마음대로 안 돌아가네. 아우 불편해. 불편해요. 아우.
2: 저 뭐 많이 땡기거나 하지 않아요. 싫지. 좀 싫을 거예요.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볼 거예요.
1: 머리 리드줄이 처음이라 좀 어색한가 봐요. 파리야, 괜찮아.
2: 괜찮아. 파리.
1: 이 정도면 적응이 빠른 편이래요. 파리야, 파이팅!
2: 고개가 우리 쪽으로 돌아올 때 칭찬할 거예요.
1: 진둥이한테서 시선을 떼면 성공.
2: 옳지.
4: 아, 잘했다.
2: 네,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1: 첫날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2: 좋아요. 다른 강아지 있을 때는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
4: 네.
2: 근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해결하고 여기에 그냥 쑥 올라가게 하고 산책할 때는 지나가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목표로.
1: 산책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엄마의 산책 자세는 어떤가요?
2: 지금 볼 때 너무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이러고 다니세요.
4: 맞아요.
2: 그러지 말고 느슨하게 해주자고. 줄을 좀 짧게 잡거나 제어할 거예요.
4: 네.
2: 그래서 줄을 두 줄로 잡으세요. 이렇게.
4: 네.
2: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 중간을 잡을 거예요.
1: 역시 안정적이네요.
2: 옳지. 이렇게 사람 한 명 지날 때마다 그냥 칭찬하세요. 그냥 뭔가 자극이 하나 있을 때마다 칭찬하세요. 일로 가자.
1: 엄마도 잘할 수 있을까요?
2: 이 줄을 하면 힘이 보호자님의 힘이 한 다섯 배는 세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4: 네.
2: 파리 페이스에 안 맞춰도 돼요. 보호자님 페이스에 맞춰보세요. 파리가 맞출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칭찬.
4: 오, 파리.
2: 옳지. 중간중간에 보상을 많이 해야지 우리를 봐요.
4: 옳지.
2: 오케이, 몇 번만 한 번 더.
4: 가자. 자,
2: 나랑 눈 마주치면 주는 거예요. 네. 얘가 나를 보거나 하면.
4: 옳지.
2: 좋아요.
4: 너무 잘했어. 너무
2: 네,
4: 잘했어.
2: 좋아요.
1: 오늘의 목표는 낯선 게 지나치게. 루카야, 잘 부탁해. 엄마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2: 지나가세요. 지나가는 거 목표. 따라가면 안 돼요.
4: 다리 안 돼.
2: 천천히. 그냥 가보세요. 포기하면 칭찬. 옳지, 지금.
4: 오, 잘했어.
2: 차 조심.
1: 이대로 쑥 지나갈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코어에 힘 빡 주고.
4: 하!
2: 옳지, 지금이에요.
4: 파리 너무 잘했어. 세상에.
2: 관심 보이지만. 옳지.
1: 파리야, 잘하고 있어. 엄마 말 잘 듣네.
2: 그렇죠.
4: 옳지.
2: 이제 컨트롤 하는 법을 아셨어요.
4: 잘했어.
2: 천천히. 네,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그 느낌.
4: 옳지.
2: 옳지.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4: 가자.
2: 지금 완벽. 지금 완벽.
4: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제가 긴장을 해서 같이 그 긴장을 느꼈던 것 같고 자신감 갖고 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래서 다들 설쌤 하는구나.
2: 칭찬이 약해가지고. 칭찬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네.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얘는 지 혼자 지가 노는 방법을 행복하게 잘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는 강도 조절도 되게 잘해요. 막 세게 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냐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 중에 사람의 ADHD와 같은 진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면 하루 종일 과각성 상태예요. 사람의 ADHD 같은 아이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4: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2: 생겼어요?
4: 네.
2: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얘가 아직 한 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 것 같아요.
0: 아직은 기운이 넘친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죠?
2: 웃기긴 하다 너.
4: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입양을 가야 되는 아이인데 저런 에너지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 새로운 미용 친구가 오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눈치가 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보호자님들도 몇 번 쟤를 한번 둘째로 생각했는데 기겁을 하게 덤벼드니까
2: 오히려 흥분을 딱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우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놀이를 이용해서 막 놀아주다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돼. 나 봐봐.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충동 조절이. 앉아.
5: 장난감을 향해 돌진하는 물고기. 어휴, 포기를 모르는데요.
2: 기다려 이런 것도 모르죠.
4: 네.
5: 교육이 될까요?
2: 얘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참는 거. 참아야지 내게 나오는 거.
5: 기다리면 줄게.
2: 옳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야. 차분해져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
5: 너무 흥분했을 땐 멈추고 기다리기.
2: 기다려. 시키고. 속으로 세는 거예요.
5: 일어나면 안 되는데.
2: 움직이면 안 줘요. 기다려.
5: 이번엔 기다릴까요?
2: 옳지. 얘는 ADHD 아니에요.
4: 다행.
2: 좀만 해주면 에너지가 금방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들고만 가만히 자기야 생각하게 가만히 두세요.
0: 오늘 엄마가 이상하네.
2: 네, 기다려 시키고.
4: 기다려.
2: 네. 10초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좀 무시.
5: 규칙을 금방 알아챈 물고기.
2: 옳지.
5: 이제 마음껏 뛰어도 돼.
4: 우리 물고기는요, TV가 없어도 되고요. 정말 웃음이 나는 아이거든요. 이런 성격 잘 받아주실 수 있는 그냥 웃고 싶으신 분들 있죠. 정말 재밌어요.
5: 밝고 건강한 물고기와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 우선 너무 힘든 아이들을 잘 거둬주시고 입양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과 더 잘 지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통해서 더 자신감 가지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4: 어려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생각 들고요. 파리의 노후가 조금 편한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저도 파리 보러 또 한번 놀러 올게요. 네? 오늘 파리의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파리 보러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솔루션 이후 파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낮에도 엄마랑 산책을 즐기는 파리. 너무 신나 보이는데요. 1층에서 손님들과 만나는 연습도 하고요. 아직 낯선 길을 경계하지만 엄마의 통제에 따라 금방 진정하는 법도 알게 됐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파리야,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렴.
6: 집 내가 딱 잡아왔어.
7: 동물을 잡아가고 지가 보호하는 걸.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3: 일기장이요.
2: 방과 후에 한 일은?
3: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2: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3: 빨간 머리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오래되게 길렀던 거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2: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3: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2: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2: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3: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2: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3: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3: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0: 자전거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1: 처음에 손이 좀 떨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 손이 여기서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화장 집을 힘도 없었어요.
2: 사실 운동을 하면 발을 이렇게 질질 끌어들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파킨슨인지 몰랐어요.
3: 매일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대로 서버렸고 발을 한 발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0: 하지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같은 파킨슨병은 아니다.
4: 파킨슨 증후군하고 파킨슨은 완전히 다른...
5: 파킨슨 병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 병과 비스무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파킨슨시 병이 아니라 이 파킨슨 증후군.
6: 증후군이 더 나빠요?
5: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조금 어렵죠.
7: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다, 그죠?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풀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8: 약 반응이 아주 없는 거를 봐야죠.

0: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행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1: 비슷한 얼굴을 한 두 병. 그 경계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명의들과 함께 파킨슨병과 닮은 듯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 알아본다.

0: 이은주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올해로 7년째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과 싸우고 있다.
1: 연세는?
2: 몇 살이지?
3: 긴장하셨네 많이 지금.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2: 몇 년생이잖아요.
3: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네.
0: 최근 들어 또렷하던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3: 혹시 어머니 몇 년생이냐?
4: 72년생입니다.
3: 아, 72년생이세요. 어머니 그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에요? 파킨슨병 걸려서 제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게 불편하다 이거.
2: 제일 불편한 거는
0: 잃어가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2: 걷는 거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거 때문에.
5: 여기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도
0: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 다섯 번이나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효는 두세 시간뿐. 답답한 마음에 신경과 윤정한 교수를 찾았다.
5: 아, 발걸음 잘 안 떼이시죠, 그죠?
2: 잠시만요.
0: 첫 발을 떼기가 힘들고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걷는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다.
5: 그다음에 돌 때도 좀 힘드시죠? 약간 이렇게 제일 힘들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시면.
0: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그 중심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인지와 감정에도 관여한다. 이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그 결과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6: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떨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느려지고 다리가 끌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저희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도파민 영상을 좀 찍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오는 이유는 보통 이제 도파민 세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세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남아있는 세포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지칩니다. 이제는 점점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60, 70%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0: 그제야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나서야 몸은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들이 호전된다. 먼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단계 물질, 레보도파를 복용한다. 레보도파는 몸속에서 흡수되고 이 중 일부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한다.

0: 그 결과 부족했던 도파민이 채워지면 굳었던 몸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파킨슨병은 PET-CT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뇌 속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양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정상보다 확연히 줄어있다. 이은주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집도한다.
1: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파킨슨병이 생겨서 대개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가 지나면 이제 약의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초기에는 약이 굉장히 잘 됐다가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약의 부작용도 생기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환자는 증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약을 늘릴 수 없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0: 더 이상 약물로는 일상을 버틸 수 없게 된 이은주 씨. 아직까지 파킨슨병 자체를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다. 오늘 그녀가 받는 수술은 뇌심부 자극술이다. 뇌 깊숙한 곳에 전기 자극을 보내 멈춰버린 약물 반응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다. 수술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 먼저 수술 전 환자의 머리에 특수 프레임을 씌운다. 뇌 속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기 위해서다. 좌표가 확인되면 가느다란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 하액이라는 부위가 그 타깃이다. 이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후 가슴 쪽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자극 발생기를 심고 뇌 쪽 전극과 연결한다. 이후 기계를 켜면 시상 하액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뇌 안쪽의 미세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최고난도 수술이다.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
2: 떨어보세요.
3: 눈하고 떨어지겠어요?
4: 자, 그죠? 마이너스 9로.
0: 뇌세포가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과 소리에 집중해 정확한 목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5: 일어나 계세요. 10분만 깨게 돼요. 아셨죠?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6: 힘 빼세요.
7: 전기가 나 그런 건 없으세요?
6: 약간 좀 뻑뻑합니다.
5: 예, 예, 예. 힘 빼세요.
0: 환자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보며 마침내 강직과 떨림이 잦아든 것을 확인한다.
5: 수고하셨어요.
7: 네. 자,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좋다.
6: 오늘이.
7: 예, 말이다. 네.
0: 성공적인 첫 신호.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5: 예, 고맙습니다.
8: 원래가 저희가 잡은 위치랑 실제로 잘 들어간지 확인한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수술 전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잡은 위치랑 실제로 들어간 위치랑 봤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뇌의 되게 깊은 곳에 자극을 한다고 해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0: 사흘 뒤 이은주 씨의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9: 자, 수술한 지 3일 됐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한번 좀 켜 볼 거예요. 오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10: 네.
9: 그래서 여기 어머님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10: 네.
9: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전압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0: 외부 리모컨을 통해 가슴에 심은 자극 발생기를 켜고

0: 최적의 전기 자극값을 찾아낸다.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1: 힘들어요?
0: 수술 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은주 씨. 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1: 이건 기계를 아직 안 켰고요. 자, 한번 스스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그냥 걸어보세요.
0: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뇌신부 자극수를 받으면 약물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2: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램숨 행동 장애도 있고 변비도 있고 후각 저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으로 갈 정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램숨 행동 장애로 그러면 꿈속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을 지른다거나 그게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병이 오기 전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0년 전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전부터 있는 분들이 있고 변비는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제가 말하는 이은 변비는 좀 심한 변비입니다. 지금 3, 4일 지나도 굉장히 누구 힘들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대기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파킨슨의 위험도가 빨리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비특이적으로 좀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0: 극심한 변비, 사라진 후각, 꿈속 행동이 튀어나오는 수면 장애까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병이 오고 나서야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 78세인 조동환 씨. 5년 전 신경과 신혜원 교수를 만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3: 오늘은 몇 시에 약 드셨어요?
4: 아니, 8시.
3: 8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4: 지금은 아주 좋아요.
3: 아, 좋은 상태.
4: 좋은 상태.
3: 네.
4: 아주 좋아요.
0: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
3: 조동환님,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4: 제일 불편한 것은 이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것이.
3: 네.
4: 빨리 안 되니까.
3: 네. 이 첫 발 잘 안 떼지세요?
4: 그렇지. 이제 첫 발이.
3: 예.
4: 딱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3: 네.
4: 안 가고 이렇게 딱
3: 예.
4: 서서.
3: 예.
4: 딱 서서. 이렇게 맨치고 있다고 이렇게 나가요. 이것이 발이 안 떨어지니까 이러고 있지.
0: 보행 동결 증상은 도파민 약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안 잡아줘도 괜찮아요.
3: 우선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완치법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4: 예.
3: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 치료로 저희가 경두계 뇌자기 자극술 임상 시험을 한 거였거든요.
0: 조동환 씨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다. 먼저 뇌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널적한 코일을 고정하고 고주파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자기장은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해 잠든 뇌세포를 깨운다. 자극이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운동 피질은 더 깊숙한 기저핵에 다시 정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환자를 괴롭히던 서동과 보행 동결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풀리게 됐다.
3: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뇌자극 자극술을 통해서 약으로 완전

0: 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 완만 증상이라든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보행 동결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근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 진료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일주일 후 조동환 씨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0: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실게요. 이제 오후 상태에.
1: 바닥에 꼼짝하지 않던 첫 발이 편안하게 떨어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0: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앉아보실게요. 네. 그래서.
2: 별로 그렇게 잘 느끼질 못했거든. 근데 이제 3일 되고 4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0: 다리가요?
2: 걸음도
0: 예.
2: 막 진짜 누구보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0: 네.
2: 아주 가벼워져갖고.
0: 네.
2: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한테 저이 치료를 또 할까 그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도 기분이
0: 그쵸.
2: 좋고.
0: 예. 그러면 요즘에는 그 보행 동결이라고 하죠. 걸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다리 안 떨어지고 이랬던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좀
2: 많이
0: 많이
2: 좋아졌어요. 그렇게 많이
0: 좋아지셨어요.
2: 좋아졌는데
1: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2: 보이니까.
1: 파킨슨병 치료는 더디지만
2: 발이
1: 조금씩
2: 오게
1: 앞으로
2: 되니까
1: 나아가고 있다.
2: 발걸음이.
1: 그런데 똑같은 파킨슨 증상인데도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엔 약도 잘 듣지 않아 큰 병원을 찾은 강순자 씨. 첫 증상이 나타난 건 2년 전쯤이었다.
3: 제가 이게 섬세한 직업이거든요. 애기 옷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4: 아, 조금 이렇게 좀 어줍다고.
3: 네,
4: 그러면
3: 손이
4: 이렇게 좀.
3: 제가 손이 좀 빠른
4: 좀
3: 편인데.
4: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죠?
3: 네.
4: 뭐 이런 게 오시고요.
1: 엎친 데
4: 그다음에,
1: 덮친 격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5: 어머님 그런 아까.
3: 가끔가다 어지러워요.
4: 가끔이요?
3: 네. 어지럽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유턴할 때좀 불편해요.
5: 소변을 많이 누세요?
3: 소변을 넣는데
5: 네.
3: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5: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3: 네.
5: 그게 최근에 변하세요?
3: 네.
5: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소변 잔류량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은 아니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인지 조금 저희가 볼 거고요.
1: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 장애까지 파킨슨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병 파킨슨 증후군이 의심된다.
5: MRI 봤는데 MRI상에서는 좀 말라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좀꽉차 있는 말라 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가 보시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하얗게 보입니다. 줄기가 이제 핫 크로스본 사인이라고 십자가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1: 손의 위축과 뇌 줄기에 나타난 선명한 십자가 모양.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증의 결정적 단서다.
5: 근데 이 환자들이 보시면 진행이 좀 빠릅니다, 사실. 이 환자 보면 2년 만에 조금 비틀거리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파킨슨 환자는 10년 지나도 넘어지진 않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계통 위축증, 그 중에서 손해가 주된 형태인 그런 환자입니다.
1: 몸을 움직이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무너지는 다계통 위축증.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이다. 이 단백질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끊어놓는다. 그 결과 몸이 굳고 느려지는 것은 물론 균형을 담당하는 손뇌가 망가지며 심하게 비틀거린다. 또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몸이 알아서 조절하던 혈압과 대소변 기능까지 흔들린다. 파킨슨 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가혹한 병.

0: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1: 정상인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2: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1: 당황스러웠죠. 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0: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도 가고 맘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겁니다.
1: 파킨슨병에 가려진 낯선 질환, 파킨슨 증후군.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병을 마주하는 과정도 혼란스럽다.
2: 우리는 파킨슨병 있냐 아니냐 이것만 그거 알지. 뭐 일반 저희들이 뭐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킨슨병 증후군 같은 거는 전혀 뭐 듣지도 못했고.
3: 파킨슨병은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증후군은 그냥 듣기는 들어도 특별히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막 진행되고 겁이 덜컥 나는 거.
1: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걸까? 파킨슨병은 뇌속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단순히 도파민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균형을 잡는 소뇌,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된 뇌관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도 나타나는 증상도 저마다 다르다. 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는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안구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 그리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까지. 몸이 굳는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에 이런 특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4: 말 그대로 이제 증후군이랑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뭐 파킨슨 병이는 아니고 파킨슨 증상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리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 세포만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세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1: 하지만 발병 초기엔 두 질환을 완벽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 초기 증상은 물론 정밀 검사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4: 저는 환자를 볼 때 절대 처음에 증후군이다, 파킨슨병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좀 경과를 봐야 좀 더 확실할 수 있고, 물론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뚜렷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삼킴 장애가 있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속도만 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1: 그렇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선 어느 날 진단명이 뒤바뀌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5: 오늘 처음 증후군이라고?
6: 네.
3: 지금까지는 그냥 파킨슨병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자녀들한테나 지인들한테도 이제 파킨슨병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제 그 진료 소견을 듣고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1: 최근 3개월 사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는 박인석 씨. 대체 그의 몸에

0: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1: 한몇달 전보다 증세가 너무 많이 나빠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내리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엄청 무겁고 이렇게 좀 보면 아 이게 돌덩어리를 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게 내려야 돼요.
2: 여기까지 오세요.
0: 아내의 도움 없이는
2: 한번
0: 홀로
2: 더 손을
0: 거동조차
2: 잡다가
0: 힘든 상태다.
2: 요 앞에서
0: 하지만 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2: 엄청
0: 문제는 따로 있다.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제일 저를 놀라게 하고
2: 예.
3: 징그럽게 하는 게
2: 예.
3: 벌레예요.
2: 벌레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요?
1: 몸에.
2: 몸에. 예.
3: 집사람은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뒤져보는데요.
2: 예.
3: 저는 있다고 그러고
2: 네.
3: 집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2: 네. 실제로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 생각엔 진짜 있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1: 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다 지렁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송충이가 있어서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이겼더니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2: 그러면은 그 낮에는 벌레랑 안 싸우세요?
3: 낮에는 안 나타났죠.
2: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댁에
1: 네.
2: 돌아오시면,
1: 그러니까 저녁 때좀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특별히 더 하고요.
3: 그게.
0: 3년 동안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온 박인석 씨. 현재 헛것이 보이는 환시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부위 신호가 뚜렷이 감소한 흔적. 분명 파킨슨병 소견이다. 그렇다면 진단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2: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시고서는 보행장애라던가 경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레보도파 전형약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심한 환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용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현저하게 관찰이 돼서
0: 기립성 저혈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자율신경 이상이다.
2: 치매와 파킨슨 증상과 만약에 자율신경 장애까지 같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루이 소체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0: 박인석 씨의 진짜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지는데 이 덩어리, 즉 루이 소체가 뇌 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다. 파킨슨 병과는 원인 물질은 같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다. 파킨슨 병은 루이 소체가 뇌의 흑질 부위에 쌓여 주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사고와 인지를 맡는 대뇌피질 전체에 이상 단백질이 퍼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생생한 환시가 특징적으로 동반된다. 현재로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치료 방향이 달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2: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레보도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환시랑 이런 게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약은 그대로 놔두고요. 딱 아침 점심만. 네, 지금 아직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니까 아침 점심만 아주 아주 소량.
0: 루이 소체 치매는 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헛것이 보이는 환시를 잡기 위해 약을 쓰면 몸이 굳는 파킨슨 증상이 심해진다. 반대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약을 쓰면 또다시 생생한 환시를 부르게 된다. 약의 미세한 조율이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시 증상,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우선은 이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0: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불을 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던가 환시를 촉발시키는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계속 사람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파킨슨병보다 예후가 나쁜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증후군. 하지만 그 앞엔 뜻밖의 갈림길이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치료로 일상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경아 씨. 최근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0: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2: 일어나서
0: 일어나 보실게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1: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가 없다.
0: 아, 그러면 잡고 일어나세요. 예.
2: 일어나.
0: 네. 그다음에 저기 자, 쭉 걸어가 보실게요.
2: 출발. 걸어가 쭉쭉 같이.
0: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2: 그
0: 네.
2: 빨리 걸어.
0: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1: 발이 지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도 좁다.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이다.
2: 그럴 때는 농지를 보충해야 되고.
0: 중심 좀잘안 잡히시고 종종 걸음 하시고 그래서 파킨슨병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도파민 PET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2: 파킨슨병은 아니다.
0: 네. 파킨슨병은 아닌 겁니다.
2: 예.
1: 김경아 씨의 PET-CT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말단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0: 근데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령,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주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고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사 파킨슨병은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약물 유도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1: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원인일까? 김경아 씨가 먹는 약은 치매약과 항우울제, 심혈관 약까지 모두 8가지. 이중 원인이 된 약물은 바로 항우울제였다.
0: 드시던 약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도파민 수용체에 그 결합해서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고령에서 특히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도파민 신경이 좀 취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 약물 유도성 약물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1: 어떻게 약물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걸까? 약을 복용하면 약 성분이 몸에서 흡수돼 일부는 뇌까지 전달된다. 도파민은 정상 분비되지만 약 성분이 수용체를 막는다. 그 결과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로 반응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36%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했다. 이 가운데 약 18%는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자였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기에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물들을 조심해야 할까?
0: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분, 또 쾌락, 뭐 동기부여,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효과를 보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까지 같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정신과 약물 외에도 소화가 안 될 때

0: 20대 흔히 찾는 위장약과 소화제. 일부 어지럼증과 편두통에 쓰는 약도 장기간 복용 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안전하게 처방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겼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아 씨는 의심되는 약을 바꾸고 증상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다. 77세 이유준 씨.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둔해진 거라 여겼는데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게 됐다.
1: 딸이 있지만도 물론 걱정되겠지. 걸음 걷는 게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나이가 관계에서 뭐 그렇게 좀 싱싱하게는 못 걷지.
0: 한편 딸은 아버지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신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2: 좀 의심이 났던 거는 같이 걸어갈 때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보폭이 총총총하면서 이렇게 살짝 속보처럼 걸으시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듯 약간 위태로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혹시 인터넷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파킨슨병 이런 게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게 됐어요.
0: 이유준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3: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도 약간의 뇌에, 이 뇌실에 뇌실이 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이 되는데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뇌실 확장 소견이 좀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이 뇌실 확장이 된, 그러니까 정상압 뇌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0: 6년 전과 비교해 뇌실이 뚜렷하게 부풀어 있다. 이 확장된 공간이 그의 파킨슨 증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정상압 뇌수두증이다. 우리 뇌에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뇌실에 고일 경우 점점 부풀어 올라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그 결과 보행장애와 유실금,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상압 뇌수두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3: 오늘 하는 거는 무슨 뭐 치료적인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사를 해서 뇌에 물이 찬 게 우리 아버님의 이 휘청거리시고 이제 평소에 걸으실 때 좀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0: 겁니다. 원인만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3: 오늘은 좋아지더라도 잠깐 좋아질 거예요.
0: 오늘 진행할 시술은 뇌척수액 대검사.
4: 소독하는 거예요.
0: 시술은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가 맡았다.
4: 시험 들어오세요.
0: 뇌척수액을 일시적으로 빼낸 뒤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것이다. 먼저 뇌와 연결된 허리뼈 사이 요추에 가는 바늘을 넣어 뇌조직을 누르고 있던 뇌척수액을 일정량 빼낸다. 부풀었던 뇌실이 점차 줄어들며 뇌조직을 누르던 압박도 잠시 완화된다. 이후 환자의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요추 사이에 바늘이 삽입됐다.
4: 9.5 정도 됩니다. 압력을 대는 겁니다. 뇌척수액에 압력을 대고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0: 정상 범위의 압력인지 확인한 뒤 뇌실에 고여있던 뇌척수액을 천천히 밖으로 빼낸다.
1: 뇌척수액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한 30cc에서 한 40cc 정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0: 이유준 씨의 뇌를 압박했을 뇌척수액이다. 이제 배액 검사가 끝났다. 오늘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지속적으로 뇌척수액을 복부로 흘려보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술 후 이유준 씨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2: 아버님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하세요?
3: 가벼워진 것 같아 하기는. 어?
0: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비틀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다. 굳어가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4: 걸으시고 나서 바로 느낌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보니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는 더 이전보다는 뭐 걸음걸이랄지 운동하는 활동량이랄지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0: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에만 약 13만 명.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그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낯설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 내 병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할 첫 용기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곧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진행되고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합병증,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와셔서 적극 치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6: 다계통미축증 같은 경우에 알파시뉴클레인의 항체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은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한다는 거고요.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즙을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8: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9: 저 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10: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7: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용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아,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0: 무슨 관리 받아요?
2: 관리 안 받아요.
0: 뭘 안 받아요. GLP-1도 맞고 그다음에.
2: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0: 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2: 지져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쐬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야. 예,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1: 믿을 수 있는.
0: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3: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3: 그런가요?
0: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1: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받은 적은 없는데 제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4: 맞아요.
1: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0: 각막을? 네.
1: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0: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1: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0: 라식 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1: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0: 아, 신기하네.
2: 진짜로.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0: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2: 아, 거기까지는
0: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2: 정확하게는 또 제가
0: 그거는 모르죠. 네.
1: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의

0: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레이저에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1: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2: 뭐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1: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something like a cool kid. I can
1: tell. 안녕하세요.
0: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진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국방진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네.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2: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2: 네. 네.
0: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2: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3: 예, 그래서 스타워즈.
2: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0: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2: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4: 플라즈마가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랑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2: 네.
4: 그 플라즈마 검이 레이저 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2: 훨씬 어렵죠.
0: 그래요? 플라즈마 검이 훨씬 어렵고.
2: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3: 아, 중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0: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0: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3: 맞아요.
0: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네. 이제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4: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는 걸 레이저고.
0: 레이저.
4: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3: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0: 인터넷이 왜?
3: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0: 광섬유.
3: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0: 광케이블.
3: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0: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2: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0: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2: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어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0: 30가지요?
2: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0: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 때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2: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빛에너지.
2: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0: 그렇죠,
2: 집중이 그렇죠. 안 돼서 예.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예. 안 되는데
0: 퍼지죠.
2: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0: 응축이요.
2: 예, 응축해서.
0: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0: 아, 예, 예,
2: 물레전장난 많이 예, 해봤죠.
0: 예, 이렇게 하고 예. 친구들
2: 예, 예.
0: 막 이러면서
2: 다 물레고 막 구멍 나고
0: 예, 예, 맞아요.
2: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0: 오.

0: 에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1: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0: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이 있는 빛을 그냥
1: 그렇죠. 있는
0: 모은
1: 거를
0: 거잖아요.
1: 모으죠.
0: 레이저는 빛을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0: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 네,
0: 그래야지
1: 네.
0: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1: 그렇죠.
0: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1: 그렇죠.
0: 가지광선 빛이 있고 또 네.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가지고 우리는 백색광이라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2: 아,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0: 네.
2: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2: 레이저 물질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0: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1: 네.
0: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 저런 구조?
0: 네.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1: 네.
0: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2: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0: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는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 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네.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2: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운데로.
3: 네.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0: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빛 에너지를 넣어서 빛 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2: 저장해요.
0: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2: 아, 저장.
0: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1: 하늘색 막대,
0: 예, 하늘색 막대 요
2: 벽 같은 게
0: 예예 이게 거울입니다.
2: 네.
0: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2: 오.
0: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2: 네네.
0: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네.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2: 네.
0: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2: 그렇죠.
0: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2: 전자,
0: 있습니다.
2: 네.
0: 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2: 네.
0: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2: 네.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는
0: 잠깐 거예요.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2: 네.
0: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2: 빛에너지.
0: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2: 네.
0: 이게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2: 원자가?
0: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2: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오래
0: 조금
2: 지속된다.
0: 더 지속됩니다.
2: 아, 예.
0: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네.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2: 예.
0: 그 자극을 받아서
2: 짝꿍이 와야 같이
0: 짝꿍이
2: 떨어져요?
0: 와요. 오면
2: 네.
0: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2: 네.
0: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2: 아,
0: 나오게 됩니다.
2: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0: 예, 예. 그래서,
2: 하는군요.
0: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노개가 나오니까
2: 예.
0: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2: 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0: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2: 유도방출.
0: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2: 아, 예, 예, 예.
0: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2: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0: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2: 아...
0: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2: 예.
0: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2: 아, 빠져나갈 수 있게?
0: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2: 아...
3: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0: 네.
3: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2: 네.
0: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2: 그렇죠.
0: 됩니다.
2: 네.
0: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 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2: 네.
0: 보통 루비,
2: 루비?
0: 사파이어,
2: 보석?
0: 이런, 네, 맞습니다.
2: 예?
0: 루비 사파이어 같은.

0: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것도
1: 이산화탄소?
0: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시켜 버린다.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안
0: 그렇게
1: 돼요.
0: 마음대로 되지는
1: 와,
0: 않아요.
1: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아니,
2: 루비나 사파이어가 이런 데 쓰는 건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1: 아, 인공이에요?
2: 왜냐면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1: 불순물들.
2: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려 좀 어렵죠.
3: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1: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0: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1: 색깔을
0: 그래가지고
1: 본다.
0: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 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아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군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1: 고체
0: 물질이거든요.
1: 레이저,
0: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리움 원자입니다.
1: 히토리요? 그
0: 히토리움.
1: 히토리요?
0: 여러분, 지금 중국이
1: 중국의
0: 수출
1: 히토리요?
0: 통제한다는 그 히토리 있잖아요.
1: 예.
0: 히토리움을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1: 그러면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리입니까, 현재?
0: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1: 애매해요. 왜요? 왜요?
0: 왜냐, 그러면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 데 보면, 라식하는 데도 쓸수 있고,
1: 그렇죠.
0: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3: 세기도 조절을 할
0: 해야
3: 수가 있어야 될
0: 되고
3: 거고.
0: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1: 아,
0: 온몸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1: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0: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0: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1: 전장에.
0: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1: 광섬유 레이저.
0: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4: 아, 그러면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0: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히토리에 대한 원자를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1: 넣어줘가지고.
0: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던져도 되고,
1: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되고.
0: 오랫동안 튼튼해야 되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3: 아, 그렇겠네요.
1: 레이저 무기가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0: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예.
0: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1: 아,
0: 시작해서 문제가
1: 그렇지.
0: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써서 떨어뜨리는 이런
1: 맞아요.
0: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1: 그렇지.
0: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1: 지뢰 제거는 아, 그렇게.
0: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1: 천광
0: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4: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0: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천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1: 거예요. 아, 그래요? 거예요. 뚫어버리는
0: 예, 뚫어버린, 태워버리는 겁니다.
1: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20kg 와트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3: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0: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메가와트.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1: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0: 네, 가능합니다.
1: 아, 진짜요?
0: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1: 와.
0: 메가와트는.
2: 이게 대인이나 대전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0: 전차는 너무 크고요.
2: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0: 철판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3: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 아, 있죠, 그게.
0: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축구장에서 사람 두면 것도 그럼 협약을
0: 그러면 반... 그건 테러입니다.
1: 테러로
2: 아니,
0: 테러로 이게, 구분됩니다.
1: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 레이저 이거요.
0: 네.
1: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0: 뭐 진짜 위험한 건데.
1: 진짜 위험한 건데.
0: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0: 네.
1: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4: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잘
1: 감이 안 오죠.
0: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0: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1: 반도체 레이저?
0: 예,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W급이에요.
1: 1W.
0: 예, 1W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트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W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1: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0: 네. 예,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1: 야, 안 보이죠.
0: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1: 예.
0: 지금 레이저 빛이.
1: 오, 보인다, 보인다. 오, 탄다. 와.
3: 엄청 세.
1: 우와. 이거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0: 그래서.
1: 아, 냄새.
0: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1: 예.
0: 그러면.
1: 아.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3: 눈부셔, 눈부셔.
1: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0: 레이저네요. 이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3: 아, 길이 보이는 거죠?
1: 길이 보인다?
0: 예, 이제 보이죠?
1: 오, 너무 잘 보이죠?
0: 초록색이 쫙 보이죠? 길이.
1: 아, 보이네요, 길이.
0: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나라고
1: 얘기해요.
0: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1: 자.
0: 하겠습니다.
1: 어,
3: 깜짝이야.
1: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0: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1: 와.
0: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1: 그러니까,
0: 거죠.
3: 근데 이게 지금 1W였잖아요.
1: 1W, 1W.
0: 네.
1: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0: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1: 그러니까
0: 하는
1: 출력이
0: 거죠.
1: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4: 에너지가
1: 더 커지는 거죠. 더
0: 네.
1: 세지고. 야, 근데 이거 보면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0: 어?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1: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0: 아,
1: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치즈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0: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새처럼.
1: 예,
0: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예. 눈에 보이자. 그러니까 더 무섭네.
2: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1: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3: 몇 와트 기준으로요?
1: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0: 오, 가성비가 완전 넘산데요, 가성비가?
1: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아니, 되는 거죠.
3: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1: 그럼 네, 그런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의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2: 예를 들면
0: 어떤 게요?
1: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0: 아, 날씨.
2: 네. 비 오면.
1: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0: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1: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0: 너무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1: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0: 예.
1: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0: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사실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하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레이저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0: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 들었으면
0: 좋겠어요.
1: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예. 장난감이 아닙니다.
0: 그러니까. 과학 실험할 때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3: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0: 공초점?
3: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0: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3: 네.
0: 그리고
2: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0: 거리를.
2: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0: 적응광학. 아,
2: 네.
0: 참 신기한 기술이네.
4: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0: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
4: 네.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0: 네.
4: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0: 그렇죠.
4: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0: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4: 전부 다 가능해요.
0: 이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1: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0: 우연이에요?
1: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0: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
1: 네, 예. 예. 그전에 전파가 무선전파, 무선통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무선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0: 그렇죠.
1: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0: 호기심으로.
1: 예, 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예.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 왜? 우리가 무선통신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0: 또요?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네.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3: 레이저의 진짜.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0: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1: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0: 툭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와.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1: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라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십니다.
2: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0: 이론을 세웠고.
1: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0: 아, 루비를 이용해서?
1: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2: 네. 투고를 했군요.
1: 투고를 했는데.
0: 나 이거 만들었다.
1: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0: 아,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1: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0: 시연이요?
1: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3: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1: 놀랬죠. 그래가지고
0: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1: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의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0: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1: 네. 뭐
0: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1: 네, 예.
0: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1: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인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0: 어디다 쓰지?
1: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인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0: 살인광선.
1: 아,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라 무섭다라는 무기다.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0: 네.
1: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0: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2: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1: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2: 느낌은 있죠.
1: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0: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2: 그렇죠. 네.
0: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1: 네.
0: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1: 참 안타깝게도
0: 이거 메인먼... 예?
1: 메인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0: 거죠.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들었는데 왜?
1: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0: 뭐예요?
1: 이 1960년에 예. 메인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0: 네네.
1: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0: 메이저?
1: 예, 비슷하죠.
0: 처음 들어봤는데.
1: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0: 네.
1: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0: 마이크로웨이브?
1: 네. 네,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0: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1: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
0: 아, 너무 억울하겠다.
1: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0: 아, 진짜요?
3: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0: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0: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아니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4: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0: 저 봐봐, 야, 20개가 넘어.
2: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4: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뭔가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 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겨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0: 아니, 천조분의 1초는 아니,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2: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펨토초라고 부르죠.
1: 네, 예. 펨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네.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펄스 얘기를 레이저.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예.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2: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1: 훨씬 큽니다.
0: 훨씬 크겠네요.
1: 예, 훨씬 크게 됩니다.
3: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그러니까요.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1: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네.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다음에 피코초, 펨토초, 최근에는 오.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0: 아토초는 더 펨토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1: 100경분의 1초입니다.
0: 100경분의 1초요?
1: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2: 노벨상.
1: 노벨상을 받습니다.
0: 와, 100경분의 1초?
1: 네.
0: 예, 실제적으로
1: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0: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돼 버리면 더
4: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사용도 하고
0: 그러네요.
4: 또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0: 진짜요?
4: 걸 봤거든요.
1: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0: 예, 하셔야죠. 네.
1: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강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0: 펄스를 가두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1: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숨은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빛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런데 피코초나 펜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도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펨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펜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0: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똑같이 되면 확 커지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1: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0: 됩니다. 모드 잠금.
3: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1: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2: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그렇죠. 구르게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1: 정확하십니다. 저도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4: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4: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0: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2: 아, 네? 월드와이드.
0: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2: 쓰리 손가락. 네?
0: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펜토초.
1: 네, 예.
0: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1: 지금 펜토초 레이저는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거기에 레이저를.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3: 아,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2: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1: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0: 맞아,
1: 많습니다.
0: 맞아, 맞아.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갈때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1: 네.
0: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부족함이 없이 쓸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더 요구합니다.
0: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1: 네, 그렇죠.
3: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에 말하자면 길이에?
1: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자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 데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뭐 작고 뭐 그것까지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0: 이리 주셔 저리 주셔
1: 예, 예.

0: 예, 이래 주고 저래 주시오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 부르고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1: 아, 대단하네요. 진짜.
2: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2: 거죠.
0: 계속 도전합니다.
1: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네. 예.
3: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1: 하겠죠. 가겠네.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2: 맞아요.
1: 레이저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2: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1: 스타샵?
2: 네. 이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1: 레이저를 바퀴 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2: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1: 레이저 밀어버리는
2: 네.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4: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네,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1: 교수님이 하셔야겠네,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3: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1: 어, 그러네. 어.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3: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 원 단위니까.
2: 아, 레이저 비싸요. 예,
0: 맞습니다.
4: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돼.
1: 아, 여기서 그러니까
0: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1: 오, 어렵다.
3: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2: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5: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음,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갑니까?
5: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봐 예?
1: 이야, 공식이에요?
5: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5: 네.
1: 너무 무서워요. 부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5: 제가 소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6: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7: 부사님, 기획안입니다.
8: 이거 교차 검증했나?
7: 네.
6: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8: 이거 기밀 아닌가?
7: 맞습니다.
6: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8: 이거 자네가 썼나?
7: AI가 썼습니다.
8: 그럼 출처를 써야지.
6: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8: 아, 이게 뭐야?
6: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8: 점심 뭐 먹을까?
6: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8: 아, 안 돼!
6: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8: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책을 찾긴 찾았어요.
1: 우와.
2: 좋았어.
3: 짠. 열렸어?
0: 네.
3: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4: 이게 뭐예요?
0: 뒤에 숫자가 있어요.
4: 아, 이게 그거구나.
5: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실험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0: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거기 있어요.
2: 여기 계단 있어요.
1: 우와!
3: 근데 배고프지 않아요?
2: 아, 진짜 배고파요.
4: 어. 우리 아까 저기 저거
1: 전투식량
4: 있잖아요. 전투식량.
5: 딱 보면 전투식량인 줄 알아요?
4: 알죠. 군대.
5: 군인이세요? 현직 군인?
4: 또 많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5: 이 몇 개 가져와 볼까?
6: 이거는 스파게티.
1: Rib shape barbecue flavor.
7: 이약하게 따뜻해져가지고.
8: 좀 기다려야 돼.
5: 그게 뭐예요? 파운드 케이크예요?
4: 이거 맛있어.
5: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3: 그러면 차라리 우리 홍선명을 좀 합시다.
4: 네.
3: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기타리스트 아니세요?
4: 아,
1: 로커.
7: 저는 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화학 하고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네.
3: 아 화학.
7: 네, 저 이름은 장홍재라고 합니다.
3: 홍재 씨. 홍재 씨 그럼 궁금한 게 최근에 하신 실험이나 뭐.
7: 수소 같은 연료를 쓰면 지구가 좀 덜 뜨거워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태양빛으로 연료 만들고 이런 쪽에 연구를 좀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9: 장홍재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궁금했어요.
3: 정체가 궁금합니다.
5: 아, 나 이 사람은 알아요.
7: 트로트 가수.
5: 40 가수.
10: 조용히 해주시지 않으세요?
5: 아니에요?
3: 아니, 두 분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5: 아니, 저는 전혀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10: 저는 뇌과학자입니다.
3: 와, 뇌과학자.
1: 아예 처음 본 사람이다.
5: 그럼 노래는 안 해요?
3: 성우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아요, 성우.
10: 오, 그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호통 쳐야 된다. 반사스트루그삭스! 아퉁! 네.
3: 덕분에 웃었어요.
10: 네, 사실 이거 장동선입니다.
3: 동선 씨.
10: 네.
11: 동선님 진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뇌과학자이셨다라고 하셔서 좀 놀랬고.
12: 사람들이 뭐 생존을 논하면 언제나 뭐 공포영화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마 동선님이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오래 가야겠지만 같이 그런 느낌도 들고.
3: 아, 전 돌잔치 전문 MC.
5: 아, 그래요?
3: 코미디언도 하고 있어요.
5: 아, 코미디언도 네. 하시고. 어쩐지 말을 잘하시더라.
3: 네네.
7: 인류 최후의 MC네요.
3: 아,
7: 마지막 남은.
3: 너무 멋진 멘트네요.
5: 인류 최후 전문 MC.
3: 감사합니다.
7: 전문을 붙이니까 좀.
3: 전문 붙여주세요. 이름은 이은지고 나이는 35입니다.
5: 아이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형서고요. 네. 싱송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3: 알죠, 알죠.
1: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3: 아니 공연한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꺼집어줄래 이거 그 노래
1: 맞아요 맞아요.
5: 어,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3: 그래. 맞아 맞아 그 노래다 그 노래.
1: 감사합니다.
3: 달디 달고 달디 단
1: 밤양갱.
3: 그래 그래 맞다 맞다.
1: 초코 양갱. 어. 제가 하나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살아남고 싶은 마음.
5: 아, 오래 살고 싶은
13: 그게
5: 마음.
13: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생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4: 굉장히 열심히 톡톡 튀며 많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네, 비비님. 연대할 만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13: 저는 김한결이고요.
3: 한결 씨.
13: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 미국의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엔사 연구소에서 네, 저는 우주 쪽은 아니고 지구를 보는 과학자였어요. 네,
5: 지구과학자.
13: 네.
3: 엔사면
13: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받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7: 아, 지구의 물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물?
13: 네, 전체적인 이제 수자원의 흐름을 보기도 하고
4: 우주 쪽으로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물이나 이런 해수면 뭐 이런 거에도 하는 건 줄
13: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우주선을 날리면은 지구를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냥 측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보시거든요. 여러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지구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4: 되게 신기하다.
11: 한결님도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엔사에서 일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관심이 많이 갔어요.
4: 아, 네. 저는 저의 이름은 유승호라고 하고요. 저는 배우를 하고 배우를 했었습니다.
7: 잘생긴 청년이었어.
4: 네.
10: 남달랐어.
4: 그렇습니다.
3: 아, 이제 보니까 맞네.
1: 나 어디 봤네.
3: 그러니까.
1: 어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3: 옛날에 영화 그 집으로.
5: 맞아.
4: 네, 제가 이제 29년 일했어요. 네, 잠깐 저는 한 환경을 너무

0: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좀된것 같아요. 네.
1: 저는 승우님이 아무래도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왠지 지성과 그 무력을 겸비한 느낌이 승우님한테 나서 또 왠지 남을 신뢰를 가게 만드는 그 외모를 또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 여기 붙어야겠다.
2: 상황이 어떻게
3: 아,
2: 되세요?
3: 저는 이낙준이고요. 원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하다가 몇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글 쓰고 먹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2: 아니, 그러면 그 어떤 작품 쓰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3: 아,
2: 대표작,
3: 뭐
2: 대표작.
3: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N사에서 나왔던
2: 맞나보다.
3: 중증 외상센터라고.
2: 맞나보다. 이거 진짜
3: 예.
4: 나 봤어. 나 주지훈 씨 나오고
3: 아유, 맞아요. 막,
2: 그
3: 맞습니다.
2: 원작자.
3: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을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이게 이야기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왜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다정하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툼을 줄여줍니다.
2: 어머나.
3: 두분 그렇고. 여기도
2: 너무
3: 또.
2: 좋다. 왜 화학자 선생님은요?
3: 화학자는 써먹을 데가 너무 많잖아요. 불도 낼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2: 화약 만들 수 있고, 총 만들 수 있고.
3: 전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0: 할 일이 많네.
2: 정말 궁금해요, 동선 씨.
3: 힘이 너무 세.
4: 힘이 세. 뇌과학자. 뇌과학자.
5: 왜 힘캐?
3: 아까 봤어요? 아까 문 부수는 거 봤어요? 이게 강인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2: 그러네.
3: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무리랑 마주쳤을 때 얼굴로 안 돼. 말로 안 돼. 뇌과학자 보내야죠. 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2: 이름 바꿔요. 동석으로, 마동석으로.
6: 힘캐로 왔습니다.
3: 아, 저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진짜로 저는.
2: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또 한번 내일을 위해서.
1: 안녕하십니까.
6: 그냥 써도 되겠죠?
1: 아무데나.
6: 아무데나. 뭐... 그럼 여기 쓰겠습니다.
3: 호를 누가 건다고요?
6: 제가 제일 세게 겁니다.
2: 불은 누가 꺼주나?
7: 혹시 박수로? 이렇게?
2: 지니야.
7: 아, 누스, 누스. 누스야. 아까 누스 했잖아요.
2: 누스, 아, 맞네. 누스야.
5: 그렇네. 얘가 누스겠네. 이름이. 오, 오, 오.
8: 오. 살아서 다행이다.
9: 이 다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1: 모두가 행복한 최후의 인류가 돼보겠습니다.
2: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우리 뭐 보초 설 필요 없겠죠?

0: 불났나?
1: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 아니, 사이렌이 울려요!
3: 제주도 참 더럽게 없다. 하필 온 날에 사건이 터지냐. 굳이 또 자고 있는데.
4: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뭐 불난 줄 알았어. 뭐가래, 우리가 잘못했나?
2: 고장났나?
5: 뭐예요?
2: 이게 뭐지?
6: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2: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7: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폐를 찾아서 무슨 뚱딴지? 약간 이런 느낌.
1: 이런 공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관문이지 않을까?
2: 폐를 찾아 숨통. 폐 무슨 폐? 보통
6: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2: 기압?
6: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폐를 찾아 숨통을 키우세요.
2: 근데 기압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 기압 조절하는 장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8: 기압 조절하는 공기를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2: 공기를 빼라고요? 여기 안에 공기를? 어?

0: 있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해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전기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쥐고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1: 난 모르겠어요. 일단 씹힌 거 다 챙겼는데.
2: 여기 미끄러워. 이거 불이. 이쪽인가?
3: 이쪽인 것 같은데?
0: 거기서 이제 불빛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2: 와, 여기는 어디야?
4: 1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5: 1시간?
4: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여러분은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아...
5: 안 돼.
4: 지금부터 가능한 한 빨리 폐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폐로 향하는 길에는 굳게 잠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5: 네 개의 파편?
4: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폐를 마주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6: 폐라고 하는 건 약간 이 공간을 인체에 비유해서 했던 표현이 아닌가.
7: 그때는 완전 메타포라고 생각했어요. 장치가 있고 그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나사를 돌린다든지.
5: 어떻게 과학의 언어가 난 제일 떨리는데 나 그 과학의 언어 못 알아듣는데.
8: 무슨 퍼즐을 맞춰서 형상을 만들면 첫째 문이 열린다.
5: 갔을 때 네 개의 파편을 찾으라고 했고
9: 그러면은 폐로 들어갈 수 있는
5: 문이 열리고.
3: 자, 근데 우리가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의 파편을 한 시간 안에 찾으려면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흩어져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0: 일단 두 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5: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빨리 가야 돼, 가자. 갑시다.

0: 아, 잠깐만. 어디?
1: 워키토키 잡았어요? 워키토키?
0: 워키토키 받았어요.
1: 어, 오케이. 그러면 그래요? 우리 이쪽으로 갈까요? 우리 팀 일로 갈게요.
0: 어, 좋다.
2: 이쪽으로?
0: 저희는 일로 갈게요.
2: 일로 가겠습니다.
1: 조심, 조심.
2: 몸 조심, 건강하게.
0: 내길 파편!
2: 자, 일단 여기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자가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마리가 어디 있나 잘 보면서 검색 모드, 뇌를 검색 모드로, 탐험 모드로.
0: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풀 보니까 좋네요.
1: 우와. 우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봐요. 나 지구에서도 못 갔는데. 우와!
0: 우와. 우와, 나 닭살도 났어.
2: 와, 여기는 고대 사원 같은데요?
0: 우와.
1: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2: 여기는
1: 같은데?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에 상당히 압도됐고.
1: 그 울창한 나무들을 딱 보는데 사실 그냥 지구 생활할 때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정글, 뭐 에콰도르를 찾아서 가지 않는 이상.
2: 이 열대우림 안에서 우리가
3: 폐?
0: 어?
2: 폐와 관련된 단서?
0: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2: 우와. 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봅시다.
0: 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풀.
1: 공기의 순환과

0: 열대 우림이 지구의 폐이기도 한데.
1: 지구의 폐는 아마존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오더라고요.
2: 와, 근데 너무
3: 우리 큰 길로 일단 또 가볼까요?
2: 네.
3: 이쪽으로.
0: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2: 왜요?
0: 흩어지면 안 되나요?
2: 안 되죠.
0: 뭔가
2: 아니,
0: 좀...
2: 뭐 벌써부터 우리 흩어질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0: 화분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2: 한번 그럼 봐요, 봐요.
4: 보고 싶은 거 다 봐요.
3: 아, 근데 길이 연결되는 것 같진 않은데?
0: 그래요.
3: 이쪽으로 가볼게요.
0: 일단 왼쪽으로 같이 가보시죠.
1: 오케이, 좋아요.
3: 왜냐하면 뭔가 파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0: 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2: 한번 천천히 둘러봐요.
3: 습한 공기가 막.
1: 와, 진짜 습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열대우림을 이 밑에다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거 뭐야?
1: 야, 이거
2: 뿌리 떨어져.
3: 이런 데가 한 시간 안에 멈춘다는 거야, 이게?
4: 와. 와.
2: 이게 뭐예요?
4: 뭐지?
0: 진짜 다 진짜예요.
3: 빛처럼 뭐 떨어지는.
4: 좋네.
0: 지금 너무 습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아닌가? 뭐지?
3: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4: 아, 그 위로 올라가서 어제 증류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뚝뚝 그 목욕탕처럼 물이 막.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0: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3: 왠지 이게 물을 정화하는 것 같아요. 식물들을
1: 이게 이렇게 아~ 나와서 흙을 통해서 절로 가나? 저게 잠수복이 있어.
3: 잠수복이 왜 있지?
1: 저게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
3: 우리가
1: 거 아니야?
3: 우리가 가서 두 명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5: 사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였기 때문에.
4: 일단 그럼 내려가볼까요?
3: 일단은 저쪽으로 가서 정보를 좀 더 얻어보죠.
0: 일단 내려가서 확인하고.
4: 일단 확인을.
1: 아니, 생각보다 너무 깊은데?
4: 아, 무섭다.
3: 어,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4: 응?
0: 와, 뭐지?
4: 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3: 근데 여기 물살이 꽤 심한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6: 뭔가 매달려서 들어갔을 것 같아. 저런 거.
3: 아. 가방엔 특별한 거 없어요?
6: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될 것 같아.
3: 어,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4: 아, 뭐야.
6: 어. 아, 쪽지가 있어.
3: 메시지가 있는데? 이...
6: 그거밖에 없어요.
4: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3: 네.
4: 어, 읊을 게 아니네.
6: 이게 뭐야? 숫자가
4: 엄청 있네.
6: 뭐야?
3: 이건 다 화학 원소들인데?
4: 원소기호다.
6: 이 옆에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3: 이게 아마 이게 솔루션 용액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물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를 표현한 것 같은데
4: 네.
3: 지금 제일 많은 게 얘잖아요.
4: 그게 뭐예요?
6: 염소.
3: 이게 염소인데 얘랑 얘가 만나면 소금이 돼요.
6: 소금이네요.
4: 소금.
3: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은데 그럼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4: 아, 바닷물인 거예요?
5: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
2: 바다일 것 같아. 깊이가 꽤 되겠다. 저 정도 물이면 안에 용존산 총량이 얼마일까. 바다가 폐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 아, 진짜 확실히 되게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 사람에게 되게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맡겨도 되겠다.
3: 이건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
6: 이건 가져가야 될 것 같아.
3: 꽤 큰 힌트가 될 것 같고. 다른 건 뭐 없나요?
5: 어때요? 챙길까요, 그럼 수트를?
7: 오키도키 워킹콩이 들리시나요?
8: 저희는 여기 어마어마한 열대 우림에 왔습니다.
6: 저희는 어떤 물이 있는 시설에 왔습니다.
4: 물이 있는 시설?
9: 아트바이트의 시설이 있어요.
8: 와.
10: 저 우리는 식물이 가득한 곳에 왔고.
8: 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3: 오
11: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12: 숨은 그림 찾기 외에는 뭐 딱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찾을 때 급하게 뭐 엄마 지갑 뭐 이 정도만 찾아봤지.
13: 여러 수수께끼들이 있었는데 숨겨진 여러 단서들을 더 찾아보고 싶다.
8: 동선 씨!
14: 네.
8: 장 박사님!
14: 저 여기에 어떤 자료를 발견했어요.
8: 어, 잠시만요.
14: 여기 연구 노트가 있어요.
8: 연구 노트?
14: 네.
8: 와우!
15: 연구 주제. 가뭄 발생 시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변화 관찰.
14: 어?
15: 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14: 발견.
15: 실험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14: 4개월간
15: 열대 우림이 가뭄과 회복 과정을 아 강제로 겪도록
11: 아 뭔가 이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기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15: 이산화탄소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14: 요거를 한번
15: 들어볼게요. 좀 잘 안 네. 보여서 은지 씨도 보일 수 있게.
9: 빛에다가 한번 이렇게.
15: 아, 이게 좀
8: 이게 더 안 보여요.
15: 어, 뒤에 유리가.
8: 은지 씨 이렇게 하면 보여요?
9: 불빛에 한번 나봐요. 불빛이 있네요.
8: 나 보여요.
15: 아, 됐다. 그러면 탄소 흐름이 이게 지금 초록색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뭄 전이네요. 그냥 정상 상태일 텐데 제곱미터당 10g 정도를 흡수를 했다가 그게 가뭄이 되니까 점점 흡수를 더 감안해요.
10: 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서도 가뭄 이전의 수준으로 CO2 흡수량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15: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대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CO2의 배출량도 대사 때문에 줄어들고
8: 누군가가 여기서 연구를 했고 이런 줄기 상태나 이런 식물 점검을 했네요.
10: 어디서 찾았어요?
8: 여기서 근데 잠깐만요. 91년도 날짜 1991년 10월 9일 1992년 3월 13일 잠깐만 그러면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때부터 이런 거가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10: 결과가 각각의 날에 어떻게 나왔어요? 차이가
8: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요 선생님 네.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10: 그러네요.
8: 그래서 놀랬어요. 아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기지가 도대체 왜 있을까?
1: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나 이게?
4: 그러니까요.
1: 엄청 넓은데?
4: 사실 엄청 급해야 될 것 같아서 속이 타네요. 사바나. 사바나? 어?
2: 사바나는 건조한 사막과 습한 열대우림을 자연스럽게 있는 생물학적 완충을 줬대요.
4: 제한된 물의 흐름을 습수 조절해 열대우림으로 전달하면서 생태계의 물, 공기, 영양, 영양분 순환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연결하고 역할을 한다.

0: 선생님 방금 그 수심으로 이거 푸는 거 아니겠죠?
1: 잠깐만, 우선 여기 뭔가 자물쇠가 있고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내 자릿수 비밀번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한번 주변을 좀 찾아보시죠. 뭐가 있나. 온도랑
2: 온도, 에어, 그
1: 기압, 압력. 네.
3: 이게 온도가 20도가 오르면 에어 프레셔가 오른다.
1: 몇 퍼센트가 오르나를.
2: 밑에 이건 뭐예요?
1: 여기 이게 퍼즐 같아요. 지금 주변에 딴 게 안 보이니까.
2: 아, 이 네 자리가 그러면은
3: 아, 몇 퍼센트가 오르냐.
2: 오르면 기압이 이렇게.
1: 아,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갇혀있으면 점점 더 압력이 커질 거고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니까.
4: 기체랑 온도랑 부피랑 압력 이런 요소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1: 이거 제가 계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더워지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그냥 온도만 더워지면 압력이 늘어나나요?
1: 이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요. 원래대로면 이게 쭉 더 같이 늘어나는데
0: 네.
1: 만약에 못 늘어나게 막혀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주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를 막고 손으로 누르면 압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3: 압력밥솥도.
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더워지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3: 그냥 지금 원래 이 온도가 아니었나 봐요. 덥잖아요.
0: 네, 엄청 더워요.
1: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라도.

0: 과학자 있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볼까요?
1: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풀어보고.
2: 그러면 우리 그 지금 길이 또 있는데 팀을 좀 나눌까요? 지금 저희가 무전기를 두 개를 가져왔으니까.
3: 네네.
2: 제가 그러면은 네, 제가 낙준님이랑 이거는 화학자님 계셔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여기는
2: 저랑 그러면 낙준님이랑 가고.
4: 네.
2: 저희는 그럼 이동할까요?
3: 네. 저희가 풀게 되면은 혹시 열게 되면은
2: 네,
3: 연락을 할게요.
2: 네네네.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네.
2: 화학자님 계셔서 다행이다.
0: 그러니까.
2: 저거 뭐. 저 아예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2: 그러니까요.
0: 모르겠지. 네.
2: 심지어 좀 문과여가지고.
0: 아, 멀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아,
2: 그래도 선생님.
0: 저는 작가니까요.
2: 와.
0: 아니, 아까랑 또 약간 다른데?
2: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도가 좀 덜해진 거.
0: 네, 여기가 약간 덜한 거 같잖아요.
2: 네.
0: 냄새도 달라요. 같이 연결된 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이게 과학인가? 마법 같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이 선인장이...
0: 선인장이 있어.
2: 체감할 정도로 습도가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점점 옆에 주위로 보이는 식물들도 달라졌고
0: 여기 도대체 뭐지?
2: 식물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0: 이게 확 달라졌어요.
2: 이거 알로에죠?
0: 네.
2: 맞죠?
0: 그러니까
2: 뭐지?
0: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물 공개가 바뀌지?
2: 그러니까요.
0: 여기는 나가는 곳인데?
2: 여기 문이다. 그죠?
0: 이게 단서를 모아야 되는 문인가 봐요. 아닌가?
2: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0: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2: 이게
5: 동이에요.
2: 이게 동? 잠깐만. 이거 여기 약간 이거
0: 하나씩 이거 끼게
2: 뭔가,
0: 돼 있어요.
2: 뭐 끼게 돼 있는 애 이게.
0: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2: 이거랑 이거 네 개를 지금 네. 뭔가를 맞추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희는 지금 문을 찾았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만한 거 두 개 그리고 손바닥 반절만한 거 두 개입니다.
6: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가 폐로 향하는 문을 찾았는데
7: 저희가 찾아야 되는 단서는 사각형.
6: 사각형이라고요?
7: 응? 사각형? 네, 여기 끼우게 되어 있어요.
6: 아.
3: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압력이 커질 거다.
4: 네, 그래서 근데, 네. 우리가 받은 미션이 폐를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여기가 터진다는 거잖아요.
3: 네, 아마 뜨거워져서 지금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계산해보려면 이게 온도거든요?
4: 네.
3: 근데 이게 우리 쓰는 일반적인 온도인데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4: 네.
3: 왜냐면 우리가 정했어요, 사람들이. 물이 어는 거를 0으로 하고 네. 끓는 걸 100으로 하자 정한 거.
4: 네.
3: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게 절대 온도라는 기준이 돼요.
6: 근데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3: K가 절대 온도라는 거를 바꿀 때 쓰는 숫자가 돼요. 그거를 지금 온도랑 더하면 모든 우주의 온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4: 이거 그 막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5: 맞아.
4: 맞아요?
5: 맞아.
3: 이게 0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멈춰버리는 우주의 온도가 가까운 데가 돼요. 물론 여기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려면 얘네를 더해주면 돼요. 지금 온도를 알려면.
4: 네.
3: 그러면은 273이랑 25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298. 그러면 아까 우리 20도 늘어난 거니까 20을 298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4: 네.
3: 계산을 빨리 해야 우리가 안 죽는데?
4: 단수를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하세요.
3: 아, 올려놓고 해야
4: 돼. 올려놓고 천천히 하세요. 네. 전 숫자만 보이면 약간 멀리
5: 떨어지는 그런 그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을 화라락 집어먹은 거예요. 어, 선생님 뒤에 숨어가지고 됐어요? 계산 다 됐어요? 그랬어요.
3: 네 개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어? 풀었습니다. 아, 지금 풀어보니까 0.06711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지금 이 퍼센트로 말하라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6.711%라는 게 나오거든요.
4: 네.
3: 온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기압이 바뀌는 걸 계산한 거여서, 네.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네. 넣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4: 711.
3: 네, 6711이 맞으면 열릴 건데. 오오!
5: 열렸어요!
3: 어? 뭐, 뭐가 이렇게 큰 게?
5: 이게 뭐야?
7: 어?
3: 이 사각형이긴 한데?
4: 저희가 사각형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5: 타바나가 그려져 있고요.
7: 그럼 그거가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의 단선.
0: 일단 저희도,
2: 그 합류를 다시 할까요? 아니면 여기 단서를 또,
0: 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했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2: 그 갈 수 있나? 가도 되는 건가?
0: 가보죠 뭐. 근데 뭐가 없는데? 어?
2: 어?
3: 오씨,
2: 어, 뭐야 이거?
3: 한번 풀어보세요. 어? 가죽에, 어?
2: 어, 뭐 있다, 써져 있다.
0: 뭐예요?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어?
2: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선인장은 내 안에서 시간을 저장하고 작은 숨결들은 결핍 속에서 길을 배운다.
0: 우리가 어제 다녀온 게 아니에요? 사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은 건조해지지만 거기도
2: 생명체가 있어.
0: 예, 개미도 있고 모두 많잖아요. 네.
2: 사막을 지구의 결핍을 실험하는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막에서 보았던 선인장, 어떤 그런 건조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테마별로 이렇게 뭔가 나뉘어져 있구나.
0: 낮에는 불을 붙고 밤에는 얼음.
2: 어, 뭐 있네. 퍼즐.
0: 이걸 맞춰야 되나 봐요.
2: 네네네.
0: 여기 사막이잖아요. 네.

0: 저희도 퍼즐을 하나 찾았습니다.
1: 저희 빨리 합류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는 연구 일지는 찾았는데 그 퍼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느 열대우림의 어디 구역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 들었고
3: 거기 은진 씨 여기 우산 3개 있는데 한결님 쓰세요. 나 모자 써서 괜찮아.
4: 어떻게 실내에 이런 거를 재현해놨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3: 여기 코이 펀드가 있는데
5: 우와 물고기가 있어요.
3: 이거는
5: 거기 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3: 거기 안에 벌 있어요. 조심해요. 나 벌 봤어. 만져도 되는 건가? 아니 만지지 말아 봐봐요. 아닌
5: 뭐가 같아. 있을 것 같은데요?
3: 아니
5: 그
3: 아니 없어 없어.
5: 없어요?
3: 벌이야 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시죠.
5: 저기 밧줄 같은 게 있어요.
3: 뭐가 있다고요?
5: 밧줄 밧줄.
3: 밧줄? 밧줄.
5: 이 밧줄을 따라갈까요?
3: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밧줄 있어? 뭐야? 우와. 1993년도에 또
1: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3: 또 점검표. 우와. 여기가 열대 우림이라서 이런 점검표가 있나 봐요.
1: 이거 뒤에 이거
3: 네?
1: 이거 아니에요?
3: 그거다 그거다. 그거다.
5: 이게 퍼즐 조각인가 보다.
3: 찾았다.
2: 그러면은 이게 그 퍼즐이구나. 그 파편이구나. 네 개의 파편이구나.
1: 불량.
2: 어떤 퍼즐이 있다고?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 선생님들은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막 파고드시더라고요.
1: 가장 먼저 멸종이
5: 저는 알 것 같아요.
2: 저희 열대 우림 그림이 있는 퍼즐을 찾았습니다. 다들 찾으신 퍼즐이 있을까요?
6: 퍼즐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5: 물을 정리하고
2: 네 개의 파편이니까 퍼즐이 지금 총 세 개인가요? 은지 하나, 비비팀 두 개.
7: 네, 저희가 다 합해서 지금 3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찾을 것 같아요.
8: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찾은 거는 사막이에요.
7: 네.
8: 이건 어디야?
7: 저희는 사막.
8: 이건 여기서 받은
9: 거예요. 그럼 바다가 필요하겠다.
7: 아, 그렇네.
8: 잠수복이랑 코드밖에 못 얻었던 바다 쪽. 위에 하늘
10: 있구나.
7: 가자.
8: 바다.
7: 완전 그 바다.
8: 이게 아니구나.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7: 네. 와, 이걸 몰랐다니. 이쪽에 먼저 갔어야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 텐데.
11: 우리가 너무 마음 급하게 얼른 찾아봅시다 이미 그랬던 상태여서 무언가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7: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9: 우선 짐을 한번 다시 꺼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서.
7: 혹시 수영하실 줄 아는 분 계세요?
8: 저 수영은 하는데
7: 스쿠버 다이빙 하세요?
8: 한 5m까지는 그냥 들어가요.
7: 그럼 겁나 잘한 거 아니에요?
9: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8: 거기 있었어.
9: 속에 있었다. 바다 조각 찾았다. 우선 알려드리죠, 그쪽에다가.
7: 바다 조각 찾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퍼즐 4개 총 찾은 것 같습니다.
6: 열대우림 퍼즐 들고 가겠습니다.
7: 저희 그러면 찢어졌던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9: 가볼까요?
7: 네.
9: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가
8: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7: 와, 나 물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시급했네.
1: 팀원들이랑 아까 찢어졌던 곳이니까 저기 있다.
10: 여기!
8: 여기서 한번 맞춰보자.
12: 우와! 우와! 네 조각의 퍼즐을 맞췄네요.
13: 이게 지도구나.
3: 앞에서 해야지 문이 열린다 했죠?
8: 네, 문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2: 문을 찾았어요.
3: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건조한 기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 시스템
8: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위치도 변화를 준 걸까요?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를 한 거지?
13: 저긴가?
10: 이쪽.
13: 왼쪽이요?
10: 이쪽.
13: 이쪽이요? 네.
3: 여기는 연구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8: 여기도 다 있었어요.
13: 어이구. 오, 그러네. 퍼즐을 저기다 붙이는 건가?
12: 문이네요.
3: 해주세요.
12: 와. 네 개의 퍼즐을 맞추면 문이 열린다고 했죠.

0: 됐다.
1: 어? 우리가 다닌 네 공간이. 하나, 둘, 셋. 오! 오!

0: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1: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2: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서.
3: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어? 아이, 이거 아닐까요?
4: 아, 전혀 모르겠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5: 우리 너무 엉망진창 아니야?
1: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2: 갑시다, 갑시다.
1: 어디에요?
2: 비밀번호. 어? 어머냐! 어떡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1: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지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주길놈의 취향이구나.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0: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이들의 고향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2: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든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 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과 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4: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5: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4: 네.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4: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4: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예,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4: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1: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6: 오셔서 감사해요.
4: 네. 4층? 총 4층인가요?
6: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3, 4층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7: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6: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0: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네. 요 보이는 부분만 네. 그 왜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쫙쫙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덮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1: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0: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희끗희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1: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2: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0: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아,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1: 아, 네.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0: 다 오셨습니다.
2: 네. 기대되네요. 우와. 야, 여기 정말 딴 세상이네요.
1: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2: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0: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1: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2: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0: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1: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0: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2: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쉬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0: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1: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0: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밑이 냉장고예요.
2: 아,
0: 네. 네. 네. 열어보시죠.
2: 열어볼까요?
0: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2: 엄청 크네요.
1: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0: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2: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0: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아.

0: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1: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예.
2: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아.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3: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0: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1: 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0: 학문도 되게 특이한데
1: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의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3: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3: I've been searching all my life. Someone just like
2: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4: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0: 그렇구나.
1: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1: 네,
0: 남기고
1: 남기고
0: 싶었군요.
1: 싶었어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0: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1: 네네.
0: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렇게
1: 엄청
0: 마치 여기로 이렇게
1: 우주
0: 빨려
1: 속으로
0: 들어가는
1: 들어갔네요.
0: 맞아요.
2: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0: 올라볼까요?
1: 네.
0: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2: 계단부터 뭔가 심상찮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0: 여행 온 것 같지 않으세요?
1: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0: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네.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1: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되게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2: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1: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0: 네, 맞아요. 네. 네.
1: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0: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1: 오~
0: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1: 네.
0: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1: 네.
0: 너무 예뻐서
1: 네.
0: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1: 네.
0: 앉아서 한번 보시면.
1: 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0: 네.
1: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3: 음악 뭐 들어?
0: 밝은 분위기.
3: 밝고
0: 좋다.
3: 잔잔한 브라질 음악?
0: 좋다. 딱인데?
3: 네.
2: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던데요. 모 백화점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0: 맛있다, 그치?
3: 맛있어.
0: 딱 좋네.
3: 응?
0: 오늘 같은 날씨에.
3: 아, 예.
2: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뇨.
4: 어때요? 이 빨간 야옹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3: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0: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또
3: 강남 한번 강남 네. 한번 넘어갔다가 완전 눈이
0: 깜짝 놀랐어요.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 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네,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2: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미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1: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0: 맞아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1: 네.
0: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1: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0: 네.
1: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2: 누수 문제가 없도록 3중으로 철저하게 방수 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

0: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1: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0: 햇빛도 듬뿍, 주인장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2: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제가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3: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일 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아동 벽 한 마리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0: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3: 이런 골목도 있네요.
0: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3: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3: 여기군요.
0: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3: 다만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0: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0: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3: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4: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네. 네.

0: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2: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아내 구희선입니다.
1: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0: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1: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3: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1: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0: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3: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1: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이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3: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1: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쳐다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0: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1: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4: 그래서
1: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의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3: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0: 내부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때 클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

0: 일을 맞춰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2: 화장실에 전면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2: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2: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러니까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2: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방인가요? 아니면 부부방인가요?
3: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두 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네 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네.
3: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1: 아, 네네.
3: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1: 네.
3: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0: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1: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3: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1: 네.
3: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1: 아, 주방이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3: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 댁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3: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그 정도. 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놓았답니다.
2: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래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4: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어,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1: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0: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이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2: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3: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1: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3: 네.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많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남편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2: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네. 기한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1: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4: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잘 보이는데.
5: 너무 좋죠.
4: 도움이 돼요?
5: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0: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 아니 그런데 2층 독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2: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장난 아니에요.
0: 창고에는 이제 제가 수집한 이제 수천여 개의 물건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3: 얼마 전에 이제 농담으로 그 짐들을 보며 이제 난 자기보다 하루 더 일찍 죽을래.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촬영 오시면서 저희가 이게 뭐 나름 정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빠진 상태에 있으면 또 되게 좋아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여기서 늘리지 말자 막 이러는데 또 약간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4: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1: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3: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4: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1: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4: 와, 뷰가 엄청 좋네요.
3: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4: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4: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0: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진혹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5: AI와 같이 지은 집?
6: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5: 나는 회원 보게 돼요.
6: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7: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책장 사이 손때 묻은 한 칸
6: 바랬지 못한 길 넘기면 돼.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있어서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주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Planning,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 짜는 거를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Mm-hmm. I plan in advance.
0: I plan in advance. Mm-hmm. In advance, 미리.
1: Before it happened, me, 네. in advance.
0: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요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Bluence 씨입니다.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All right, let's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Bluence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uen sai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네.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I like to plan in advance. 사실 plan하고 in advance가 자동으로 붙어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1: Yeah.
0: 오늘 계획을 짜더라도 미리 짜는 거잖아요. 나중에 you can't plan after the fact.
1: No, you can't. You always have to plan in advance.
0: 네, 그래서
1: If you're planning, it's in advance.
0: 약간 중복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yeah. plan in advance 이 표현 자체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mm-hmm.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미리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는 이제 plan in advance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mm-hmm. 계획을 짜는데 그거보다 더 미리, 좀 더 yeah. 앞서서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Mm-hmm. Because 왜냐하면 it helps me stay organized. 일정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organized한 상태라고 mm-hmm. 할 수 있죠. 오늘 뭐 하는지, 내일 누구를 만날 건지 다 알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1: organized.
0: I am organiz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Mm-hmm. 그래서 일정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0: Sounds good.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물론 이제 grab lunch, grab dinner 하려고 만났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수는 있겠죠.
1: Of course.
0: 네. 다음 부분 볼까요?
1: Let's do it.
2: And the other is probably a little bit more organized and likes to plan in advance. I think I definitely fall into the latter category. I like to make plans in advance. I like to know what my week looks like at the start of a week.
1: And the other is probably a little bit more organized and likes to plan in advance.
0: 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mm-hmm. 다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Mm-hmm.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만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mm-hmm. one and the other가 other. 되겠고요. 보통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one, another, another. 그다음 세 가지였다면 the other가 the other. 세 번째 나올 것이고 yeah. 만약에 여러 개가 더 있다면 one,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another 계속 갈 거예요. Another, 그래서 another.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항상 the가 붙어서 the, yeah, other,
1: the other
0: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 개라면 the others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 one and the other. Mm-hmm. 다른 한 부류는 probably a little bit more organized. Mm-hmm. 조금 더 계획성이 있는 부류일 것이고 mm-hmm. and likes to plan in advance. Mm-hmm. 미리 계획 짜는 걸 좋아할 거예요. Mm-hmm. 그리고
1: So what does Bluens think about herself? I think I definitely fall into the latter category. I like to make plans in advance.
0: I think I definitely fall into. Fall into 어디 안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mm-hmm. 속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m-hmm. 분명히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죠?
1: Mm-hmm. She said the latter category. Latter.
0: 네, 제가 앞에 사다리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미국식 발음으로는 사실은 똑같죠.
1: Yeah, it's exactly the same. 네. Can you bring a ladder so I can climb up?
0: 네.
1: It's the latter.
0: 사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일상 대화에서 사다리라고 하는 L-A-D-D-E-R 중간에 T-T 대신에 D-D죠. Mm-hmm. 이거를 쓰는 것보다 이 latter, T-T, latter 이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이걸 쓰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1: Of course.
0: Yeah. So I think you would definitely use this word more often than the
1: ladder,
0: ladder that you go up on.
1: Yeah. Yeah. The ladder you climb up because
0: exactly.
1: I don't have one. So.
0: 네. 그래서 아무튼 후자를 가리키고 전자는 former.
1: Former.
0: 네, F-O-R-M-E-R.
1: Former ladder.
0: Former ladder.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즉 미리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속한데요. I like to plan. I like to make plans in advance.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1: And she says next. I like to know what my week looks like at the start of a week.
0: I like to know. 저는 아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성향을 말하고 있고 what my week looks like. 일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mm-hmm. 즉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
1: yes.
0: 딱 일정표를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은 아, mm-hmm. this is what my week looks,
1: looks like.
0: This is what my month looks like. Mm-hmm. At the start of a week. 한 주가 시작될 때 그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있는 걸 좋아한대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think this is because I am juggling quite a few tasks in my life at the moment, and I need to ensure that I am very structured and organized. And in the midst of all of that, I want to ensure I have time to meet my friends.
1: And I think this is because I am juggling quite a few tasks in my life at the moment.
0: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네요. Mm-hmm. And I think this is because 제 생각에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Mm-hmm. I am juggling quite a few tasks in my life at the moment. Mm-hmm.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글링하고 mm-hmm. 있어요. 이 저글링한다는 건 물론 저글링 자체,
1: yeah.
0: 뭐
1: like real juggling.
0: 네, 공중에 띄워서 잡고 그런 저글링 있잖아요. Mm-hmm. 근데 우리말로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juggling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1: yeah.
0: 많이 써요.
1: Yeah, I'm juggling two jobs at the moment.
0: 네.
1: It means you have two jobs.
0: Yeah, you're juggling three responsibilities.
1: Ooh.
0: 그래서 mm-hmm.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 mm-hmm. 것 같아요. 그리고
1: She says, and I need to ensure that I'm very structured and organized.
0: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
1: Ensure.
0: 네.
1: Ensure.
0: 보장하다 이런 건데요.
1: Mm-hmm.
0: Make sure라고 바꿔서도 똑같은
1: yes.
0: 의미입니다.
1: Make sure, 네. ensure.
0: 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꼭 챙겨서 해야 합니다. Mm-hmm. I am very structured mm-hmm. and organized. 체계를 딱 갖추고 계획성을 갖춰야 될 필요가

뭐뭐뭐 나왔어요. In the middle of 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midst도 많이 쓰입니다. 뭐뭐의 한가운데, 뭐뭐가 일어나는 와중에 라는 뜻이고요. 2 weeks in advance, 2주 미리, 2주 앞서서라는 뜻의 표현이죠. 뭐 2를 뭐 5weeks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이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just go wherever everybody else goes.
1: 네, wherever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게 어디가 됐든지라는 mm-hmm. 뜻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mm-hmm. 그게 어디가 됐든 everybody else goes 하는 곳으로 나도, mm-hmm. 나도 갈게요.
0: Yeah. One last time. I will just go wherever everybody else goes. Mm-hmm.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plan in advance.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but I found that I can't let what ifs keep me from moving forward.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Goff says,
0: I always plan in advance. 저는 항상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그 미리 계획을 세우는 행동 자체가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보통 저를 keeps me in check 해주는 존재입니다.인데요. Keep me in check가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좀 제어가 되게끔 controlled.
1: Yeah, it keeps you controlled and on schedule, I guess.
0: 그렇죠.
1: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0: 네. 막 일정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할 일을 일정에 맞춰서 하게끔 해주는 존재가 뭐냐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다. 그 다음으로
1: Tanya says,
0: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but I found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I can't let what ifs. 여기서
1: What
0: what ifs
1: ifs?
0: 이게 명사처럼 쓰였어요.
1: Oh yeah, we do that a lot, that what ifs. Like,
0: 네.
1: what if we do this? What if we do that?
0: 맞아요. 딱.
1: A plan that's not actually made.
0: 그래서 이제 what if this happens? What if she says that? 여기에서 온게 what ifs인데요. 일단 what ifs를 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what ifs가 keep me from moving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게 할 수는 없다인데요. 그래서 그냥 가정 이렇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
1: Yeah.
0: 이런 거를 what ifs라고 합니다.
1: Stuff that may or may not happen, right?
0: Exactl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1: today.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3: English.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ironically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1: Yeah.
0: But then ironically,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역설적이에도 역설적으로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그런 기분을 고쳐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Mm-hmm. 딱 앉아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1: Yeah.
0: 물론 sitting down이라는 것은 앉지 않을 때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sit down and talk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1: right.
0: 여기서는 그냥 앉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 자리에 sure. 앉아서 계획 짜보는 거예요.
1: Could be. All righ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1: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0: I feel like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It's a very
1: universal feeling. Universal.
0: 네, universal feeling. Mm-hmm. 보편적인 기분인 것 같아요. Mm-hmm. 여기서 말하는 universal이라는 것은 it's a common feeling,
1: right? Many people probably 네. feel that way.
0: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인 것 같다라는 mm-hmm. 뜻으로 한 말이고요.
1: Yeah.
0: To kind of은 빼도 상관없겠죠, mm-hmm. 의미상. Get in that state of mind. State of mind는 말 그대로 mind, 정신,
1: yeah.
0: state, 상태,
1: yeah.
0: state of mind인데
1: yeah.
0: 이렇게 영어에서 짧은 단어들로 뭐뭐 of 뭐뭐 이렇게 이어진 것들이 꽤 많아요. state of mind도 있고 point of view도 있고
1: oh, yeah.
0: 좀 이렇게 무슨 of 뭐뭐뭐 이렇게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1: True that.
0: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뜯어서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mm-hmm. 한 덩어리로
1: yeah.
0: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ou have to memorize them all as one for sure.
0: 네, state of mind.
1: Yeah, because there's no real other way to use those words 네. in a different way. It's state of mind.
0: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0: 그렇지만 그런 다른 단어들보다는 그냥 state가 쓰이는 거죠.
1: State of mind.
0: State
1: yeah.
0: of mind. All right.
1: And what is this state of mind? She says to get in that state of mind, I guess, you know, overwhelming.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0: 이 내용까지 쭉 이어져서 그런 기분,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서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을 느끼는 것이 universal feeling인 것 같다.
1: Yeah.
0: 보편적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just get overwhelmed, mm-hmm. 감당이 안 되는 기분, 못하겠어, 나에게 너무 어려워. Yeah.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거, want to shut down.
1: Shut down.
0: 보통 shut down 하면 기계가 저는 생각이 나요.
1: Oh. Right.
0: Machines.
1: You know, you shut down your computer, right?
0: Exactly.
1: But you could also shut down as well, mm-hmm. where you just stop and you do nothing.
0: 맞아요.
1: Yeah.
0: 그래서 원래 이제 기계를 가리키는 말에서 이게 온 것 같은데,
1: mm.
0: 뭐 사람도 지금 작동 약간 중지, 정지.
1: Yeah.
0: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고 말하고 yeah. 있습니다.
1: Hmm.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of our clip?
2: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0: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이라는 표현이고요. Mm-hmm.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보고 넘어갈게요. Things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1: mm-hmm.
0: something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쓰는 말인데
1: yeah.
0: 근데 뒤에 happen의 형태가 바뀌겠죠.
1: Yeah.
0: When things like that 한 다음에는 things가 복수니까 happen 그리고 something
1: happens.
0: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덩어리로
1: mm-hmm.
0: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when something like that happens. 이거를 바꿨는데 그때 가서 something이니까 단수니까 s를 붙여야지 이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1: yeah.
0: 입에 익어서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 많이 해놔야죠. 그래서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0: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기분이 들 때는
1: mm-hmm.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하고 and plan things out.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One step at a time.
1: Mm-hmm.
0: 한 단계씩 계획을 세워보는 게 I think it's good. I believe it's good. 좋다고 mm-hmm. 생각합니다.
1: Mm. And she says why, you know, taking one step at a time.

0: good.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네. Right?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mm-hmm. 메건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세요?
0: Project.
1: Project.
0: Project.
1: 네. 사라 씨는 project라고 project. 했어요. 이 발음 둘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project.
0: Project.
1: 어떤 사람들은 project라고 합니다.
0: Project.
1: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발음 둘 다 들을 수 있었고 mm-hmm.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it's very big on the outside.
0: Right.
1: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커 보여요.
0: Yeah, it's like there's a lot to do, so 네. many parts. But she gives us a good tip in the next part.
2: Mm-hmm.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0: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1: 네, 그래서 앞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mm-hmm. 말을 했잖아요. On the outside, 지금 반대로 들여다보고 쪼개는 걸 말하고 있는데 on the outside를 반대로 바꾸면 on the ins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도 on을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 mm-hmm. 뭐 in the inside인가? Mm-hmm. 그 앞에 전치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On the outside, on the inside. Side가 어떤 면을 가리키는 거니까
0: right.
1: on과 붙여서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여러 단계, 여기서는 steps라고 그냥 했지만 into many steps,
0: many steps.
1: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plan it out, 나눠서 보고 계획을 그런 형태로 짜게 되면이라고 했는데요. Mm-hmm. Break something down 하면 보통 when something breaks down,
0: oh, it's 이건 bad.
1: 고장난 거잖아요.
0: Yeah, it's broke.
1: What,
0: it's broken.
1: What kind of things break down?
0: Oh, cars for sure. My car broke down.
1: Elevators.
0: Elevators break down.
1: 큰 기계들이 보통
0: things
1: break down.
0: Things that you like ride or something.
1: 네.
0: Like airplanes, trains, those
1: 것.
0: kind of things.
1: Yeah. 그래서
0: big, 네. big things.
1: 그런데 break something down 하면 이건 작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아래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쪼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큰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 복잡해 보이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는 이 거 자체가 breaking things down for you.
0: Yeah, we break it down for you. We go over everything piece by piece.
1: 네,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mm-hmm. break down이라고 하고요. Mm-hmm. 마지막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0: She says,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1: 네, piece by piece,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0: little by little,
1: bit by bit,
0: part by part, part bit by bit.
1: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고, 조금씩 처리하면 it's much more
0: manageable, manageable.
1: 네, manage. Manage가 이제 매니저가 하는 일처럼
0: oh, yeah.
1: 관리하고 이런 것도 manage지만 mm-hmm. 그거 혼자서 하실 수 있겠어요? Can you manage? 이렇게 yeah. 질문할 수 있잖아요.
0: Yeah. Can you manage it?
1: Yeah, 할 수 있습니다.
0: Okay.
1: 네, I can do it by myself 할 때 I can manage. I can manage to do it by myself. Mm-hmm. I can manage this. 그래서 그쪽 의미로 manageable 있고요.
0: Right.
1: 여기 if you take it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씩 처리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take이라는 것은 take the work.
0: Take the work, right.
1: To process it.
0: Right. So if you take something step by step, that means you're doing it step
1: 네,
0: by step.
1: 두랑
0: right?
1: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0: Mm-hmm.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Do you ever feel so overwhelmed by life that you can't even commit to anything, you can't make plans, it all just seems too much? But then ironically,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뭐뭐한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라는 뜻으로 Do you ever feel like 어떤 네,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할 때 Do you ever feel like 이런 기분 들 때 있나요? 두 번째 패턴은 one 뭐뭐뭐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이란 뜻으로 오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이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고 오실까요?

0: 네, 오늘은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 계획이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usiness plans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ye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0: 다시 한번 볼까요?
1: Micah says,
0: Business plans, 사업 계획이죠.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They are a hard thing, but they are also a necessary thing. Business plans 전체를 그냥 하나의 thing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a thing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Samantha says,
0: Meal planning, 식단을 짜는 거.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할지, 점심때, 아침에, 저녁에 뭐 먹을지, 이거죠. Meal planning, 이걸 보통 meal prep, 이렇게 같이 더 연결하던데.
1: Meal prep and meal
0: 네.
1: planning.
0: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그 식단을 짜는 것이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yet, bu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Take a weight of Such a huge weight라고 했는데, take some weight off your shoulders means it makes it less stressful for
1: It
0: you.
1: makes it less stressful or takes away some of the burden.
0: 네.
1: Like, think about like burdens, they kind of weigh on you,
0: 네.
1: weigh on your shoulders. But since you planned it out, it's kind of taking away some of that
0: 그렇죠.
1: burden,
0: 네.
1: right?
0: 어깨에 있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Meal planning 보통 이제 또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펀 아닌 펀처럼 된것 같아요. 농담처럼도 약간
1: Meal
0: 해석할 수
1: planning.
0: 있을 것 같아요.
1: True that.
0: Yeah.
1: I like that.
0: Alright.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We plan to see you again.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정말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오늘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예, 정말 실감나게
0: 아하.
1: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느낌으로
1: 오늘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0: 아,
1: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아,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0: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아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거 이렇게
0: Yeah,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0: Do you speak English, ma'am?
1: 예그봄
0: Ah,
1: You did you
0: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1: before
0: know
1: you
0: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0: It'll be
1: 건가?
0: very quick,
1: 아!
0: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0: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1: 잠깐만.
0: problem?
1: 네, yes. I'm not ready.
0: Oh.
1: No.
0: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아, 아픈 것 같은데요.
1: 아, 선생님,
0: 네,
1: 정말.
0: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0: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꺽먹고 알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1: 네.
0: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예.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 있을 거
0: 눈에.
1: 아니야,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예,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예, so,
0: 와.
1: 여기에 pop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m going to pop your sty.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0: 아하.
1: 건데,
0: Okay.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l 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 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1: 네네.
0: going to pop your sty라고 해도 되는데
1: 으흠.
0: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0: 아,
1: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팝
0: 네.
1: 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쵸,
0: 자,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드레인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이인데요.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물을 드레인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아.
0: 물이,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막 고름이
1: 있죠,
0: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1: 아.
0: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드레인을 써봤습니다. 네,
1: 으흠.
0: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이병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propose라고만
0: 맞아요.
1: 쓰니까.
0: 그냥
1: 예.
0: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때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올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0: throw a party
1: a party.
0: 이 표현 알아두면
1: 오.
0: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So
1: Throw
0: throw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0: There you
1: party.
0: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1: 네.
0: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al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party.
0: 네.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0: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우리
1: 그럼요.
0: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1: 할
0: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라고 생각하실까 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아,
0: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 예.
0: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1: 아.
0: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0: 오케이?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1: 아,
0: 하잖아요. 그렇게
1: 그렇죠.
0: 되면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So again,
1: 네.
0: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알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자,
1: 오,
0: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막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 Mm-hmm.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0: 뭐뭐
1: 짜서
0: 하고 터뜨린다고요?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 Pop it.
0: 아하.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1: 아,
0: 얘기했었어요. 쥐어 짜는
1: squeeze.
0: 거.
1: Squeeze가 되겠네요, 요번이. 근데 이제 또 스펠링이
0: 여러분
1: squeeze.
0: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에.
0: Squeeze.
1: squeeze.
0: S-Q-U-E-E-Z-E. Is
1: E-E-Z-E.
0: that right?
1: 예.
0: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1: 맞았다.
0: 쥐어 짜다 라고
1: 네.
0: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1: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0: 오,
1: 같아요.
0: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쵸?
1: 그쵸.
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1: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0: 맞아요.
1: 뭔가 안도감도 줄수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1: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이
0: 이런 단어가
1: 나오죠.
0: 막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1: 와우.
0: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squeeze.
1: 스퀴즈.
0: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1: Squeeze, squeeze.
0: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 아,
0: 퀸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1: 따로따로.
0: queen, queen.
1: Queen,
0: 대신에 그걸 빠르게
1: queen,
0: 하는 것뿐이죠. 한번 해 보실래요?
1: queen,
0: 한번 더.
1: queen.
0: 어우,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네.
0: 퀘가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1: Question,
0: yes, question.
1: question.
0: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1: Quick,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1: 예.
0: 연습을 많이 해
1: 어렵긴
0: 보세요.
1: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Are
1: Are you
0: you saying?
1: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you
1: 네.
0: hate me.
1: You
0: 더
1: hate me?
0: 강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방, no, I'm not saying that. 이런
1: 에.
0: 식으로 될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1: 오.
0: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그렇죠.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 할 거가
1: 끝날
0: 나와야겠어요.
1: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
0: 오케이.
1: 거예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0: 끝나는
1: be
0: 게 뭐죠?
1: Over.
0: Over. 오, 오케이.
1: 끝난다.
0: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오, 깔끔한데요?
1: 네?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1: 아.
0: Okay?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1: 예.
0: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 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원표입니다.
1: 아, 네네.
0: 그래서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1: 아.
0: 오케이?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 좀 별로거든요.
1: 그쵸, 그쵸.
0: 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음?
0: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1: 아.
0: 이거는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
1: 그쵸.
0: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it.
0: 좋아요.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2: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will.
0: It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flat이 나요. 그러니까 near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it'll
0: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1: 예.
0: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장.
1: 어떻게?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같은데.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 예,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Okay.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Yes.
0: 얘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렇죠.
0: 동사, right? 네.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 음흠.
0: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있죠, sick,
1: 예.
0: 아픈 거. 그거는 예.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1: 오.
0: 나의 목이 아프다.
1: 오.
0: 현재형으로 어떻게요?
1: My neck hurts.
0: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1: 네.
0: neck hurts.
1: hurts.
0: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1: 네.
0: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0: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1: 네.
0: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1: hurt.
0: 그리고 PP 형태도
1: 예 힌트를 큰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도구라야겠군요.
1: 예,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0: 알겠습니다.
1: 예.
0: 맞아요.
1: 예.
0: Okay.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1: 네.
0: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1: 네.
0: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1: 그렇죠.
0: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1: 네.
0: sick은 뭐예요?
1: sick도 아프단데.
0: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1: I'm sick.
0: 그러면은
1: 아픈.
0: 아픈.
1: 예.
0: 얘는 형용사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I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1: 컨디션이.
0: 거예요.
1: 컨디션이.
0: Exactly. 오케이.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I'm sick. 이거 이상하죠?
1: 이상하네.
0: 네, 그런 차이가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쓸 때 편하겠다.
0: 그럼요.
1: 그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1: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0: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1: Wait, I'm not ready. It hurt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하죠.

0: 그렇죠.
1: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0: 예.
1: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0: 오케이.
1: 예.
0: 나는 자, 배우다.
1: 들어가세요.
0: 나는 여배우다.
1: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0: Are you saying?
1: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0: You hate me?
1: 합쳐서 어떻게
0: 해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0: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오케이. 오, 이런 말 듣지 네. 않게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0: Are you saying?
1: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0: You are going to squeeze it?
1: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0: And pop it?
1: Yes. 엄청 길긴 한데
0: 네.
1: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0: mm-hmm.
1: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0: 네.
1: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0: That hurts.
1: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0: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0: My fingers hurt.
1: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0: Mm-hmm.
1: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0: 맞아요.
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0: 네.
1: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0: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1: So many, so many.
0: 네, 네.
1: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4: 해결.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4: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I'm not ready. Ah, that hurts.
4: I didn't touch you yet.
0: Ah, hurts.
4: So calm down.
1: Great job, you guys.
0: 항상 감동입니다.
1: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눈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1: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0: 네.
1: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0: 오,
1: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1: 확실해요.
0: 예. 네.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오늘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요.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Annie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게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1: 이래서
0: 사실.
1: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맞아요,
0: Okay. 자,
1: 맞아요.
0: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0: 오케이.
1: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Alright.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Annie?
0: What
1: 응.
0: about 애니?
1: 애니가 애니 my money. My money 그 borrow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And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1: Yeah.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어?
0: Isn't she one of your best
1: Yeah,
0: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0: 예.
1: 아,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Yeah, but I disappointed.
0: 아,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예. 와.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Call?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아,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0: Sorry?
1: You call her.
0: Me?
1: Annie. Yes, please, please.
0: What?
1: I didn't.
0: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0: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1: 아유,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쵸.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1: 아유,
0: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0: That's
1: 나요.
0: right.
1: 예.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1: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예, 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를 과거로. borrowed예요.
0: 와, 보통 이거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1: 그죠, 뭐, land, rent,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0: 오호,
1: 예.
0: 그러면 저 대신에
1: 아.
0: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자,
1: 거의, 예.
0: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1: 아,
0: 거예요.
1: 그런
0: 오케이, 그래서
1: 거군요.
0: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1: 네.
0: 자, 그래서 any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1: 네.
0: 돈을 그리고 절대 pay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1: 오,
0: 자,
1: 그러네.
0: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Okay.
1: Yes.
0: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1: 네.
0: Borrow,
1: Borrow.
0: 빌리다가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1: 네.
0: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1: 랜드, 맞아요.
0: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1: 빌리다.
0: lend는 뭐예요?
1: 빌려주다.
0: 맞아요.
1: 아.
0: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네네네.
0: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1: No, never.
0: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1: 네.
0: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것 같고,
1: 그쵸.
0: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0: 아, 그럼 환불
1: 아,
0: 맞는데, 그건 뭐
1: 환불이구나.
0: 어디서 뭘 사가지고
1: 네.
0: 물건한 것도 아니고요.
1: 다르네요.
0: 그 친구가 무슨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1: 그건
0: 이상, 네,
1: 아니죠.
0: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1: 아, 돌려주는 거니까,
0: 머니 같은 거
1: 어쨌든.
0: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1: 아.
0: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0: back이라는 건 도로죠.
1: 네.
0: so 도로 페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페이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다음에
1: 네.
0: 내가 다시 페이를 하는 거죠. okay?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머니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 Pay him back.
0: That's it. Pay him back.
1: 목적어니까.
0: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Pay의 과거가 뭐죠?
1: Paid.
0: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오, 그죠?
1: 아.
0: I already paid them back. 나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1: 오.
0: Money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훨씬 편합니다.
1: 그러네요. 오.
0: Just like this. 그리고
1: Yes.
0: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1: Pay hi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비, 뭐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뭔가
1: 그쵸.
0: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한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1: 오.
0: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1: 그쵸,
0: 네.
1: 그쵸.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0: 그쵸,
1: 거죠.
0: 그쵸.
1: Isn't she one of your,
0: 그녀는
1: 그녀는
0: 뭐예요,
1: 한
0: 이게?
1: 명이야.
0: 한 명이 아니니?
1: 한
0: 이래죠.
1: 명 아니니?
0: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1: 그쵸.
0: 때문에.
1: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0: 누구 중에?
1: friend.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

0: 아니, 그럼 여기에 best friend가 나와야겠네요. best friend, FRIEND.
1: Okay.
0: 그러면 근데 best friend가 여러 명이니까.
1: 오,
0: 에.
1: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것
0: 그,
1: 같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서는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서는 너가 베프야.
0: 때에 따라
1: 아니,
0: 다른가요?
1: 그렇죠.
0: 예.
1: So, 너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0: 베프.
1: 베프라고 많이 쓰게 되죠.
0: 네.
1: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0: 아,
1: 해요.
0: 네네.
1: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0: 알죠.
1: 아하.
0: BF.
1: 오.
0: 예.
1: 틀렸습니다. BF.
0: 언제 바뀌었죠?
1: 한 3월 며칠부터
0: 아,
1: 바뀐 게
0: 그래요?
1: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0: 그래요?
1: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이라고 하는
0: 아,
1: 살짝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이고요.
0: 네네.
1: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네, 헷갈리시면 안
0: 오,
1: 돼요.
0: 네네.
1: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0: 에.
1: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0: 네.
1: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of가 있잖아요. 무엇에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명 아니야? 누구
0: 너
1: 중에 your best
0: 베프
1: friends. 이렇게
0: 중에
1: the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0: 네.
1: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를 쓰는 건
0: 그쵸.
1: 당연한 겁니다.
0: 그러네요.
1: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0: Coworker.
1: 왜냐면 여러 명이니까.
0: 여러 명 중에 한
1: 다시
0: 명이니까.
1: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0: One
1: one of
0: of
1: my
0: my coworkers.
1: coworkers 이렇게 돼야 돼요.
0: 아하하.
1: 자, 그들 중에 한 명.
0: 네.
1: 그들 중에 한 명.
0: 그들 중에 one of them.
1: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0: 네네.
1: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0: 오, 그 my 아니죠.
1: 와,
0: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0: 왜냐면 one이잖아요.
1: 맞아요. 중요한 건한 명이라는 게
0: 에.
1: 중요한 겁니다.
0: 아,
1: 뒤에 뭐 my
0: 그러네요.
1: Korean, 뭐 my 뭐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0: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1: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0: 아,
1: Okay?
0: 그러네요.
1: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어떨까요?
0: 아, 그쵸.
1: 일단 그들 중한
0: One of
1: 명이 뭐죠?
0: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1: 얘는 singer,
0: A
1: all가 들어가야 되죠.
0: singer.
1: 명사니까.
0: 네.
1: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이거는
0: 네.
1: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0: 오.
1: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0: 네.
1: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them is a singer.
0: One of them is a singer.
1: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0: 네.
1: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랬지.
0: 그랬지.
1: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0: 그러네,
1: 지금. 이미
0: 그러네.
1: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0: 그렇게 됐네?
1: 과거 동사 이렇게
0: 아이고,
1: 쓴
0: 아이고,
1: 거예요.
0: 아이고. She was,
1: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0: she was my best friend.
1: Yes,
0: 이런
1: somebody.
0: 느낌.
1: Yes.
0: I am really in her.
1: 자, 여러분들 한번

0: 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1: 네.
0: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아, 이거
0: 어포인트도
1: 항상
0: 아니고요.
1: disappoi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예,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아,
1: Yes.
0: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많이
1: 너무 헷갈려요.
0: 봐왔거든요. 자,
1: 맞아요.
0: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쵸?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I와 E
1: 네.
0: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disappointed.
1: Disappointed.
0: 오케이.
1: Disappointed.
0: 그거는 옵션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다음에 전치사 뭐 썼어요? in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나
1: 그래요.
0: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1: 이거 진짜
0: much
1: 듣기 싫은
0: more.
1: 말인데요,
0: I
1: 근데.
0: know.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In
1: In
0: you.
1: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그러면.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are
1: Are
0: you?
1: you?
0: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with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네.
0: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1: 예.
0: 대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열 결과가
0: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같은 거,
1: 성적.
0: 성적 이런 거에.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1: 그쵸.
0: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1: 인으로.
0: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my
1: My best
0: 아하. Okay.
1: friend네요.
0: She was my best friend. 그래서 여기서는
1: Yes.
0: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Well,
1: 네네.
0: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이게 더
1: 그치.
0: 나은 것 같아요, 사실은.
1: 양쪽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도
0: Of
1: 있잖아요.
0: course.
1: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Okay.
1: 그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Okay.
1: Yep.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so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이렇게
1: 오,
0: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1: 그쵸.
0: 이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야.

0: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에이.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크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스크, 스크.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0: 음흠.
1: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1: Give
0: 있었지만,
1: me a call. 에.
0: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1: 예.
0: 걸다가 되겠습니다. Okay?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유경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쵸? Give me a call tonight.
1: Yeah.
0: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이런
1: Yes.
0: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 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1: 전화
0: 거잖아요. 그걸
1: 벨이죠?
0: 준다란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1: 진동인가요?
0: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Okay.
1: Yes.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
0: Alright, 자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1: 안
0: 안
1: 쓴다.
0: 쓴다.
1: 네.
0: Pay someone back.
1: 음흠.
0: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좋습니다.
0: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1: Pay him back.
0: Pay him back. 이런 느낌.
1: 네.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1: 네.
0: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애니는 내 돈을 빌렸다.
1: Annie borrowed my money.
0: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1: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1: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0: 훨씬 나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명장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 yes.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d h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오케이.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네.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1: 네.
0: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1: 연기해야 돼요.
0: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1: 어, 맞습니다.
0: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1: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0: 오, 강력해요.
1: 예.
0: I am disappointed in you.
1: 진짜 I hate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0: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거요.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네.
0: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1: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Yes.
0: 오케이?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4: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She was.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0: 그렇죠.
1: 예.
0: Are you saying you are cute?
1: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 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1: 아이고.
0: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필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기 시험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읽기 문제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읽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는 뒤에 문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읽기 뒤에 부분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유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 풀 순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 읽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지문 2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읽고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먼저 19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은 문맥을 파악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유형인데요. 종합서 유형 11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의 문장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이 부사어, 그러니까 접속부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미리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읽기 지문을 보시면 펭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펭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 자, 앞뒤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특히라고 하는, 그죠? 뭔가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 줄 때 특히 남극처럼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펭귄이 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된다. 여러분,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역, 굉장히 추운 지역이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펭귄이 춥고 얼음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르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에서 이야기한 것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어떤 것일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면, 만약에, 과연, 혹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 읽기 지문에서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 선택지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반면은 앞뒤 문장을 대조하여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정해서 사용할 때 이야기하지요. 자, 그다음 과연이라고 하는 부분. 자, 과연은 의문이나 기대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친구가 올까? 라고 하는 예문이 있다면 과연 친구가 오겠느냐? 뭔가 의문을,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확실한 추측이나 질문에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혹은 우리 교재에 잘 메모해 두시고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의미를 잊지 않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달려 있는 20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번은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펭귄은 얼음과 눈이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자, 펭귄은 매체에 소개되면서 서식 지역이 알려졌다. 펭귄은 사는 지역에 따라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다. 자, 그리고 펭귄은 특정 기후가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한다라는 선택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음과 눈이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물론 얼음과 눈이 있는 곳에 산다라고 했지 이것을 우리가 주제로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나 3번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 지문에서 나온 내용들은 펭귄이 추운 지역에 산다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추운 지역과는 다르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마지막에 글쓴이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이 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죠. 펭귄들은 각기 다른 기후에 맞게 생활하며 다양한 지역의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펭귄은 특정 기후가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일지문, 이문항에서는 보통 세부 내용을 찾는 같은 것을 찾는 문제들이 짝을 이루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지시문에 있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들과 또 다른 유형이 같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시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주제 찾는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틀렸네? 라고 한다면, 자, 어디에 종합서 유형 12. 중심 내용 고르기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처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 21번,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첫 문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보고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맞잡게, 가슴을 울리게, 눈살을 찌푸리게, 발걸음을 맞추게 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관용 표현들이 읽기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빨리 그리고 잘 맞추셔야지만 뒤에 있는 문제들의 시간을 좀 할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빈칸의 앞뒤 내용들, 앞뒤 문장들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일단은 하지만이라고 하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여러분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이 싸는 뭐 오줌이나 뭐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빈칸이 있고요. 뭐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불쾌감입니다. 굉장히 싫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불쾌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다면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손을 맞잡게, 가슴을 울리게, 그다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쾌감이 들 때, 여기 이렇게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정답은 3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손을 맞잡다. 이렇게 손을 맞잡는다. 어떤 다른 것과의 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손을 맞잡는다. 예를 들어서 기관과 기관 혹은 뭐 친구와 친구 손을 맞잡아서 같이 함께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슴을 울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줄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다, 보기 싫은 행동이나 불쾌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발걸음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나 마음이 같은 방향일 때 사용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22번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의 이런 행동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불편을 겪는다라고 했는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니죠, 여러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4번에 보시면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반려동물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내용에서 봤던 내용이지요. 어디에 있나요? 하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내용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여러분? 23번과 2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우리가 뭐 설명문이나 뭐 짧은 논설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뭐 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텍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나의 심정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인물의 태도, 심정,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종합서 유형 13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 잘 풀려면 밑줄 친 상황을 꼼꼼하게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때의 심정보다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필자가 느꼈을 나의 심정.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서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많은 점심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고 말았다. 네, 주문을 잘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때 주문을 잘못 받으면 굉장히 좀, 내가, 아, 왜 그랬지? 라는 후회도 들면서 조금 긴장이 더될 수도 있겠죠. 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문이 잘못된 줄도 몰랐대요. 자, 실수를 깨달은 즉시 고객에게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바로 새 음료를 만들어 드렸다. 자, 그러자 연결이 되죠? 자, 그러자 그 고객은 나를 보며 괜찮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여러분, 실수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특히 또 웃으면서 말해줬다라고 하니까 긴장이 또 풀리면서 아,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의 심장으로 알맞은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화가 나고 억울했다? 아니죠. 그죠? 그다음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아니죠. 자, 부끄럽고 신경이 쓰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안심이 되고 아,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실수해서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고 안심이 되고 안심되고 마음이 놓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뭔가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다리에 힘이 풀리다라는 표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24번을 보시면, 자, 나의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보시면, 나의 실수 때문에 점심시간이 더 바빠졌다라고,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고객의 따뜻한 반응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너무 당황해서 눈앞이 캄캄했지만 고객께 따뜻한 말 덕분에 다시 힘을 얻어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맥락과 같으면서 같은 내용을 찾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결국 나에게 화를 냈다. 사실과 다르지요. 그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잘못했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고객이 잘못 주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25번, 26번, 27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심 내용을 고르는 것인데, 우리가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그 제목을 맞게 볼수 있는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신문 제목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몇 개의 단어가 이런 압축된 제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중심 내용 고르기에 종합서 유형 10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의 제목에 자주 나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 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청년 농부 증가, 농촌의 새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청년 농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농촌에 새로운 바람, 우리가 바람이 분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번, 청년 농부들이 새로운 농업 방식을 농촌에 알리고 있나요? 아니지요. 자, 그다음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딱 들어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함께 볼까요? 여러분, 정부 지원금 축소, 전기차 판매 주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축소, 축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기차가 판매 주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춤이라고 하는 말은 감소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1번.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축소됐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전기차 판매자들이 판매 증가 원인을 정부 정책에 찾고 있다. 이 내용도 아니지요. 자, 3번.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 주춤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의 마지막, 우리 이런 신문기사 제목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김유진 선수, 올해에도 세계 육상 선수권 금빛 질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육상 선수권 금빛 질주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금메달을 땄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에도라고 하는 조사가 쓰였는데요.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심 생각을 고르셔야 합니다. 중심 내용. 자, 1번. 김유진 선수가 이번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여러분,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1번에서 바로 나왔는데요. 2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금빛 질주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답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비유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만 그랬고, 올해는 놓쳤다는 것인지,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8번, 29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뭐뭐에 따라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독서하는 등 자신만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활용한다면 더욱 계획적이고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 빈칸에 맞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활용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독서하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얼마나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일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한 아침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앞뒤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9번은요. 누군가 내 제안이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빈칸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하지만 상대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부탁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까지 앞뒤에 있는 내용을 하지만이라고 하는 걸로 내용을 반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의 상황 속에서 부탁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차이로 아니고요. 필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아니고요. 그다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답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를 보시면 뒤에 따라서 거절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상황적 판단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46번, 47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조금 길고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46번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펴볼 텐데요. 자,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종합서 유형 13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자가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뒤에 있는 것이 필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키우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러나라는 표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현황을 설명했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런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죠? 그다음 편향, 정보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 다양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뒤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자의 태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러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급속하게 발전이 되면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따른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고요. 그다음 정보 편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정보 편향, 정보에 대한 우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뒷부분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필자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4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 시험을 풀어봤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유형 파악을 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0: 멋지고 용감한 정의의 요정 삼총사.
1: 늑대?
2: 너희들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못 봤어?
3: 아기 돼지 삼형제?
2: 아기 돼지 삼형제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또 탈출까지 했다고. 아우.
4: 뭐?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5: 아, 그래서 감옥에서 입는 옷을?
2: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봐. 숲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새로 왔는데.
6: 엄마랑 같이 살던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한 것 같더군.
7: 아, 꿀꿀. 나만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8: 맞아.
9: 숲에 좋은 돼지들이 왔네.
7: 우와, 우와, 지푸라기가 엄청 많네. 어, 난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어.
8: 지푸라기로?
7: 응, 지푸라기는 가벼우니까 집을 지을 때 힘들지도 않고 또 다 짓고 나면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할 것 같아. 얼굴.
10: 형, 엄마가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으라고 했잖아.
7: 맞아. 지푸라기는 너무 약할 것 같은데. 약하면 좀 어때? 아이, 피만 잘 피할 수 있으면 되지. 그래. 그럼 난 좀 더 찾아볼래.
10: 나도. 그럼 형 집 잘 지어.
7: 그래, 꿀꿀.
10: 꿀꿀.
7: 꿀꿀. 가자, 가자.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집으로 자꾸 집을 지어야지.
6: 첫째는 지푸라기로 뚝딱 집을 지었지.
7: 아, 나 진짜 잘 만들었어. 아, 난 너무 천재야, 천재. 아, 이렇게 간편하게 집을 만들 줄이야. 꿀꿀꿀꿀꿀꿀꿀.
6: 둘째는 근처 숲에서 나무로 집을 지었어.
11: 아유, 힘들어. 거의 다 했다.
7: 꿀꿀꿀꿀. 꿀꿀꿀꿀. 아유, 둘째야.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아유, 적당히 하고 그냥 살아.
11: 안 그래도 힘들어서 최대한 가벼운 나무로 후다닥 지었거든.
7: 그러게, 나무집이 별로 튼튼해 보이진 않네.
11: 참나, 형한테 들을 말은 아니거든. 이 정도면 되지 뭐.
7: 근데 셋째는 집 짓기 시작했나?
11: 그러게, 지금이면 다 지었을 텐데.
10: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으려면 재료 선택이 제일 중요해.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 게 좋을까? 1번 종이, 2번 과자, 아니면 3번 벽돌?
5: 난 과자집! 과자로 집을 지으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고 최고지!
2: 오, 그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3: 하지만 셋째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했어.
4: 맞아! 그럼 벽돌 어때? 벽돌집이 튼튼하잖아!
2: 맞아! 셋째 집은 벽돌로 만든 집이었어!
7: 꿀꿀꿀꿀, 꿀꿀꿀.
11: 뭐야? 아직도 집을.

0: 지은 거야?
1: 빨리 짓는 게 뭐가 중요해. 천천히 지어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하지.
2: 그냥 대충대충 지으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0: 그러니까 너도 참 답답하다.
1: 오, 이게 더 튼튼하겠다. 아, 형들 온 김에 나 좀 도와줘. 어? 어디 갔지?
3: 그리고 얼마 후? 셋째도 집을 완성했지.
1: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2: 역시 이 숲은 사과가 참 맛있다니까 꿀꿀. 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4: 어우, 배고파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
2: 아! 꿀꿀꿀꿀꿀꿀. 도망가자. 꿀꿀꿀꿀꿀꿀.
4: 문도 없는데 집 안에 숨으면 뭐하나?
2: 아, 꿀꿀, 문을 만들 걸 그랬나?

0: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날아가 버렸대요.
1: 엄마야 도망가자.
2: 아기 돼지 거기서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냐? 아기 돼지.
1: 돌쟤야, 늑대가 나타났어.
3: 늑대, 어서 집어넣어 숨자.
1: 빨리
3: 자자자 들어와. 아이고 문을 잠궜으니 못 들어올 거야.

0: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나라가 버렸대요.
1: 어떡해
2: 도망가자.
1: 잘
3: 아비네이트님

0: 늑대가 나타났어!
1: 늑대? 형들, 빨리 집으로!
0: 집으로!
1: 빨리! 이 집으로 잠금 보안 장치를 했으니까 절대 못 들어올 거야.
0: 하! 내가 뭔 열줄 알고! 이거 왜 안 열려?
1: 내가 튼튼하게 집을 지었으니까.

0: 집을 뭐 이리 튼튼하게 지은 거야?
1: 오래 걸려도 너처럼 안전하게 짓는 게 맞는데. 미련하다고 놀려서 미안해 꿀꿀.
0: 아, 눌린 곳이 하나도 없을까?

0: 그거 우리 아닌데 네가 올린 거겠지. 불 위에 네 엉덩이.
1: 네 엉덩이.
2: 내가 아까 이미 신고했지.
0: 와, 역시 우리 맞네요.
1: 꼼짝 마! 늑대는 완전히 포위됐다.
0: 그렇다면 늑대의 입바람! 경찰 눈을 피해 빠르게 변장을 했지.
3: 변장?
0: 재빨리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까지 했다고.
4: 빨간 모자에 동그란 안경에 노란 마스크를 했다고?
5: 이 늑대는 모자가 파란색이고.
6: 여기 빨간 모자에 노란 마스크. 아, 근데 네모난 안경이네.
4: 아, 여기 좀 봐봐. 빨간 모자,
5: 동그란 안경,
6: 노란 마스크까지
3: 찾았다.
1: 늑대 당신,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0: 아유, 전 억울해요. 아, 정말 아기 돼지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1: 오해는 무슨 오해?
0: 그러니까 숲에 새로운 돼지들이 이사를 와서 집까지 지었다기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7: 도망가자.
0: 그렇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외침!
1: 어? 그게 재채기였다고?
0: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집이 싹! 날아간 거예요!
7: 도망가자!
0: 미안하니까 사과를 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또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침! 그래서 집이 또 싹! 날아가 버렸어요.
1: 그렇구나. 그 아니지. 그걸 믿으라는 거야?
0: 정말이라니까요.
1: 그럼 막내 집에는 왜 침입한 거지?
0: 침입이라니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깜짝 선물을 주려고 굴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에 화상까지 입고.
1: 조용!
0: 아우, 아파요.
1: 앉아!
0: 앉아! 아파.
1: 아무튼 집을 두 채나 부수고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으니 죄값은 받아야지.
0: 예?
1: 여기 늑대! 당장 집어넣어!
0: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0: 맛있어. 맛있어.
1: 집도 잘 잡고.
2: 너가 만든 거야.
3: 날 경찰에 신고하고 웃고 떠들고 있어? 야골라, 이번엔 꼭 잡아먹겠다.
4: 돼지들을 괴롭히고 돼지의 집에 쳐들어가고 재산을 부수고 경찰서에서 탈출하고 아무튼 체포합니다.
1: 막내 네 말대로 덫을 놓아주길 잘했다.
5: 역시 우리 셋째 참 똑똑해.
6: 꿀꿀, 뭐든지 미리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좋잖아.
1: 맞아.
7: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3: 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이제 탈출했으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를 아주 혼내줄 거야.
4: 흥, 그렇게 찾아온 곳이
8: 우리 앞이라네.
9: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딩동댕 삼총사, 준비됐지? 나쁜 짓을 한 늑대를 혼내주자!
4: 응!
9: 딩딩!
4: 운동!
10: 딩딩! 자,
3: 딩동댕 삼총사가 대체 뭐길래?
9: 탈출한 늑대를 잡았다고 어서 경찰에 연락해!
10: 알았어!
4: 대단자!
10: 우리가 이겼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 폴리란 꼭꼭 약속. 로보카.

0: 요정들, 오늘은 내가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네. 바로 짜잔!
1: 우와, 왕관!
2: 아, 저 왕관 누구 주실 건가요, 박사님?
0: 그걸 지금부터 정해보려고 하네.
1: 네?
0: 요정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요정이 왕이 되면 어때?
2: 우와, 전 좋습니다.
3: 저도 좋습니다.
4: 전 싫습니다.
3: 딩딩, 왜 싫어? 네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2: 저 왕관 네 머리에 안 맞을까 봐 그러는 거지?
4: 야,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모두 친구잖아. 근데 우리 중 누군가 왕이 되고 누군가 부하가 되는 그런 거 난 싫어.
3: 하긴 친구 사이에 왕이 어딨고 대장이 어딨어.
2: 아, 그러네. 박사님, 저희 가위바위보 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관 필요 없으니까요.
0: 그럼 이건 내가 쓰겠네. 어때? 어울리지?

0: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 왕노릇을 하려는 어린이가 있어.
1: 예? 그런 어린이가 있어요?
0: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진짜 좋다.
1: 오늘의 주인공 나왕순 어린이다.
2: 자, 우리 오늘은 연극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해볼 연극은 짜잔, 피노키오.
3: 저요, 제가 피노키오 할래요. 내가 주인공.
4: 야, 네 맘대로 그러는 게 어딨어.
2: 그래, 다른 친구도 피노키오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
3: 친구 누구야? 경우재, 너 피노키오 하고 싶어?
4: 아니.
3: 그럼 유진이, 너 피노키오 하고 싶어? 너 주인공 하고 싶냐고, 말해봐, 얼른!
5: 아니, 안 할게.
3: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내가 피노키오, 예!
2: 그럼 다음번 연극할 땐 효진이가 주인공 하자. 알았지?
5: 네.
3: 아싸, 내가 주인공, 예!
4: 뭐야, 지 맘대로 자기가 왕이야?
1: 그런데 왕순이가 이렇게 왕처럼 구는 것은 유치원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지.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할까?
6: 그래, 좋아.
3: 아니, 내가 정할게. 우리 경찰과 도둑놀이 한다.
6: 그럼 누가 도둑할지 정하자.
3: 도둑을 뽑자.
7: 아니,
3: 내가 정할게. 너 도둑, 난 경찰.
4: 야, 그거 왜 네가 정해? 나 도둑하기 싫어.
3: 싫어? 효진아, 너도 도둑하기 싫어? 말해봐, 싫어? 싫냐고.
5: 아니, 안 싫어.
4: 아이, 그렇게 다 네 맘대로 할 거면 나 안 해. 흥.
3: 내 맘대로 하는 게 불만이시다? 좋아. 효진아, 너 앞으로 우재랑 놀지 마. 알았지?
5: 나 우재랑 놀 건데 친구들끼리 한 명 따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8: 재효진, 너도 내 말을 안 듣겠단 거야?
5: 내가 왜 네 말을 꼭 들어야 하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4: 맞아! 나왕순 쟤는 지가 맨날 왕인 줄 알아. 우리 너 신하 아니거든? 가자, 효진아.
5: 그래.
3: 뭐야? 너는 거기 안 서! 거기서!
1: 그런데 이런 왕순이를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9: 저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왕 노릇하는 어린이 이 크크가 왕왕 좋아해요. 기다려라 왕순이. 이 악당 크크가 너를 진짜 왕으로 만들어주마. 전하.
3: 와, 정우재, 최효진, 내 말대로 안 해서 짜증나.
9: 뿅.
3: 깜짝이야. 누구세요?
9: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우리 왕순이에게 이걸 전해주러 왔지.
3: 이건 왕관?
9: 그래, 우리 왕순이 친구들한테 왕처럼 굴고 싶은데 애들이 네 말 안 들어서 짜증났지. 그럼 이걸 써봐. 너 진짜 왕처럼 될 수 있어. 자, 카카카카카카카카.

왕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나왕수 전하. 앞으로 말씀하실 때 꼭 왕이 명하노니 하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럼 신하들이 전하의 명을 따를 것이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뿅.

0: 어? 저기 왕순이 아니야?
1: 가보자. 왕순아, 너 뭐해?
0: 뭐야? 왕순아, 너 옷이 설마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아는 거야?
2: 앞으로 말씀하실 때 꼭 왕이 명하노니 하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럼 신하들이 전하의 말을 따를 것이옵니다.
0: 왕이 명하노니. 너희들 너희만 먹지 말고 내 사탕도 사와. 맛있는 과자도 좀 사오고.